0: 개인적으로는 한 30년 넘게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노래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윌슨 필립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족 이름, 그러니까 성을 이제 붙여서 비치보이스의 그 유명한 핵심 멤버 브라이언 윌슨, 네, 두 따님과 마마스 앤 파파스의 멤버 그분의 또 두 딸들이 엮어서 3인조인데 왜 네 명이지? 아, 그러니까 두 멤버의, 그렇죠, 딸,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윌슨가 집안과 필립스가의 따님들이 윌슨 필립스라고 팀을 만들어서 꽤 사랑을 받았습니다. Hold On이라는 노래 첫 곡이었습니다. 전쟁 영화에서 왜 그 군인이 가족 사진을 보면 안 좋은 일이 그 주인공한테 생긴다라는 설정으로 오늘 오프닝을 했는데, 과거 회상씬이 나오면 무조건 지죠. 그것도 전쟁 영화의 클리셰. 8055님. 신입 때 어리바리할 때 엄마 떠올리면 눈물 터지는 거 아시죠? 0321님.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 안 하려고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아이고. 신입 때 뭐가 가장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나시는 아침 가족들 형편 되시면 좀 알려주실래요? 지금은 뭐 내가 왜 그런 걸로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나 했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짬짬이 소개해드릴게요. 이 와중에 8883님이 제가 우연히 달력을 봤는데요, 내일이 입추래요. 진짜 연결 안 된다, 그죠? 입추 동절이네요.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우리는 9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8월 6일이에요. 하지만 이 더위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잊게 만드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가열차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 오뚜기 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꾸며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이게 1976년도 그룹 보스턴의 1집에 담겨있는 More Than a Feel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 기타 사운드도 아마 퀸의 브라이언 메이 못지않게 자기 기타는 직접 제작해서 내가 만들어 쓴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고 MIT를 박차고 나와서 음악인으로서 뭐 성공을 엄청 한 거죠. 탐 슐츠라는 불세출의 뮤지션이 네. 보스턴. 아, 또 그립네요. 보스턴. 거기가 이렇게 락적인 도시는 아닌데 신입 때 뭐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생각나시는 분들 사연 달라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요. 아무도 저한테 일도 안 시키고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었을 때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일 안 하고 월급 받은 개이득인데. 오수진님. 심성이 착하네요. 보통 예 뭐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어도 머리 회전 빠른 사람들은 이럴 때 아 그래 아싸 뭐 아무도 안 시켜도 일 딴 거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일을 안 시키는 걸까? 신입다운 어떤 순수함이 느껴지는 저는요 그 전화 돌리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찾는 전화가 오면 과장님 자리로 전화 돌리는 거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과장님한테 저 일로 좀 오시겠어요? 저 과장님 여기 전화 좀 받으러 오세요. 네, 그거 누가 인수인계할 때 전 얘기해줘야지. 그 가장 중요한 건데 과장님한테 전화 돌리는 건 그 앞에 뭔가 그것도 잘못 돌리면 전화가 끊기죠. 7636님 선임이 뭔가 잘못했네. 저 음악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 출신입니다 라고 소개하신 2615님 음악쇼 프로그램 조연출 때요 출연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과자를 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가수들은 뭔가 특별한 걸 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름 고급 과자로다가 10만 원어치를 샀더니 그 다음부터 저는 아무튼 안 하긴 했는데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냥 형식상 그냥 예 그냥 뭐 어떤 칩 종류나 뭐 쿠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10만 원어치나 아무튼 아직은 아직 그 일을 하시지 않는 듯한 뉘앙스라서 파이팅입니다. 제 바로 직속 선배한테 보낼 메일을 회사 단체 메일로 쏜 적이 있어요. 부사장님께서 자네는 이런 잡스러운 걸 왜 나한테까지 보내는 거야? 야 무서웠겠다. 5414님 이거는 뭐 신입이라서 할 수 있는 실수지만 예, 굉장히 좀 난처한 일이 벌어졌었군요. 지금 소개해드린 사연자분들께는 아주 소박하게 팟빵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야, 이 팀의 노래 이 곡을 우리 정란 아침가족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자, 첫 소식은요. 혹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현재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죠. 네, 앞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답니다. 지원 규모는 퇴사 전에 받던 월급의 한 60%, 그래서 월 한 최대 1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하고, 다만 기존의 실업급여처럼 뭐 270일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과 다르게 별도 지원 체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입사는 했는데 이게 생각과 너무 다른 근무 환경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새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KBO 역사상 처음으로 이틀간 전 경기가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전국 5개 구장에서 예정된 경기가 관중과 선수단 안전을 고려해서 진행을 안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경기는 취소가 됐고, 그냥 경보 수준의 지역은 경기 시작을 한 1시간 정도 늦춰서 하도록 진행이 됐는데, 지난 4일 경보 지역이었던 인천의 한 경기장에 1시간 늦게 경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중에 온열 질환으로 관중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기준만으로는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리그 전체 중단을 결정하게 됐는데, 자, 야구 중요하지만 그 마음만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할 테니까, 네, 너무 섭섭해하시진 않길 바랍니다. 이 폭염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이 당연히 급증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사고가 잇따랐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는 전기 차단기가 그냥 녹아버렸대요. 또 인천의 한 아파트는 변압기가 고장나서 무려 11시간 넘게 전기가 끊겼는데, 여러분 밤에도 30도 뭐 이렇게 되는 이 더위에 11시간이라 이 밖에도 뭐 말도 못해요. 서울, 대구, 부산, 전남 여러 지역에서 정전 신고가 이어졌고요. 이유는 노후화된 변압기, 또 급증한 전기 사용량을 못 견뎌서, 아무튼 얘네들 노후된 거는 교체와 또 정기적인 점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설비 관리뿐 아니라 주민들도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은데, 일단 정전이 되면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물론 뭐 자동 백업 되겠지만, 아무튼 주요 전자기기들은 정전됐을 때 일단 플러그를 뽑아두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문을 자주 열지 않으면 그나마 냉기가 좀 보존이 될 수 있으니까 자주 여닫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거의 국룰이었죠. 정전이 딱 되면 일단 양초를 찾아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게 됐는데, 양초는 주성분인 이것으로 만들어진 반투명 고체죠. 이게 석유에서 얻어지는 왁스 형태의 물질인데,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서 이걸 이용한 물리치료

아직도 있을걸요? 따뜻하게 녹인 이것을 손에 담갔다 빼면 특히 손가락 이런데 그 신경통 있으신 분들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원티드라는 영화 보면 아예 몸을 담그더라고요. 여기에 세 글자로 된 이 화학 성분, 이 물질은 무엇일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이용해서 이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콜드플레이의 노래입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힌트송은 유독 이래도 못 맞히냐? 파라 페 파라 파라 파라 파라를 몇 번을 한 거야? 자, 양초의 주성분은 바로 파라핀이죠. 먼저 유산균 세트 주인공 1261님. 엄마가 손가락 관절염이 심하셔서 파라핀 마사지기를 사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야구 취소돼서 못 간 1인입니다. 어쩐지 표가 있더라고. 에이, 그래도 가서 또 더위 먹고 그런 것보다는. 네. 근데 그거 다 그럼 리셋되는 건가요? 여기서 구매 성공했으면 다음 경기 때 자동으로 이어져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 제가 잘... 아, 아니래요. 그냥 환불이래요. 아무 홈에. 스킨케어 세트의 다섯 분. 7344님. 안 그래도 방화쇠 수지 증후군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파라핀 치료기 검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다니. 띠용. 혹시 가정용으로 쓰고 계신 분들 효과 보셨나 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지금 왼손 손가락 한 세 개가 접질려가지고 팅팅 부었다가 이제 조금 눌러도 조금 안 아픈 정도 불쌍하게 됐었어요. 이런 것도 좀 효과 볼래나? 진짜 효과 파라핀 치료기로 효과 보신 분들 아침 가족들 있으면 좀 네 후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맨입으로는 안 했죠. 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그 외에도 5630-9433 정다양 박소영님 네,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 되셨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마 내일 첫 곡 초성 퀴즈 아마 너무 고민 마시고 이따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일렉트릭 듀오가 되었죠. 내한 공연 때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체인스모커스의 노래 백이명님의 신청곡으로 Paris 준비했어요.

화사의 목소리로 so cute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용 파라핀 치료기 효과를 좀 보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0: 역시 이게 다 다르군요. 9603님은 효과를 보셨다. 5424님은 별로던디요. 완전 효과 있어요. 우리 엄마 관절염 저 산후조리에 아주 잘 사용했어요. 라고 6487 이렇게 극찬을 하신 분도 있고 그냥 병원 가시죠. 라는 3051님도 있고 아무튼 정윤경님 얘기를 보니까 그 초창기 심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게 그렇죠. 사서 몇번 해보고 아예 별론데 보다 꾸준히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잘 감사히 들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할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할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위은오식 또 정재현님이 신청하셨는데, 재현님은 이번 여름은 빙수와 콩국수로 나고 있다고, 지금도 빙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면서 듣고 계시다는데, 배만 안 아프면 뭐. 네. 자,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준비했고요. 잠시 후 3부, 오늘은 라떼를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만나도록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도 역시 좀 사운드가 시원한 오늘 첫 곡. 첫 곡은 아니구나. 두 번째 곡, More Than a Feeling처럼 듣고만 있어도 귀가 시원해지는 그런 곡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이분 생전 인터뷰에 정말 그 특유의 턱수염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늘에는 태양이, 내 손에는 와인잔이,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뭔가 깐쪼네의 영역을 넘어서, 물론 뭐 카루소 같은 고전적인 음악도 보여주시지만 지금 이 노래는 장르를 도대체 어디에다 둬야 될까 싶을 만큼 사운드 면에서도 또 스타일 면에서도 참 독특한 매력적인 세계를 펼친 루치오 달라의 노래 중에서 항해를 한다라는 뜻이래요. 나비간도라는 곡. 이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듣고요. 그리고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만나도록 할게요.

0: 네, 오늘 생각난 노래로 루치오 달라 나비간도였습니다. 재밌는 문자가 들으시고 0837님이 이분 이탈리아 강산의 오라버니 같아요 라고 어떤 자유로움 같은 그 창법에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편곡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정형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다듬어져 있지만 목소리는 그냥 정말 자유로움의 어떤 극치를 주는 듯한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듯한 노래가 태양을 가득 머금은 느낌이라고. 아, 저 감성들. 구력이구님의 문자까지 잘 받았습니다. 자, 오늘 생방 중에 문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내일 첫 곡 초성 힌트를 문자로 발송을 드렸는데 초성으로 이 노래 안 나오려나 했던 1인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저는 바로 알겠어요 라고 8195님처럼 쉬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뭐 아직 한 시간 남았으니까 계속 문자 참여하신 분들 초성 퀴즈 받으시면 내일 첫 곡 들려드리기 전까지만 정답 보내주시면 10분께 화장품 준비했고요. 한 분께는 치읓 3종 세트입니다. 소고기 칩 세트와 고체 탈취제, 실비김치 세트를, 네, 치읓 3종 세트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오늘 아침 끝나는 11시부터 강원도 평창, 정선, 경북 영주, 청송, 안동, 영양, 봉화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래요. 아니, 얼마 전에 평창 그쪽 대관령 그쪽에는 한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뭐 캠핑 오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캠프 텐트 쳐갖고 난리라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이렇게. 아무튼 더운 날 야외 활동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경기도청,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꾸며드립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크크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휴대폰이란 게 없었던 시절에 친구랑 약속 잡을 때 뭐 강남역 뉴욕제과 3시 오케이? 아니면 신촌역 맥도날땡 5시? 뭐 이렇게 랜드마크에서 정각에 만났다.
1: 그쵸 그쵸.
0: 뭐 그 수밖에 없죠.
1: 그게 뭐 어떨 수 아니 뭐 니네 집 앞에 갈게 뭐 이 정도.
0: 그죠.
1: 네.
0: 두 번째,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안 나타나면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 거는 그냥 기본이다.
1: 그렇죠.
0: 그치?
1: 30분은 기본 기다려줘야 돼.
0: 차 막히고 뭐 별 변수가 많으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 때 친구가 한 번 더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데 내가 공중전화 갔다가 오는 동안에 친구가 와서 어? 없네? 이러고 헷갈릴까봐
1: 네.
0: 옴짝달싹 못했던 적도 있다.
1: 있죠.
0: 그죠.
1: 화장실도 못 갔어요 정말.
0: 아 진짜.
1: 아 참.
0: 자, 이런 상황에 고개가 끄덕여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 오늘 들려드릴 음악도 귀에 착착 감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이원석 씨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0: 아,
1: 목요일에 남주.
0: 네. 어제 별밤에서 사용한 헤드셋이 그대로 네. 있다고.
1: 제가 그 어젯밤에 바로 이 스튜디오 이 자리에 항상 생물 마치고 가거든요.
0: 네.
1: 어떨 때는 이 헤드셋을 주로 잘 감아놓고 가기도 하고 어제는 풀어헤쳤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 매듭에 이 각도가 있었어요.
0: 오.
1: 이게 정말 그대로 있나?
0: 아.
1: 근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0: 그러면 아무도 안 써요 여기 앞에.
1: 그냥 여기서 잘까 봐요.
0: 근데 오늘 오실 때 좀 한산하지 않았어요 도로가?
1: 지난주보다는 조금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0: 아마 이번 주까지가 아마 그 교통량이 적은 거에 피크?
1: 아 그래요?
0: 휴가들을 너무 많이 가시긴 한 것 같아요.
1: 근데 오히려 막 낮에 혹은 밤에 좀 왜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 왜 막히지?
0: 아 그래요?
1: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0: 오.
1: 네.
0: 저는 어제 오늘 아무튼 평소보다 한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더워서 많은 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답니다.
0: 갖고 댕기면 막히지 않나요?
1: 그래서 이제 어이없는 시간이 막히는 거죠.
0: 아 그럴 수 있죠.
1: 지금은 별밤 끝나고 가는 시간이
0: 한 12시
1: 이런데 왜 막히지? 강경북로?
0: 뭐 거기 그런... 한강 애들 많이 나가신대요 요새.
1: 어 그래서 더운데?
0: 그래도 강바람이라는 게 아. 다르긴 하더라고요.
1: 그래도
0: 저도 한번 가봤더니
1: 물가가
0: 네. 아유 그냥 원석 씨는 어디 안 가세요 이번 여름?
1: 저는 보통 뭐 휴가는 연초에 많이 가요. 계속 일정들이 좀 막 수시로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뭐 특히 여름 휴가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구나.
1: 네. 행여 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실 때 제가 거기 공연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여름에는 잘 못 가요.
0: 그렇군요.
1: 네.
0: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0: 아, 네. 네,
1: 정확히 10일부터 26일까지 네. 휴가는 좋은데 네. 작년에 해결했어야 될 그 미국에 있는 제가 살던 집이
0: 아, 예.
1: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0: 네.
1: 직접 가서
0: 네.
1: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들어올 생각이라.
0: 아, 돈 벌러 가시는군요.
1: 돈을 벌 수 있나? 거기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집값이
0: 네.
1: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0: 뭐 어쨌든 현금화하기 위해서 집을?
1: 뭐 현금화하면은 또 세금을 엄청 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0: 아, 그래서 뭔가 또 다른.
1: 근데 줄여야 돼요. 왜냐면 아. 이게 4인용 가족으로 생각했던 집인데
0: 아.
1: 이제 뭐 그렇게 큰 집도 필요 없고.
0: 아, 그래서 좀 줄이러 가시는군요.
1: 어쨌든 파는 게 먼저입니다.
0: 아, 일단 팔고. 아.
1: 그래서 제가
0: 예.
1: 죄송하게
0: 네.
1: 이 한 여름에 2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뭐 그 네. 사이에 우리 원석 지난년처럼
0: 네.
1: 약간
0: 아
1: 대리
0: 한 이틀 정도 제가 자리를 대신 하기로 했고요.
1: 네.
0: 또 다른 분들 더 좋은 분들 많이 나오시는데 보니까
1: 뭐 일단 배우 진구 씨가 섭외가 됐다 그래서
0: 우와
1: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네.
1: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 가졌던 코너인데 어떤 사람 A였던 김윤주 옥상 달빛에
0: 네.
1: 윤주 씨도 한 며칠 도와주실 거고.
0: 아, 윤주 씨 코너가 생겼어요?
1: 네.
0: 오.
1: 아,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0: 아.
1: 가능하면 이제 굳히기로 가려고.
0: 아. 네. 좋아요, 좋아요.
1: 그리고 페퍼톤스의 이장원 씨도 한 이틀
0: 오.
1: 준비하고 있다고.
0: 저랑 어떤 같은 그 시대를 함께 했던 그분들이네요, 다들.
1: 그렇죠.
0: 오.
1: 왜냐면 이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진구 씨가 제일 어리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0: 나이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윤주 씨나 장원 씨나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디 씬을
1: 그쵸
0: 견인했던
1: 맞다
0: 아티스트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이 뭐 저야 뭐 네. 저는 그냥 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1: 작년에 깜짝 놀랐잖아요.
0: 작년에요?
1: 너무 에너지 있게 잘하셔가지고
0: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 아이고,
0: 정신이 없어가지고.
1: 저희가 약속 장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만날 때
0: 네.
1: 롯땡 백화점
0: 네.
1: 명동에
0: 네.
1: 그래서 만나서 어디를 가는 사이에 이렇게 잊어버려 엄마를.
0: 거기 사람이 또 엄청 많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말도 안 하고 어디를 이렇게 샵 이런 데를 이렇게 보시다가
0: 네.
1: 나는 직진인데
0: 아 어머니가요?
1: 어머니.
0: 보통 아이가 뭔가에 한눈이 팔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1: 아, 나도 그랬겠지. 네.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딨지? 맨날 손잡고 따라갈 나이는 아니니까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뭐 네. 손잡고 가면은 좀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그냥 어딨지? 저 뒤에서 뭐 리어카에서 뭐 보고 계시고
0: 아.
1: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0: 그렇군요.
1: 여기 대구의 약속 장소는 무조건 대구 백화점 앞에 시계탑 옆이라고.
0: 오.
1: 2111.
0: 박민아님은 부산은 서면 태화 쇼핑이나 동보서적에서 봤다.
1: 각 도시마다
0: 네.
1: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혹시나 상대가 늦어도 적당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 아 그렇죠
0: 그런 곳인가봐요 대부분 약속 장소가.
1: 김주원님은 부평이면 부평 분수대 앞이 있대요.
0: 분수대 앞.
1: 겨울에는 거기가 너무 추울 것 같은데.
0: 오 그러네요. 5362님은 대전은 은행동 이안경원에서 기다렸다 만났어요. 안경원이요?
1: 안경원?
0: 안경원 장사 좀 됐겠는데요?
1: 뭐 그죠?
0: 기다리다가 갑자기
1: 슥 가서 선글라스 같은 거라도 하나.
0: 예. 네. 네. 그렇군요.
1: 종로는 종로 서적 앞에 근데 꽤 클 텐데.
0: 아.
1: 그리고 나는 지하철역은 이게 몇 번 출구 막 이런 게 되게 헷갈려 가지고.
0: 네.
1: 아무튼 옛날에는 강남역 앞에 옛날 말죽거리였던 시절에.
0: 네.
1: 네. 거기서 많이들 약속했어요.
0: 아,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말죽거리
1: 저기. 그게 강남역.
0: 그게 강남역이에요?
1: 예. 네.
0: 양재 쪽이 아니고. 강남역까지 왔었어요, 그게.
1: 네네네.
0: 와, 생각보다 굉장히 네. 많이 달라졌군요.
1: 아, 그럼요.
0: 말죽거리가 강남역이었다고요?
1: 거기서 조금 더.

0: 가면 이제 양재역이 나오나 그러죠.
1: 그렇죠. 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나온 네. 그 말죽거리가
0: 거기에요.
1: 지금은 막 어마어마한 땅값 비싼 곳이 되었군요.
0: 목포는 국제서점이 있다고.
1: 국제서점.
0: 배민영님이
1: 아, 남수정님은 안양은 좋은은행 앞이다.
0: 좋은은행 바뀌었을 텐데 이름이.
1: 그러니까 저희가

0: 이런 네. 기분으로
1: 한 2시간 기다리다가 네.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집에 가고 막 그랬던
0: 그러니까
1: 기억이
0: 그래도 별로 그렇게 유난 떨 게 없었던 네. 시절이었어요.
1: 다음 날 전화해서 미안하다. 깜빡했다. 아이고. 약간 그런. 그 저는 약간 학교 앞에 그런 무슨 어떤 카페 앞에 뭐 독다방이라고 그래서
0: 아, 독다방 알죠. 거기 앞에서 막 그거 아직도 있어요?
1: 있을 거예요.
0: 오, 연대 그러면 또 다 그게 학조 아닙니까? 학조.
1: 예.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포스트땡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혹시 늦게 오는 사람 어디로 아, 와라. 뭐 아. 어디로 와라. 그래서 계속 그거를 찾아서 아, 우리 거 모임은 어디 있지? 와,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낭만이네.
1: 낭만이에요, 정말.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열 막 전화해서 뭐 안 받거나 문자에서 막 답이 없기만 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너를 날 무시하냐?
0: 조급해.
1: 익십이냐? 뭐 무슨 막 조급해.
0: 조급해, 조급해. 우리가 그때는 진짜 뭐 한 30~40분 까짓고 뭐 그냥 네. 그냥 뭐 그냥 당연히 기다리는데
1: 기다리고
0: 이제는 진짜 아.
1: 그 각자의 기다리는 방법을 항상 준비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책을 읽는다거나
0: 필수죠.
1: 음악을 읽는다거나.
0: 근데 이제는 다 폰이니까.
1: 네.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자, 아무튼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 근데 지난주 우리 뜻하지도 않게 우리 윤도현 씨가
1: 네.
0: 그 개장수 아니 브리더 시절.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열 마리의 여러 종류의 댕댕이들과 함께 딱 석 달 음악을 포기했던 시절. 그 이후로 잘 되려고 얼마나 그 시간이 어떤 뭔가 멀리 뛰기 위한 네. 잠깐의 움츠림이었던 걸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오토바이 타고 온 머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01년 7월 넷째 주 차트를
1: 네.
0: 소개한답시고 9위하고 10위 소개하고 그다음엔 윤도현 특집이 됐어요.
1: 역대급이었어요.
0: 네.
1: 달랑 두 곡을 소개할 아, 중이에요.
0: 그래서 오늘도 빨리 가지 않으면은
1: 네.
0: 예, 1위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똑같죠? 2001년 7월.
1: 네, 7월 넷째 주.
0: 2000년, 25년 전 차트입니다.
1: 네. 8위부터 보면 되겠네요.
0: 네.
1: 8위 소개해 드립니다. 터보의 Love Is.
0: 야, 이게 역시 윤일상 작편곡이고 이승호
1: 네.
0: 아주 둘이서 히트곡 정말 자판기였을 때구나.
1: 속된 말로 다 해 드셨을 때였죠, 정말.
0: 자, 야, 지금 들어도 전주가 꽤 세련됐어요.
1: 네.
0: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0: 했냐면 네. 이때 터보 히스토리라고 베스트 앨범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소위 5년 만에 역주행을 한 거네요.
1: 아, 이게 보니까 김종국 씨가 2001년 1월에 소속사를 나왔나 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터보에서도 나오고.
0: 아 진짜?
1: 네,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전 소속사에서 터보의 그 베스트 음반을 그냥 출시해버린 거죠.
0: 보통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들 했어요. 네. 어떤 팀이 해체하면 당연히 이런 그 뭔가 베스트를 만들어내고.
1: 그래서 뭐 팬들 사이에서는 단물 빼기냐 뭐 해가지고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는데. 근데 많이 팔렸나 봐요. 베스트 앨범이.
0: 그렇죠.
1: 50만 장이 넘었대요.
0: 오, 베스트인데.
1: 네.
0: 보통 그게 이제 새 앨범 다른 소속사에서 새로 발표하려 그러면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1: 아, 오히려 타이밍도 맞춰요?
0: 네.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 얘기하면 뭐해.
1: 상디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0: 아무튼 이제 터보는 종국 씨 빼고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바뀌었습니다.
1: 그랬죠.
0: 1995년 데뷔 때 김정남 씨는 기억이 나는데
1: 네네.
0: 이때까지는 뭐 그 트위스트 킹이나 검은 고양이
1: 네.
0: 그때가 정남 씨였고
1: 네.
0: 97년부터는 생각나요?
1: 마이키
0: 씨.
1: 네.
0: 그죠.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해체할 때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던 그 연재협 있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랑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팀 자체가 해체가 됐는데. 근데 그 이후로 종국 씨가 그러면 터보를 아예 안 한 건가?
1: 그 이후로 솔로를 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그때부터구나.
1: 네, 왠지 기억이 그렇습니다. 마이키 씨 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너나 둘이서 그냥 바닷가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게 회상이었나?
0: 생각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음악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1: 나 왜 다 알지? 아 군대에서. 제 부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랬구나. 난 군대에서 마당 쓸 때 모자이크가 많이 나왔는데.
1: 땡데리라리라리라리땡이라.
0: 자 그런 노래 광고 듣고 네. 좀 더 살펴볼게요. MBC
2: FM for you.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2001년입니다.
1: 네.
0: 바로 월드컵을 앞둔 바로 1년 전
1: 네.
0: 뜨거웠던 7월 넷째 주 7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7위 곡입니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0: 아, 이게 이때구나.
1: 맞습니다.
0: 이것도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 지금 내 곁에...

0: 이야, 뭔가 이야기가 확실하네. 1절 안에 기승전극이 딱 담겨 있고요.
1: 네.
0: 자, 터보의 러브 이즈. 사실 이게 96년 노래인데요.
1: 그쵸.
0: 이게 2001년에 왜 느닷없이 차트에 들어

0: 같아서 어? 딴 참, 생각에 잠겨.
1: 잘하시네다.
0: 아니 생각이 나.
1: 잘 어울리시는데요.
0: 성시경 노래라.
1: 맞아요. 이게 성시경 씨 데뷔곡이래요.
0: 이때 좀 재밌는 이름의 가요제였는데.
1: 네? 가요제 출신이에요?
0: 네, 성시경.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가요제 이름이 약간 네. 좀 뜬금없었어.
1: 성시경 씨의 어떤 그런 무드라면 어. 그 뭔가 되게 고급진
0: 어, 안 고급졌던 걸로 기억해요.
1: 그래요?
0: 네.
1: 오.
0: 아무튼 뭐 어? 아, 뜨락.
1: 예?
0: 뜨악, 뜨악.
1: 뜨악?
0: 어.
1: 뜨악?
0: 뜨악. 아주 뜨악하다 할 때 그게 어떤 브랜드였던 것 같아.
1: 아, 그래요?
0: 예. 네.
1: 그, 가요제 이름이 뜨악이라고요?
0: 어, 뜨악. 그래서 좀 뜨악했어.
1: 어, 굉장히 성시경 씨랑 어울리진 않네요.
0: 어.
1: 예.
0: 네. 아무튼 성시경 씨도 삼순가 했기 때문에 뭐 차고 뜨거운 거 가릴 때가 아니어서
1: 네.
0: 나의 이 멋짐을 빨리 보여줘야 돼서 진짜 뜨악하게
1: 뜨악하게
0: 어.
1: 그러네요.
0: 근데
1: 이분이 저랑 나체 그러니까
0: 79
1: 삼수면 대학교 뭐 원래대로 하면 4학년 나이여야 되는데 근데 삼수를 했다고요?
0: 어.
1: 그럼 대학교 신입생 때 나가신 건가 봐요?
0: 그런가 봐요. 고대 딱 입학하자마자
1: 이제 이 노래가 원래 타이틀곡이 아니었나 봐요.
0: 어떻게 아닐 수가 있지?
1: 거의 13번 트랙으로
0: 오.
1: 거의 마지막에 그냥 막차를 탄 모양인데
0: 참, 이런 거 보면 곡의 운명이라는 게 그러네. 13번 보너스 트랙으로 실렸고
1: 네.
0: 타이틀이 내 안에 그녀?
1: 저 몰라요. 무슨 그래. 노래인지 모르겠는데요.
0: 아 노래가 심지어
1: 네.
0: 유리상자한테 갈 뻔도 했고
1: 네.
0: 뭐 이동건 이게 김주환 씨까지도 노래가 갔는데 어쨌든 김주환 씨가 결국에 여기에 코러스로도 참여를 했대요.
1: 네. 이세준 씨, 그러니까 유리상자 이세준 씨는 가사까지 직접 작사를 했었다네요.
0: 진짜?
1: 네. 근데 결국 이 노래의 주인은 성시경 씨가 되었다.
0: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있어요.
1: 그렇죠. 곡엔 또 주인이 있습니다.
0: 혹시. 아니 이 좋은 노래를 당시에 갑자기 내 안의 그녀가 궁금하다.
1: 내 안의 그녀 타이틀곡 원래 타이틀곡
0: 그렇죠. 뭐였길래 이거를 그렇게 아무튼 이게 네. 왜 그 딩 딩 뭐 어쩌고 뮤직이라고
1: 아, 그 뭐 킬링 보이스
0: 네. 거기에 이 노래가 1위래요 조회수.
1: 아
0: 7,600만회가 넘고
1: 네.
0: 그 위 2위가 이제 아이유의 노래로 7,200만.
1: 아니 그... 어떻게 하면 7,600만이 나오죠? 조회수가
0: 미친 거지.
1: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틀고 다니나
0: 그쵸?
1: 봐요.
0: 우리나라 인구수는 넘어가니까 일단.
1: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킬링 보이스라는 게 결국 막 메들리의 형식으로
0: 아~
1: 히트곡들 쫙 하는 거거든요.
0: 그렇구나.
1: 저희도 했었는데
0: 어.
1: 저는 7천만이 아니고 70만도 안...
0: 70만이 어디야?
1: 아, 모르겠는데 아무튼 7,600만이 나올 수가 있구나. 계속 듣고 다니는 거예요. 플레이리스트처럼.
0: 그렇죠.
1: 이 노래를 이 성시경 씨 노래들을.
0: 그렇죠. 아무튼 성시경 씨가 아이유 씨를 아무튼 위에 있다. 뭐 제끼고 이런 표현 하려다가 좀 너무 저렴해서 400만 횟수 차이로.
1: 하셨네요 그때.
0: 해브루스.
1: 해브루스.
0: 그곳을 못 참고.
1: 못 참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 브루스야.
0: 아, 그곳을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위.
1: 네. 6위 곡입니다. 제이 기억하십니까? 제이 아유, 가수 제이 씨.
0: 아주 저는 타임아웃이라는 노래까지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1: 맞죠, 맞죠. 제이 씨의 노래입니다. 빛.
0: 아, 이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1: 예.
0: 이 제이는 또 중요한 것이 이별의 그늘에 바이올린 솔로로 유명한 프로듀서
1: 네.
0: 심상원 씨가
1: 네.
0: 처음부터 어제처럼부터 완전 그 그러니까 제이의 어떤 전담 프로듀서로서 네,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 리즈 시절을
1: 네.
0: 함께한 분이시죠.
1: 아 그래서 뭔가 제이 씨 음악이 굉장히 일관된 색채도 있고
0: 네.
1: 뭔가 그냥 일반 가요 느낌하고 좀 달랐어요.
0: 아주 고급진
1: 네.
0: 그런 R&B 발라드. 네.
1: 맞아요, 맞아요.
0: 아, 빛이라는 노래도 이 김주환 씨가
1: 네.
0: 그러니까 당시 솔리드 김조한이라는 또 이 가수가 네. 얼만큼 전방위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피처링과 그런 코어 워크를 같이 했다는 게 또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1: 거의 이 정도면은 녹음실에 그냥 상주하시는 수준이었겠네.
0: 직원이네. 아, 이 노래도 오랜만인데 네. 좀 들어볼까요?
1: 네.

0: 아, 요즘 진짜 궁금한데.
1: 네.
0: 201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 햄버거 가게 할 때 제가 한번 만났을 때만 해도 네. 햄버거 집 되게 잘 됐었거든요.
1: 국내에서요?
0: 근데 그 이후로 너무 그냥 활동을 안 하고 가정에 전념하고 계시고.
1: 미국에 계시나 봐요?
0: 그렇죠. 원래가 미스 코리아 미스 워싱턴 선이었대요.
1: 원래 미국에 살다 살았었는데
0: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딱 발탁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가수를 하시다가
0: 그 저는 또 물론 그 타임아웃이라는 노래 작업도 해서 저도 뭐 사랑도 받았지만
1: 네.
0: 덕분에 정훈이 씨가 이제 가수 정훈이님이 제2의 고모세요.
1: 맞아.
0: 그래서 저 고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1: 네.
0: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제 5집, 아 4집 앨범에 서울에게 묻기를 이라고 네. 왜냐면 제가 77년도 그 실내 국제가요제 그랑프리 그 모습을 아직도 그 한복 입으시고
1: 정훈이 씨의
0: 네, 꽃밭에서
1: 하, 레전드죠 레전드죠 하,
0: 정말 그게 어린 시절 저한테 이분이 뮤즈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그 노래 서울에게 묻기를 작업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우리 제이 씨가 해줍니다
1: 아, 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상디가 저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셨군요. 정훈이 씨 그 가요제 영상.
0: 그게 나는 그렇게 좋은 화질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아래 이봉조 선생이 네. 하얀색 와이셔츠로 그 지휘하고 하잖아요.
1: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0: 진짜 무인도 네. 꽃밭에서 네. 이 두 곡이 연속으로 그냥 본선 진출 딱 해가지고.
1: 저 너무 놀라운 게 그때는 뭐. 믹싱이나 네. 후반 작업이
0: 없어요.
1: 없던 때잖아요.
0: 그냥
1: 너무 완벽했어.
0: 그러고 그 노래를 네. 스페니쉬로 앞에 1절을 바꿔서 부르시잖아요.
1: 맞아요.
0: 정훈이 씨 정말 대단한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
1: 디바 디바.
0: 여러분 유튜 땡에 가시면 네. 있어요. 지금의 안개 뭐 그 리메이크 이전에 네. 정말 전설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1: 조카. 자,
0: 네.
1: 그분의 조카 제이 씨의 노래가 거죠. 6위였습니다.
0: 5위가
1: 네.
0: 야. 아, 이 전주.
1: 박진영의 노래입니다. 난 여자가 있는데.
0: 들어볼까요?
1: 네.

0: 진짜 JYP가 네.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이런 가사 이걸 만약에 변우석이 불렀어봐. 어. 이런 내용의 발라드라고 치고 네. 난 여자가 있는데 어떡하나. 그냥 시작만 해도 막 돌팔매가 날아올 것 같지 않아요?
1: 변우석 씨면 뭘 해도 되지 않을까요?
0: 아 진짜 오히려?
1: 괜찮지 않을까요?
0: 시대가 많이 변했구려. 나는 이렇게 나쁜 남자 역할을 네. 박진영 씨가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눈길이 간다. 네. 뭐 솔직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근데 이걸 뭐 판을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애절하게 뭘 어떻게 해.
1: 근데 이게 박진영 씨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좀 파격적인 가사를 빌드업을 좀 잘 해놔서
0: 엘리베이터
1: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박진영 씨니까 별로 이렇게 막 우와 씨 무슨 말 말도 안 되는 가사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0: 그러니까 정말 JYP만의 네. 어떤 정말 그 세계가 있고 네. 얼마 전에도 또 TV 보는데 네. 정말 체지방 제로의 몸을 아. 야 진짜 관리 끝판왕이더라.
1: 그러니까요. 네. 요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0: 그래 내가 할 때 한 20년 전에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같이 나도 허리가 안 좋으니까 네. 막 되게 그 허리 보호대 이런 것도 막 챙겨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전혀 뭐 지금 그런 아픔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것 같은.
1: 지금 워터밤도 나오시죠?
0: 동작과 네. 네.
1: 상디도 할 수 있습니다.
0: 아이, 진짜.
1: 상디 워터밤 가시죠.
0: 원석 씨 가요?
1: 아니요.
0: 지도 안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죄송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럼.
0: 하긴 근데 이렇게 노골적이진 않아도 네. 김건모의 핑계나 뭐 러브 이즈도 다 자기 여자친구를 뺏겨서 하는 얘기니까.
1: 맞아요. 네, 뭐 잘못된 만남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0: 뭐 대표적이죠. 네. 네. 네 여긴 아무튼 여자가 있지만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네. 뭐 아주 뭐 네 솔직한 고백을
1: 그러니까요.
0: 해서 5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4위.
1: 4위는요.
0: 아우
1: 됐습니다.
0: 전주부터 아주 이게 2001년이야.
1: 그러니까요. 토이의 좋은 사람 피처링 네. 김영중 노래가 4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그 토이가 네. 엔지니어 윤정호 씨라고 있어요.
1: 네네. 네.
0: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토이의 프론트맨 유희열. 네. 그래서 2Y가 돼서 2 해서 Y가 돼서 토이가 됐었대요.
1: 아 유와 윤 성에 들어가는 스펠링 Y.
0: 그래서 2Y여서 아. W를 빼고 토이가 됐는데
1: 숫자 2의 Y.
0: 나중에 윤정호 씨가 1집 앨범 끝나고 그냥 바로 엔지니어로 그냥 활동을 하면서 네. 뭐 팀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2집부터 바꾸자니까 좀 애매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토이로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정호 씨는 뭐 지금도 굉장히 활동 열심히 하는 엔지니어시고요.
1: 저는 이 노래 뭐 여러 가지 뭐 음악적으로도 좋지만 가사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저는.
0: 가사가
1: 거의 다 했다. 특히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 구절에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0: 그랬구나. 나는 이때만 네. 해도 희열 씨가 네. 이 같이 작업하던 그 또 프로듀서가 따로 있었어요.
1: 네네.
0: 그 친구하고 막 저희 작업실에 와서 네. 한참 사운드적인 조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 앨범 나오기 전부터 저는 이 노래 듣고 있었는데 네네. 가사는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결국에는 가사 때문에 됐다라고 하시니까 네. 참 역시 입장 차이라는 게
1: 입장 차이 있죠. 근데 이게 음악적으로 뭐 모자라다는 게 아니고
0: 아 그럼요.
1: 이게 만약에 다른 가사였으면 이 정도까지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
0: 제 말이. 네. 이게 감성을 그냥 바로 건드려 버리니까.
1: 그냥 청춘 드라마의 가슴 아픈 짝사랑의 그 모멘트를
0: 어느 부분이라고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내 감춰온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쓱 준 거예요. 네? 얘가 얼굴이 안 좋아서 표정이 안 좋아서 얘는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0: 그렇죠. 근데 그럼

0: 자판기 커피 말고 율무차 이런 걸 줘야지.
1: 아니 나름 성의 고급 커피를 뽑았겠죠.
0: 아, 그러니까
1: 300원짜리로. 근데 그 상대는 고마워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치는 거는 난 그냥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구나.
0: 그치.
1: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니 난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0: 열나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1: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싶은데. 그게 결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주변 맴돌면서 그냥 잘해주기만 하는. 그래서 제목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0: 아, 그랬구나. 여기 큰 그림을 난 사운드 얘기만 했어요.
1: 아,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이게 너무 내러티브가 완벽하니까.
0: 아, 그렇죠.
1: 예, 단순히 뭐 어떤 뭐 비유도 없고
0: 그 내러티브 안에 이런 막 그 편곡과 예. 라인들,
1: 네,
0: 그러니까 정말 한 편의 영화 드라마.
1: 그렇죠.
0: 미니 시리즈 보는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
1: 또 김영중 씨의 목소리가 또 너무 청춘인 거예요. 이게.
0: 아무튼 제가 그 소년이라는 노래를
1: 네.
0: 제 음반 파트 2에 그거를 형중 씨랑 녹음하고
1: 네.
0: 희열 씨가 이제 그걸 듣고 찾았다 소년.
1: 아~
0: 그래서 요 좋은 사람부터 형중 씨 솔로까지 둘의 케미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한 거였죠.
1: 아, 그때가 시작이었군요.
0: 그렇죠. 작정을 하고 아예 정말
1: 네.
0: 이게 프로듀서란 이런 거다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몽글몽글합니다.
0: 저 01학번인데 짝사랑했던 과학 우리과 오빠들이 울면서 부른 노래였어요. 1435님. 야, 딱 01학번 요 시대의 푸릇한 네. 청춘이셨습니다.
1: 어 잠시만요. 큰일이 나버렸는데요.
0: 와요.
1: 지금 8분 남았는데
0: 네.
1: 저희가 세 곡을 더 소개해야 됩니다.
0: 아,
1: 가능하겠죠?
0: 할 수 있어요.
1: 저 상대만 믿고 가봅니다.
0: 3위가
1: 네.
0: 이거 노래 제목이 같이 삽시다 아니었어요?
1: 아니에요.
0: 난 그래서 요새 황신의 같이 삽시다로 이거 나오는 줄 알았어. 같이 삽시다.
1: 네, 후렴구 도입 가사긴 한데 아,
0: 이것도 이승호 윤일상이에요.
1: 맞아요. 그때 다 해드실 때입니다. 불의 점포 만보.
0: 야,
1: 3입니다.
0: 뜬금없어.
1: 네.
0: 같이 삽시다가 아니라 점포만포가
1: 네.
0: 이 노래의 제목이고요.
1: 네. 심지어 원래 제목은 동거였대요.
0: 어, 센데?
1: 동거 셉니다.
0: 아.
1: 동거면 와.
0: 와.
1: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고
0: 왠지 늪 다음에 조건우 씨가 다음번에 불러야 될 노래 같은데. 동거.
1: 그럼 쿨이 아니고 하수로 가야겠는데. 네.
0: 진짜 쿨에 점포 만포가
1: 네.
0: 아 점포 만보가
1: 네.
0: 동거라는 제목을 누르고 이렇게 이거 여기
1: 네 맞아요.
0: 여기가 그냥 너무 기억이 나서
1: 네.
0: 자 그래서 요게 3위였다는 얘기
1: 네.
0: 그리고 아예 2위까지 하죠.
1: 어
0: 역시 김건모입니다.
1: 맞습니다. 더블
0: 더블
1: 네.
0: 근데 제목만으로는 잘 모르겠어.
1: 들으면 딱 나와요. 이 약간 아까 터보의 음악도 나왔었지만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테크노 기반으로 한 노래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그래서 저 군대 내부만 해서 고참들이 그렇게 이상한 테크노 댄스 있었어요.
0: 바꿔.
1: 예, 막 그런
0: 모든 걸 다 봤다. 그 지금 그 테크인데
1: 그 뭔가 이 김건모 씨도 거기에 좀 잘 맞춰서 발표한 노래예요. 더블.
0: 아, 이 노래구나.
1: 네. 이게 보니까 최준영 씨가 작사곡을 하셨군요.
0: 네.
1: 네.
0: 최준영 씨는 여자로 빙의한 가사를 잘 쓰기로 또 소문난 프로듀서예요.
1: 아 그래요?
0: 화장을 지우고.
1: 아 맞네.
0: 자기의 여자가 돼서
1: 오.
0: 그걸 어떻게 이렇게 여성의 마음을 들여다보든. 그래서 건모 씨하고 굉장히 많이 히트곡을 만들어냈죠.
1: 그렇군요. 이게 7집 수록곡인데 6집이 생각보다 잘 안 됐었나 봐요. 김건모
0: 아,
1: 씨가. 그래서 뭔가 절치부심해가지고 7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스피드 스파이더 논사를 같이 작업했던 최준혁 씨를
0: 네.
1: 다시 섭외를 해가지고 7집이 어마어마한 또 사랑을 받습니다.
0: 여기 그거였어요. 밥 한번 못 사주고
1: 맞아요. 미안해요.
0: 아 그게 밥 한 번이 아니었어?
1: 오늘 좀 재밌는 재밌으신데.
0: 자, 요
1: 밥 한 번이면 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
0: 내 말이. 자, 뭐 이미 뭐 미안해요는 엄청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 네네네.
0: 자, 2위까지 급하게 소개해드리고. 네. 지금 광고 빨리 가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자, 급하게 마무리하느라고 노래들을 조금 띄엄띄엄 듣긴 했습니다만은 2001년 네.
5: 자꾸 이게 사투리 하시니까 네. 이 MBC가 네. 지역별로 또 방송이 따로 있지 않나요?
4: 우리는 전국구요.
5: 오메요.
4: 남쪽까지 다 가버려 이것이. 주파수만 쪼까 다르고.
5: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재밌네.
4: 아, 진짜. 아, 더운 날에 웃음을 참고로, 웃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5: 상디의 고향은
4: 네 서울이에요. 네,
5: 전라도 쪽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잘 하시네요.
4: 심지어 종로입니다. 네. 종로.
5: 종로
4: 본 적이
5: 네. 네.
4: 서울의 한 복판
5: 급하게.
4: 네. 자, 아무튼 1위를 차지한
5: 근데 응. 손선영님 말씀이 방학 때 실컷 놀다가 벼락치기 하는 것 같아요 라고.
4: 솔직히 맞지.
5: 저희가 오늘 또 8위부터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4: 네.
5: 근데 4위까지 탱자탱자 여유있게 달리다가 3, 2, 1 이 세 뮤지션의 음악을 벼락치기로 털어라 했지만 어쨌든 합니다.
4: 합니다.
5: 네. 네.
4: 아니 근데 네. 한 차트를 2주 이상 가는 거는 또 네. 예의가 아닌 것 같고.
5: 그럼요, 그럼요. 어, 1위 곡이 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노래입니다. 상디 이 노래예요.
4: 이때 그 TV 앞에서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는데.
5: TV 앞에서요?
4: 어, 이거 뮤비 보던.
5: 아, 뮤비를 보시다가.
4: 네.
5: 왜요?
4: 아니 그냥 어, 진짜 기껏 해봐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 네.
4: 25년 전이래.
5: 아,
4: 벌써 1년이 25번이 반복이 되었어요. 아따 진짜
5: 시간 겁나 빨라 보여요.
4: 박진영의 10년이 지나도가 2번 이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5: 맞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 2001년 7월 넷째 주 1위 곡입니다.
4: 아,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5: 네.
4: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5: 맞아요.
4: 유나올 윤건

0: 아, 지금 들어도 좋네요. 아, 시간 없어요. 15초 남았어요.
1: 클로징 하시세요.
0: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불만이나 원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닫혀있는 문 앞에 서서 성 있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미련한 짓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조건은 과감하게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오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오늘이 만들어줄 내일뿐일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휴가도 절정, 더위도 절정, 라디오도 절정인 시간.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재즈입니다. 아, 기분 좋. 그냥 리듬만큼은 좀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리듬만큼은 산뜻한 멜로디, 기분 좋은 리듬, 기가 막힌 목소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순간만큼의 이 기분이 한 시간 정도는 이어질 수 있길 바라는 뜻에서 산뜻한 리듬의 연주곡 조지 벤슨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제목의 연주

우주와 스캣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문사입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은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반응 보이잖아요. 뭐 네, 저도요.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아침 식사 중이에요. 좀 늦었지만 뭐 정중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석 체크도 하면서 제가 인사드리는 것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예. 그 정도. 안녕하시죠?

0: 네. 힘들어요. 그런 표정들이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황지혜 씨. 아까 조금 전에 메시지 봤더니 아침부터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너무나 힘듭니다. 하셨어요. 아, 반갑게 반갑게 인사하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이름만 쭉 좀 불러드리자면, 이름만 좀 불러드리자면, 여기 문자 메시지. 네? 이름만 좀 불러드리자면, 박효정 씨의 목소리 얹어주시고 좋고, 안정숙 씨, 허숙 씨, 김윤숙 씨, 이수미 씨, 강예순 씨, 박효정 씨, 김형식 씨, 강금영 씨, 한윤아 씨, 박효정 씨, 네, 신미선 씨, 김은아 씨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한 호흡 하겠다고 모두 다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 외에 이제 속속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마치 그 실시간 채팅하듯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메시지나 신청곡들도 함께 들여다보고 예, 한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내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코앞에 왔는데도 이 더위는 뭐 기세가 꺾이질 않는데 계절은 또 뭐 계절만의 속도로 뭐 진행 중이겠죠. 휴가 가는 분들 또 잘 다녀오시고 무더위를 피해서 숨어 있는 분들 또 꼭꼭 예, 잘 숨어 계시고 오늘도 음악은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4: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3: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0: TSL 적용, TSL 원스 외용에 우리는 TSL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미세스 콜드, 미세스 콜드라는 제목의 노래, Kings of Convenience의 노래였습니다. 진주야라고 제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김나은입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또 형님 광문석,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불러달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 휴가 때이기 때문에, 또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듣고 꼬맹이들도 많이 듣고 온 가족이 듣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아 그런 분들, 아니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가족이 함께 듣는, 뭐 차로 이동 중이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틀어놨는데 뭐 애들도 막 혼자서 놀면서 흥얼흥얼 노래 따라 부르기는 좀 어렵겠다 애들은. 어쨌든 좀 박자 맞추는 그런 집 계시면은 좀 연락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아주 고운 선물 하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문자메시지 샵 8000번 열려있습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 그리고 미니메시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달라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셔서 정인수씨 네, 불러드렸어요. 정인수, 문세영님 저는 휴가 7일째 시원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입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이번 여름 휴가는 온전히

아내와 저만의 시간이네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헬스클럽 가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땀 쭉 흘리는데 그냥 흘리는 땀하고 조금 다르죠. 상쾌한 땀이랄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PT 선생님들, 필라테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은 더위를 모르고 지내요. 왜냐하면 실내에만 온종일 계시니까 세상에 39도인지 40도인지 그냥 숫자로만 아이고 덥겠네 하지 그분들은 근무 조건이 너무나 좋다고 이래도 되나 좀 미안할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컨디션 예 그런 거 너무 좋겠습니다. 내일 남편 만나러 홍콩 가신다는 나금숙 씨. 덥기로 유명한 곳인데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은데 홍콩으로 피서 가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는데 아우 예전에 홍콩은 진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왜 훅한 그 느낌 있잖아요. 아우 그 후덥지근한 그 썩 기분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랜딩 해가지고 내리는 그 외국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이거는 어떻게 아시아 중에서 이렇게 더운 나라가 있을 수 있어 하겠는데요. 요 며칠은 그럴 것 같은데요. 첫 느낌이 참 중요한데. 저는 출근했어요. 수박 화채 한가득 만들어서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김혜정 씨. 아, 부럽고 반갑다. 이름 불러드릴게요. 예, 샵 80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예, 특히 미니 메시지는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어서 제가 이제 보기가 편한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셔야 제가 알아보고 이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마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처럼 가사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음악의 어떤 전반적인 느낌이 아주 경쾌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푸른 잔디밭에서 파티를 열어주세요. 뭐. 예, 조지 에즈라가 노래하는 Green Green Grass.

네, 그래요. 인디고의 버전이 아니라 볼빨간 사춘기 버전으로 들은 여름아 부탁해. 예, 매년 여름이면 들려오는 여름의 대표적인 계절성이죠. 인디고의 노래를 볼빨간 사춘기 스타일로 커버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음악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선곡이 너무 좋다. 이 맛에 또 라디오 듣는 거지요. 라고 박현지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 보내주셔서 힘이 납니다. 분위기 살려볼까요? 계속 이런 여름스러운 예 데이빗 비스발의 블레리아. 이게 되게 빠른 곡인데 리듬

이 리듬에 맞춰서 발말 장단하면 땀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눈썹만 까딱까딱 하면서 들으시는 블레리아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 이병헌 씨가 그 만물상 역할로 나온 드라마가 있다. 이병헌이 운전하는 트럭이 이제 동네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날의 상품 목록이 스피커를 타고 온 동네에 울려 퍼진다. 계란, 계란, 프라이팬, 프라이팬, 윗도리, 아랫도리, 강냉이, 뻥튀기, 벤치, 망치, 드라이바, 드라이바.

이런 것도 다 AI로 대체됐을 거다. 요즘 웬만한 안내 방송은 다 AI가 담당하고 있고, 아, 생각하고도 쉽지 않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AI 배철수, AI 이문세에게 DJ 자리를 내줄 날이 올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어딜 가야 진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사람 목소리가 점점 귀해지는 요즘, 어느 아파트에서는 그 아파트에 사는 어린 꼬마들이 돌아가면서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아지가 산책 중에 응가를 하면 잘 치워주세요. 강아지 배변 처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웃 주민이 밟고 으악 놀랄 수 있으니 뒷정리를 꼭 잘해주세요. 우리 서로 노력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보아요.

실수도 하고 발음이 샌들 뭐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안내방송이 있을까? 안내방송은 물론이고 칭찬도 고백도 잔소리마저도 사람 목소리로 들어야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더 다정하다고 느끼는 거 정말 그건 나뿐일까? 길거리에 저 시끄러운 매미 소리도 AI였으면 진작에 볼륨을 줄였을 텐데 매미가 직접 라이브로 우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진다.

0: 윤상 씨의 음악적 동반자로 알려진 작사가 박창학 씨가 글을 썼군요. 어, 그래. 이상순 씨가 작곡한 노래. 이상순의 너와 너의 였습니다. 자, 이상순 씨 음악은 착해. 순해. 그죠? 순하고 착하고 따뜻해. 좀 슴슴해.
1: 인간적입니다.
0: 인간적이. 맞아. 그래요. 인간적이. 그리고 좀 저는 경주의 시골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방학이지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복도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간간이 들리는데 참 듣기가 좋아요. 0648님. 그래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깔깔깔깔거리고 뭐라고 자랑하고 뭐 그러면 박수치고 뭐 이런 아이들의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오히려 평안해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예요. 형님 목소리가 지금 경북 울진 후포 해수욕장에 울려 퍼집니다. 오, 해수욕장에서 일하는 후포 청년 봉사대원입니다. 3808님. 네. 후포 해수욕장에 계신 비서객 여러분. 네, 이문세입니다.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문세입니다. 저기 특히 해수욕 하실 때 등 타요. 그 간간이 저 선블록도 발라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선블록 잘못 발라가지고 그 뭐지 태닝 오일 바르고 들어가가지고 새까맣게 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구분하셔서 선블록을 주로 많이 발라주셔야 됩니다. 특히 목 뒤하고 등 이쪽은 금방 탑니다. 네. 그리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특히 우리 저 후포 청년 봉사대원 여러분들의 그 얘기에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즐기십시오. 대전에 사는 연미금 씨 반갑습니다. 대전도 덥죠? 또 참외 농사 끝나면은 가을에 호주로 휴가 떠날 거라는 김규남 씨. 진짜 열심히 일한 자는 떠나라. 호주 여행 간다는. 아우, 그러니 지금 뭐 이게 뭐 힘들겠어요? 잠시 후에 호주로 떠날 건데. 참외 농사. 아. 진짜 달디달디한 참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애는 도서관 가고 작은 애는 학원 보내고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용인의 이유진 씨. 예. 애들 돌아오면 같이 먹을 수 있게 피자 쿠폰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빠 김상균, 엄마 김지희, 대학생 아들 종우, 고등학생 딸 지민, 넷이 지금 차를 타고 할머니 뵈러 이동 중이시라는 온 가족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거잖아요. 예, 소리 질러! 김상균 씨 가족들에게 치킨 쿠폰을 쏘겠습니다. 아유. 자, 온 가족이 이렇게 듣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따뜻한 사랑 노래 한 곡 드릴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멤버인 영준 씨가 아들 낳고 나서 만든 노래라죠. 아들을 향한 그 아빠의 사랑. 그러니까 한국판 Isn't She Lovely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예, 브라운 아이드 소울.

0: 네. 폴 맥카트니가 쓴 그 명곡 I and I love her. 이 노래를 재즈의 전설인 사라 본이 And I love him으로 해서 부른 그 특유의 스모키하고 깊은 목소리를 낸 노래 And I love her를 들으셨습니다. 아, 아는 곡인데 조금 다른 느낌? 신지혜 씨, 그쵸? 이현경 씨, 와, 와, 이 곡을 여기서 듣다니 진짜 100만 년 된 것 같아요. 이 방송은요, 특히 이제 10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런 곡들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기억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49분 30초 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루이스 폰시와 래퍼인 데디 앙키가 함께한 데스파시도라는 제목의 노래 데스파시도.
1: 아이 폰시 디와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사인 포스터스의 연주 스페인. 오늘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음악으로 세계 입주 했네요. 뭐 스페인, 저 라틴 쪽, 영국, 미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 뭐 해가지고 쭉 음악으로 시원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실 거예요?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 씨와 더 시원하게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향을 틀어서 손석희 12시의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예, 매일 오전 11시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저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만납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2022번님의 사연입니다. 가수 홍경민 씨가 SNS에 쓴 글인데 너무 공감했잖아요. 돋보기를 쓰면 글씨만 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선명하게 보인다. 세상에, 잡채가 한 가닥 한 가닥 윤기가 장난 아닌데? 문득 제가 이제 식욕이 넘치고 돌아온 자가 된 게 이제 안경을 바꾸고 나선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세상엔 제대로 볼수록 이득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 집어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 만국 김신영입니다. 목타는 목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홍경민의 투나잇.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돋보기를 쓰면 글씨만 잘 보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무언가가 이제 다 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약간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흐린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때가 있다. 예. 너무 바로 보면은 예, 바보 소리 듣는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아우, 뭐, 잡채 윤기는 뭐 말해 뭐 합니까? 예, 갓한 잡채는 진짜, 예. 아우, 너무 맛있죠. 예,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예. 식용유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그 볶아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간장이랑 무쳐 먹는 잡채 버전을 좋아하는데, 그 의외로 약간 튀김류, 예, 요런 거, 기름 많이 진 거는 좀 잘 안 먹는다. 예, 또 말씀드립니다. 볶음 요리도 조금, 예, 섞은 요리도 조금. 예, 그냥 알아서 먹을게요. 한식파다.

0: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3, 4부 여러분들, 예,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돋보기로 제대로 한번 보고 싶은 코너죠. 네 맘, 내 맘, 우리 정투도모 정모와 저와의 그 박 터지는 대결, 예, 관람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서럽지만 못 맞히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언제부터인가 모르는데 이 코너가요,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된 것 같은 그런 것은 제 기분 탓인가요? 우리 2583번님, 와, 신디도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는데 내가 못 맞히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무조건 푼다! 라고. 그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4년제 졸업생이에요. 예, 예, 대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예. 0779번님, 우리 신디 똑똑한 거 알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똑똑함을 넘어섰잖아요. 이건 배신이야! 라고. 죄송하지만, 예, 제가 장학생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예. 타는 거는 또 팝니다. 예, 그리고 8307번님. 이게 정답이에요. 방송 최초. DJ와 청취자 서로 얄로 보는 사이. 그렇죠. 서로서로. 예. 어? 맞췄다고? 서로서로. 예, 좀 얄로 본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자, 김신영이의 반전 매력을 뽐내보는 바로 그 코너. 나 혼자 푼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힌트가 나갈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녹용 홍삼 세트가 걸려있는 난이도 상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오늘 나 혼자 푼다 퀴즈의 정답인 이것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가설이 있죠. 자, 약 700만 년 전에 털에 묻은 진드기와 이를 제거하던 것에서 시작이 됐다. 자, 두 번째, 수렵과 그리고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에 사냥에서 돌아온 남자들은 집에 있던 여자들이 비축해둔 식량을 몰래 먹었는지 확인한 것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또 그릇이 없던 시절 어머니가 아이에게 입을 통해 물이나 음식을 전달해 준 데에서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가설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 세 가지 가설 모두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압니다, 이거는. 예. 아, 일단 이거 다른 퀴즈쇼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예. 아,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서로 이제 얄로 보는데, 그러니까 텔레비를 많이 보면은 이게 텔레비가 예전에 바보 상자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식 상자예요. 예, 많이 봅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10번,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나 혼자 푼다 코너는요, 유일하게 문자 참여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게시판은 이제 약간 그 리뷰, 예, 리뷰로 보내주시고, 정답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는 요 문자로만 참여를 받는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에 FX의 All Mine 듣고 올게요.

네, 에픽스의 All Mine.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예, 있다고요? 예, 이분께 녹용홍삼 세트 가고요. 자, 그러면 나 혼자 푼다. 이번에는 난이도 중 힌트를 드립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전설이 내려오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의 과나후아토. 이 골목에서는요, 이것을 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설 덕분에 그 늘 많은 관객들로 북적이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 그렇죠. 이게

퀴즈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나왔었고, 제가 또 다시 갈지도, 예. 거기에서도 이제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제거한 거는 또 기억을 해요. 예. 너무 소름 돋죠? 예. 이건 내가 진짜 몰랐는데 이거 외워야 되겠다 했던 것들은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오로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짜로 긴 배. 짧은 50원, 긴거 100원. 예. 요금이 이제 또 들고요. 요번에는 떡볶이 세트가 걸려있다. 강조해보면서, BO의 Love Me 듣고 올게요.

노래 비오의 런미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세 분을 뽑아가지고 떡볶이 세트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김신영한테 또 긁히고 두 번째에도 모르겠다라고 긁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난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하, 예, 하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안정환, 백설공주, 성년의 날. 자, 아, 예. 이거면은 이제 알지 않을까. 예, 또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예, 저, 이건 매니아. 예, 이건 매니아다. 누가? 내가? 예, 그럼 무조건이에요. 예, 아시잖아요. 예, 예,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다섯 분을 뽑아가지고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48,000번 짜로긴백 바로 요금이 빠지고요. 정답 받는 동안에 박지윤의 성인식 듣고 올게요.

네, 박지윤의 성인식 노래 듣고 오셨고요. 나 혼자 푼다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바로 키스였습니다. 내가 이걸 모를 소냐. 예, 내가 이걸 모를 소냐. 일부러 꺼드럭대질 않았어요. 예. 아, 제가 이런 쪽은 제가 정말 박사예요. 박사다 말씀드리고요. 키스는 다양한 효능이 있죠. 예,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 분비량이 또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낮춰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에 4분씩 키스를 하면요, 침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 체계 강화시켜준다고요. 일단 양치를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 바쁘다 현대사회에 매일 키스를 어떻게 4분 이상 합니까? 노래도 4분 이상을 못 듣는데. 예예. 그리고 난이도 중 이 힌트에 알려드렸던 요 멕시코 과나후아토 이 키스 골목이에요. 키스 골목이고 그 이태리 베네치아 한수메달이 아래를 지나갈 때 연인들이 이제 키스를 나누면은 영원한 사랑이 된다, 이루어진다, 뭐 요런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구스타프 클림트 하면은 이제 대표작은 예 무조건 키스고요. 그 알잖아요. 여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뽑아놓은 그거예요. 그것 예. 그리고 안정환 반지 키스 예. 그리고 백설공주 이제 왕자님의 키스로 예 깨어난다. 그리고 성년의 날 장미 향수 키스를 선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키스였다. 예,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요 키스 오브 라이프에 오늘 키스 많이 들어가네. Who is she? 예, 요 노래 듣고 미음으로 돌아올게요. 키몬.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탈락! 아, 미안해요. 탈락! 탈락! 예.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움 템포들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된다. 미운 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우미우. 자, 시작부터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231번님, 길 걸으며 신나는 정의를 듣고 있는데 약국도 엄청 신이가 났나 봐요. 어머, 이건 신띠한테도 보여줘야 돼. 대전 서구에 있는 어떤 약국입니다 라고 했는데, 약국 이름이 신영흥 약국이에요. 예, 신영이가 흥이 난 약국이다. 예, 그러니까 신영흥 약국인데 이게 붙이면 신영흥이에요. 예, 예. 그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그 종로구 쪽에 이제 신영동이 있어요. 예, 후암동 근처에 예, 신영동이 있다. 예, 신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 좋은 이름이다. 예,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예, 아주 고귀한 이름이다. 예, 말씀드리면서 요 또 예, 흥 요거 분위기 고스란히 이어가지고 비트 감별 한번 더 가볼게요. 미움미움. 2649번님이었죠. 클릭비 완전체를 기념하며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 비트 감별 신청합니다. 금방 터지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해주셨었죠. 이미 여기서 사실 탈락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대 모습을 여기까지도 끝이에요. 저는 보랏빛처럼 그러다 이제 갑자기 장장장장 나오거든요. 탈락! 예예. 예. 저희 그 라디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특성상 여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마지막 곡을 꼭 쩔치기로 가요. 이런 노래들 길게 나오면은 쩔치기 된다. 예, 우리 강수지 언니한테도 다시 한번 예, 일단 더블 사과 바로 예,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박갑순 씨, 비트 감별요. 아이유의 있잖아 신나불어라고 해주셨죠. 1, 2, 3, 4. 내게 반했어. Yeah. 화려한 조명. 자, 탈락. 예, 제가 사실은 이렇게 락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렇게 펑크 뭐 이런 락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약간 에이브릴 라빈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또 저희 그 신영 나이트에서 도입이 될 수 없는 예, 장르예요. 예, 소소리까지 또 말씀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아이유여가지고. 좀 길게 들었다. 예, 얼마 전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 또 대기실 갔는데 아이유가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마디 했어요. 예, 폭상 너무 재밌게 봤다. 폭상 나 너무 재밌게 봤잖아. 예, 응원해 화이팅.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사실 다른 방송이죠. 예, 4시 이상순 씨. 오늘 아침 윤상 씨는 화들짝 놀랄 수도 있는 그런 BPM이긴 한데 신영나이트니까 약간 좀 처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처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 신나밖에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왕곡도 띄워드려야죠.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아이유의 있잖아.

미유누리 미디움 줄여서 미유미유. 자, 아쉬운 마음 한가득 또 안고 저희가 또 그 마음도 알아서 완곡으로 두 곡 띄워드렸죠.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 그리고 아이유의 있잖아 듣고 오셨고, 잠시만요. 오늘 이게 무슨 날인가 또 반가운 사연이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문보라 씨가 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랑 함께 듣기엔 조금 창피해서 맨날 오픈나이트는 퇴근길에 다시 듣기로 들어요. 들을 때마다 댓글 남기고 싶어 죽는 줄이라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그 혼자 들어도 소리를 좀 줄이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예. 그리고 또 분명히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서도 소리를 또 줄이시는 분들, 그리고 산책을 나가셨는데 차소리 크게 나는데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소리를 조금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러다가 이제 시원하게 나 신용나이트 들어 같이 들을래? 하면은 어? 나도 들었는데 하면서 시원하게 이제 펼쳐진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또 요런 식으로 또 오픈마인드가 또 필요할 때가 있죠. 예, 비트 재심사 한번 가볼게요. 김은경 씨, 비트간별 클레오의 트리플 이 노래 어때요? 제목은 몰라도 들어오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예. 뒤에 똥딱 똥딱 똥딱 똥딱 똥딱 그 다음에 이제 터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리듬이에요. 예. 따다 따다 그 다음 박자도 똑같아요. 우따다 우따다 우따다 우따다 원 투 쓰리 허 팡 판이 나와야 돼요. 탈락. 예, 여기에 브릿지가 나오면 안 돼요. 예, 여기서 나나나나나 촤나나나나 촤 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촤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소스가 아니에요. 이 구간에 그 브릿지를 넣었어야 되나? 예, 이 대교를 넣었어야 되나? 안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바로 그냥 냅다. 예, 우리 서문탁님의 3인국 방법으로 후렴을 무조건 만백송에게, 이게 얼마나 파이팅이에요. 파이팅이 좀 있어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정순 씨, 이분 기억을 하죠. 비트간별 최윤석의 사고뭉치, 이거 정의에 처음 소개되는 곡일걸요. 믿고 들어보세요. 믿으라고 하셨죠. 이 느낌, 네, 이런 느낌 뭔가.

로맨틱 코미디에서 아빠가 아들을 쫓는 고를 때 이제 나오는 BGM이죠. 아, 미치겠네. 네, 미치겠네요. 탈락. 예. 뭐가 이렇게 당다라 당당당당. 이게 약간 폼생폼사 앞에 그 간주랑 컨코. 예, 우리 컨트리곡과 간주와 이제 조금 이렇게 흡사하긴 했었는데. 따가다가다가다가 약간 오마이 줄리아처럼 따가다가다 따따라다 촤 따따라다 촤 따따라다라다 따따 따따라 으차 으차 나와야 되는데 여기 으차가 안 나와요. 예, 아 윤일상 씨 작곡이에요. 아 제가 또 몇 번 잘못해가지고 윤일상이라고 제가 예 발음 잘못해가지고 예 조금 조심하게 되는 오빠가 있어요. 예 윤일상님 예, 일단 다시 한번 소소리 말씀드리고요. 아, 쿵! 아니면 우차! 이 팍 터지는 비트 강자들을 기다리면서 탈락곡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클레오의 트리플, 최윤석의 사고뭉치.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정화의 망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구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 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네, 2부 끝곡은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테이의

노래. 어, 잠시만요. 이거 태희 씨 노래 또 뺏었구나. 태희가. 예, 태희가 노래를 또 뺏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노래 있는데 원곡 가수 우리 라디오에 나왔었는데 한동근. 예, 우리 한동근 씨가 또 태희에게 뺏겼네요. 예, 태희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 노래 듣고요. 정투도 뭐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T형 인간의 차가운 충고도 필요한데요. 유명한 선현들 중에도 T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말이고요.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도 지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거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 진짜 힘든 게 아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꾸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문광일보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문고 김신영입니다. 자, 3부 시작됐고요. 잠시 후에는요, 늘 간절하고 늘 마치고 싶은 코너죠. 네 맘, 내 맘. 우리 정투도모 정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노래 베이비몬스터의 춤,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나.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이심 전심 청취자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3: 정희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2: 내 마음
3: 내 마음
2: 라이벌? 아니죠 이제는 상부상조하는 사이 이역 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씨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기타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와 일단은 네. 오랜만에 우리 정모씨의 네. 반가운 후기 사연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모씨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5859님께서요. 40kg로 감량에 성공해서 두 분과 전화 연결한 김미경입니다. 얼마 전 운동화 선물이 도착했어요. 딸이랑 사이즈가 같아서 저도 천국의 계단 오를 때 같이 신을게요.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행복하죠.
3: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 예.
2: 야, 일단은 운동화 또 신발 교환권이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이걸로 또 요긴하게 우리 선생님들께 드렸다. 그리고 4616번님이네요.
3: 네. 야구장 티켓 모양 청첩장 만들었던 캡틴 고입니다. 저희 두 사람의 어머님들이 부산에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루즈를 함께 탔는데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의에도 공유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게요.
2: 와, 어떻게 와, 지금 와. 사진.

0: 왔거든요. 인증샷이.
1: 예, 예. 야, 어 근데
0: 어머나.
1: 너무 닮지 않았어요?
0: 그래도 좀 비슷해요.
1: 예, 예. 예.
0: 오, 우와. 이래야 결혼을 하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네.
1: 어. 아직 이렇게 사돈끼리 닮기도 쉽지 않은데.
0: 그리고 사돈끼리 루지 타는 거는 어렵죠.
1: 처음 들어요.
0: 예, 예. 그렇죠.
1: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0: 제가 제일 황당했던 얘기가 예, 김원효 예. 씨와 이제 심진아 씨.
1: 네네.
0: 아, 처음에 예, 상견례 할 때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옷 고르고.
1: 어, 이거 같이요?
0: 예.
1: 야, 대박이다.
0: 그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 아, 이러면 결혼을 하는구나.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근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사연도 어머나. 받고 사진도 직접 보고 하니까 네. 아, 이게 뿌듯하네요.
0: 그러니까 할 맛 나네.
1: 그러니까요. 예, 예.
0: 맞춰야 또 더 할 맛이 나지
1: 그렇습니다.
0: 않을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님은
1: 네.
0: 첫 번째 주제 무더위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외출을 한다면 지금 정의에 올려둔 후보가 일단 양산 그리고 얼음물 네. 그리고 손풍기 쿨티슈 예 요겁니다. 와 근데 진짜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는 네. 정말 딱 알맞는 주제.
1: 어 그렇죠.
0: 예, 예, 그러니까 예. 후보로 올라온 아이템들이 사실은 다 갖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를 또 나누자. 예 나누자라고 하면은 야 이거 어렵다. 예.
1: 근데 어때 우리 신디는 이 네 가지 물건 다 갖고 다녀요?
0: 아니요. 저는 저기 예. 얼음물, 얼음물 하나 갖고 다닙니다.
1: 저도 예, 예. 이 네 가지 중에서 얼음물.
0: 그러니까요.
1: 일단 양산 사실 쓰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좋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0: 예.
1: 이상하게 저희 세대 때 남자 아이들은 양산을 손에 드는 순간 양산 양산 같은 소리 하네. 요게 야, 바로
0: 그렇죠,
1: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때도
1: 예, 예.
0: 어머님들,
1: 예, 예.
0: 예. 어머님들이 이제 주로
1: 네네.
0: 이제 교무실이나 이럴 때 이제 미팅하러
1: 그렇죠.
0: 가실 때
1: 예.
0: 이제 운동장 가로지르면서 양산을 쓰고
1: 양산,
0: 계신다.
1: 그렇죠.
0: 보라색 양산이다. 그러면 야 너네 엄마 같은데.
1: 꽃무늬가 그리고 항상 그려져 있죠.
0: 그럼 우리 엄마
1: 예,
0: 같은데
1: 예.
0: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1: 네.
0: 요즘 양산이
1: 그럼요. 요즘
0: 양우산으로 돼 있어요.
1: 맞아요.
0: 우산도
1: 전명이잖아요.
0: 되고.
1: 예.
0: 그러니까 여름에 약간 스콜성 소나기가 오잖아요.
1: 네네.
0: 그거랑 이 여름을 아예 겨냥한 양우산이 있어서 그리고 또 디자인이 예쁩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예.
1: 네.
0: 그리고 손풍기도 뭐 이미
1: 진짜 요즘은 너무 네. 좋아졌죠. 기능들도.
0: 그 어디 그 해외에
1: 네,
0: 파리
1: 네.
0: 컬렉션에서
1: 네.
0: 정말 그 숱한 셀럽들이
1: 네.
0: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가수만 유일하게
1: 이렇게 이렇게
0: 여유 있게 손풍기를
1: 예.
0: 들었단 말이죠.
1: 정혁
0: 예.
1: 씨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0: 그렇죠.
1: 이렇게
0: 예. 예. 계속 돌려야 돼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0: 예.
1: 그 아 진짜 저희 어렸을 때 그 500원짜리 그 손풍기 기억나시나요?
0: 아, 그렇죠.
1: 날 프로펠러 이게 손풍기인지 뭔지 사실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나고 효과는
0: 예.
1: 없어. 근데 어릴 때 그거 괜히 갖고 있으면
0: 뭔가 좀 있잖아요.
1: 있어 보이는 이렇게
0: 예.
1: 돌리면서.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서
0: 그렇죠.
1: 요즘은 뭐 와 저는 바람 세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세?
0: 그 가운데
1: 예, 예.
0: 가운데 또 시원한 쿨
1: 맞아,
0: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1: 그러니까 뚫려 있잖아요.
0: 예, 예.
1: 심지어 그러니까
0: 약간
1: 그,
0: 냉각.
1: 어.
0: 그래서 이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인데
1: 예.
0: 옛날에 500원 뽑을 때는 그냥 더운 바람을
1: 예, 오히려
0: 조금 더 맞는 거예요.
1: 모터 소리나 그냥 듣고
0: 갈갈갈갈갈
1: 예, 그 친구들끼리 예. 그 프로펠러 잡는 재미로
0: 예.
1: 그 손으로 잡아도 아프지도 않았던. 예.
0: 그 약간 아크릴 도화지 같은 약간 그냥 그런 거였어요.
1: 맞아요.
0: 예, 예. 예. 그게 또 기억이
1: 나고. 값이 더 들었다.
0: 그렇다면 우리 정희 선생님들
1: 예, 예.
0: 일단 우리가 일단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1: 그렇죠.
0: 예, 우리 정모 씨는
1: 예.
0: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 저는 바로 얼음물.
0: 아하. 아, 요것도 좋은데
1: 예, 예.
0: 저는 요즘에 뉴스를 좀 많이 보는데
1: 네.
0: 뉴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양산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햇볕 차단 양산.
1: 아.
0: 예. 아,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1: 네.
0: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요 노래 또 듣고 오는 동안에 또 의견들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아, 우리 선생님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듣고 와야죠. 네. 예, 저는 양산을 선택을 했고.
1: 저는 얼음물을 선택을
0: 그렇죠.
1: 했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또 이러다가 송풍기가 또.
1: 쿨티슈. 네,
0: 쿨티슈가 또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의견을 네. 한번 만나보자고요.
1: 네, 내 두피는 소중해 님께서요. 1번 양산.
0: 아우.
1: 뉴스에서 봤는데 햇볕이 진짜 뜨거운 날 양산을 쓰니까 머리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열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중한 내 두피 절대 지켜.
0: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양산을 쓰게 되면 네. 체감 온도를 10도에서 최대 이제 15도까지 낮춰주고 자외선을 이제 또 차단하니까 이제 네. 피부와 눈 건강.
1: 그렇지.
0: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게 또 양산을 고르는 팁도 있대요.
1: 네네.
0: 그러니까 양산 바깥쪽은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 계열의 약간 그 밝은 색이 좋고요.
1: 네.
0: 양산 안쪽은 검은색인 제품을 사용을 해야 네.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이제 차단한다고 하니까.
1: 그건 또 몰랐네.
0: 그러니까 바깥쪽, 그러니까 보이는
1: 그쵸?
0: 보이는 쪽은 약간 흰색,
1: 흰색
0: 계열. 예, 뭐 베이지도 좋고요. 예, 뭐 줄무늬는 안 되나요 하는데 그냥 대충 베이지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밝은 색이면 좋고
1: 네.
0: 안쪽은 좀 어두운 색.
1: 그렇죠. 아, 그럼 예. 요즘에는 복사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열기가.
0: 아스팔트 열기가 51도고. 예. 그, 그냥 이제 공기의 온도.
1: 네.
0: 온도가 38도. 그리고 우리가 체감 온도가 40몇 도래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1: 이게 진짜 저도 요즘에 예전에는 밤 되면 좀 선선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 이제 밤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아래에
0: 정말.
1: 있던 열기가 또 다시 올라오면서.
0: 예.
1: 와, 이제는 뭐 낮밤이 없어요.
0: 예. 그 가끔씩 이제 예, 분리수거로 내려가잖아요.
1: 네네.
0: 야밤에 내려가거든요.
1: 예,
0: 제가
1: 그쵸.
0: 야밤에
1: 예.
0: 내려가는데 나 여기가 방콕인가 했어요, 순간. 습습해.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예. 메기도 시원찮게 울어요. 너무 더운지. 뭐 계속 스미요 스미요 스미요 약간 전쟁 느낌으로 우는데
1: 네.
0: 스미요 스미요 스미요. 아우 얘도 덥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0: 맞아요.
1: 예. 예, 예. 어, 그리고 로로롱님. 네. 이번 시원한 얼음물 밖에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 나서 시원한 얼음물 한 모금 마시잖아요. 하,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또 얼음물을 물수건에 싸가지고 목이나 요 네. 볼에 대면요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최고입니다.
0: 그렇죠. 그렇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항상 그 생수통에 물 얼어, 꽝꽝 얼어가지고 예. 그 타월로 감고 고무줄로 예. 한번 더 감아야죠.
1: 그리고 예. 또
0: 그걸 가지고 별에 이제 그러니까 얼음을 다 마시면 얼음만 남잖아요.
1: 마시고 얼음 남아요.
0: 그렇지.
1: 그럼
0: 그러면
1: 뭐
0: 그걸로 깨야죠.
1: 그럼.
0: 꽝꽝 예. 책상에 깨야 돼.
1: 하지만 저는 예, 좀 예. 달랐어요.
0: 어떻게 했죠?
1: 친구들 그 예. 주변 옆에 네. 좀 시원한 평화를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 매점 예, 가면 예, 그러면 예, 예. 여기다 좀만 따라달라고. 예, 따르고 나서 네네네. 그다음에 깨부십니다. 오. 그러면 이제 복숭아 맛 슬러시가 그렇지, 이제 완성이 그렇지. 돼요. 오. 그러니까 예, 예. 마른 사람과 찐 사람은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다르다.
0: 그러네요.
1: 두 단계 앞서 예. 있습니다.
0: 저희는 어떻게든 빨리 이 얼음을 깨먹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 친구들을 그걸로 많이 또 이용을 했죠.
1: 그렇죠.
0: 예, 책상도 때리다가 안 되면 예. 옆에 있는 친구 때리고 예. 예, 그냥 다 때립니다.
1: 야, 나 쳐봐. 쳐봐. 예, 예. 강아지 강아지.
0: 그때만 해도 예, 예. 알통자랑 하잖아요. 친구들. 애기들, 거기다가 때리고.
1: 제 친구들도 여잔데 예, 예. 알통자랑 많이 했어요. 야, 여기 쳐봐. 여기 쳐봐. 막 이런 걸 좀 예, 했었다 예. 말씀드리고. 근데 참고로 또 지나치게 찬물을 먹게 되면
0: 아, 그치. 또
1: 복통.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설사.
0: 그리고 심장마비 조심하셔야 돼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원래는 너무 더우면은 이제 수분 섭취는 좋으나 미온수를 수분을 그렇지. 섭취를 해야 이제 우리 몸에 예. 거기에 또 공급이 좋다.
0: 맞아요.
1: 또 말씀드리고
0: 네.
1: 자, 싱싱 불어라 님이네요.
0: 3번 선풍기. 에어컨을 들쳐 없고 외출할 수는 없지만 선풍기 정도는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사실 양산은 은근 챙기기 귀찮고 얼음물은 가까운 편의점들 넣으면 되고 쿨티슈는 제가 아직 안 써봤네요. 죄송합니다.
1: 쿨티슈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 체온을 좀 낮게 해주죠. 이렇게 닦아야 돼요. 계속 네. 이 목 뒤나 그러니까 온도를 빨리 감지하는 곳은 빨리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0: 네.
1: 일단 선풍기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정우 씨?
0: 저 없어요.
1: 갖고 있나요, 갖고 박돌이?
0: 아, 안 갖고 있다.
1: 예.
0: 피디님이 예. 없고.
1: 그래. 이렇게 되면은 선풍기는 예, 예. 예,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봐야죠.
0: 우리 모두 손이 가벼운 게 좋아요, 사실.
1: 예, 근데 예. 사실 방송국 사람들은 네. 귀찮아해요.
0: 아, 그렇지.
1: 예, 예.
0: 아, 아티스트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1: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예. 우리 제작진 분들도
0: 아, 우리 모두 다 아티스트니까. 예. 예, 다 함께 아티스트지.
1: 비를 맞더라고요.
0: 산은 산이로되 물은 예. 물이로다.
1: 귀찮으니까 예, 예. 그냥 대충 말리면 되겠지라는
0: 그렇지, 그렇지.
1: 생각.
0: 예, 예.
1: 그리고 시원한 게 좋아님. 4번 쿨티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씨 바로바로 안 닦아주면 끈적하고 기분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쿨티슈로 목과 팔을 닦아주면 뽀송뽀송해지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한 번 쓰면 무조건 쟁이게 되는 마법의 아이템.
0: 어.
1: 아, 저는 쿨티슈가 있기는 해요.
0: 네네.
1: 예, 있습니다.
0: 저도 있기는 해요.
1: 있기는
0: 한데 사실 아, 잘 안 쓰게 돼요.
1: 약간 저는 조금 더 습습한 네네. 제주도나 예, 이런 섬나라 이런 데 가면은 쿨티슈를 챙겨요. 그때 되면은 이제 목에 네.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 안 생겼던 때 있잖아요.
0: 아.
1: 때목걸이. 그게 생겨요.
0: 아, 그게 생겨요?
1: 그게 생깁니다, 여러분.
0: 아, 요즘에 좀 행복하신
1: 것 같죠?
0: 많이 행복하셨네.
1: 아닌 것 같죠?
0: 예, 예.
1: 다 생겨요.
0: 어, 그래요? 아, 예. 하긴 뭐 내가 이렇게 닦고 막 확인은 안 해보니까.
1: 확인을 못하고 아. 그거를 닦았던 사람들은 뻘겋게 돼요. 그거를 깔끔하게 이제 쿨티슈로
0: 네네.
1: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닦아주면은.
0: 예, 예.
1: 그냥 뽀송뽀송한 사람이 됩니다.
0: 아, 진짜
1: 예.
0: 저희도 사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고
1: 알지?
0: 있지만
1: 예.
0: 기본적으로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문제야.
1: 예.
0: 어렸을 때 그놈의 그 남자다움이 뭔지 왜 그거를 그렇게 저희가 세뇌를
1: 그러니까.
0: 받으면서 살았던지
1: 예.
0: 뭘 하나 챙기고 있으면 야, 너 뭐야? 쿨티슈? 또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1: 쿨?
0: 남자애들은 뭘 티슈로 갖고
1: 와야 돼?
0: 옷, 자기 반팔 옷 있잖아요.
1: 네.
0: 그 반팔 소매로 닦으면 돼요. 우리 어릴 땐 다 그랬다고.
1: 아우, 저는.
0: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흰 예. 옷을 잘 안 사줬죠. 남자 아이들한테는.
1: 저한테도 안 사줬어요. 저는, 예.
0: 예, 예.
1: 회색.
0: 예,
1: 그리고 늘 옷 바꿔.
0: 어.
1: 옷 바꿔 물려 입느라.
0: 예, 예. 뭐
1: 오빠가 또 깔끔쟁이에요. 안 닦아요. 이렇게 옷에다가 예, 뭘 예. 묻히지 않고
0: 어.
1: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라고 깔끔쟁이가 아니겠습니까? 깔끔쟁이에요. 그래서 뭐에 묻히거나 그러면 집에 바로 왔었어요.
0: 어, 그랬구나.
1: 예, 수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0: 예예예 예, 예.
1: 예, 집에 갔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불주사 맞았을 때.
0: 아, 불주사.
1: 나는 여기에
0: 네.
1: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테야
0: 네네.
1: 갔어요, 집에.
0: 대박이다.
1: 예, 집에 가고.
0: 아, 그럼 불주사 차고 없어요?
1: 예.
0: 오, 대박이다.
1: 없다가
0: 예, 예.
1: 6학년 때

0: 생겼어요.
1: 결국 맞았구나.
0: 두 번 맞았어요.
1: 우리 때 맞았어요. 네, 예.
0: 두 번 이거 자국이 없니 이러면서.
1: 네. 요즘은 네. 그 불주사 맞나요?
0: 없어요.
1: 맞아. 맞는데.
0: 맞아요?
1: 근데 그 자국이 좀 달라졌어요.
0: 팔뚝에 점 이렇게 여섯 개 아니에요?
1: 크리링처럼.
0: 크리링.
1: 여섯 개 점이 생겼더라고요. 요즘은.
0: 6점이 있구나. 어, 예. 아, 그게

0: 해야죠.
1: 예, 체크하고 그다음에 부어오르거나 그런 친구들은 또 나중에 맞아요. 예, 나는 너무 안 부어 올라가지고
0: 그냥 평상시에 부어 있었던 거 아니고
1: 튀기 전에 우리 체육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옆반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예, 전담 마크 당했다. 예, 빗장 수비에 걸렸다 말씀드리고요. 네. 아, 또 있네요. 예. 이게 또 후보에 없는 그렇죠.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0: 네, 썬글미녀님께서 5번 선글라스가 왜 없나요? 눈 찡그릴 필요 없죠. 시력 보호까지 거기에 엣지 있는 패션 피플로 변신까지 제 여름철 필수템입니다.
1: 아. 선글라스는 사실 너무 압도적일까봐.
0: 그렇지, 사실.
1: 저희가
0: 예, 맞아요.
1: 살짝 뒤로 밀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0: 예, 끼고 다니죠.
1: 저는 그 난시 시력 보호 해가지고 노란 선글라스 있어요.
0: 아, 예, 예.
1: 그 일명 이정효 감독님 선글라스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 선글라스로 바꾸고 이제 밤 운전이라든지.
0: 아, 그렇죠. 중요해요. 저도 있어요. 예,
1: 낮 운전이라든지 저는 그걸 그냥 챙기고 다녀요. 예,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고. 겨터파크 계장님 6번. 데오드란트. 저처럼 땀이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출퇴근, 대중교통 탈 때마다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여름철에는 무조건 수시로 발라줍니다. 덕분에 자신감 업업!
0: 어때요? 데오드란트 쓰시나요?
1: 아, 저는 땀템이 있어요. 발땀템도 있고 이 땀템
0: 스프레이.
1: 아니요. 그 로션 같은 건데 그 안에 구멍이 한 4개가 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 그거를 먼저 발라요. 바르고 그다음에 그냥 찬물로 그냥 헹구기만 하면은 끝이에요.
0: 신기하다.
1: 네, 제가 등에 땀이 많이 터지고 제가 일단 뒤쪽에 땀이 많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찌니까 앞쪽에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쿨링감이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신영 땀템 하면 나오는 그거를 저는 지금 계속 쟁여놓고 있어요. 예. 한 10개 정도 있어요.
0: 그렇군요. 아, 땀이 많이 나는구나. 체질이.
1: 원래 안 났거든요.
0: 예, 예.
1: 예. 저도 이제 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찐 여름은 1년이 요번이 처음이에요. 14년 만에. 웃지 마.
0: 예, 죄송합니다.
1: 삭히지 마. 삭힌 웃음이 난 제일 싫어. 크게 웃어. 예. 찐 지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
0: 그랬군요. 예, 예.
1: 깜짝 놀랐어요. 인중에 막 땀샘이 폭발하는데 네네. 그나마 그래도 그게 더 건강하더라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땀이 나는
0: 땀이 아예 없는 것보다.
1: 예. 예. 아예 없을 뻔했다까지도 말씀드리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면서 정말 100%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 으로 이제 또 결정이 됐죠. 여름철 무더위 필수품 정모 씨 발표해 주시죠.
0: 네, 정희 선생님들이 뽑은 여름철 무더위 필수품
1: 도도도도도도도
0: 축하드립니다. 총 47%의 지지를 받은 양산이
1: 나이스
0: 선정 됐습니다.
1: 야, 이게 뉴스의 힘이에요, 여러분.
0: 그러네요.
1: 그러네. 얼음물이 그래도 34%, 예, 송풍기 18%, 쿨티슈.
0: 네, 이게 잘 안 쟁여가게 된다니까.
1: 후년쯤에는 쿨티슈가 앞서갈 수도 있어요.
0: 근데 진짜 저희가 1, 2위를 다 맞췄습니다.
1: 그럼 됐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위를 제가 또 맞췄기 때문에 첫 번째 대결에서 제가 또 승리를 했고요.
0: 저희 아까 상부상조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1: 높! 네, 여기서 바로 벽을 한번 거리를 두고 저희 이쯤에서 SF9에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요 노래 듣고 4부에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5: 엄마의 깨끗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게 또 놓치지 않아.
4: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5: 탕타랑 탕탕탕 타랑.
6: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탕타랑 탕타랑.
7: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추라. 니마.
8: 내 마음.
7: 정마와 함께하고 있고요. 예,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건 정답을 향한 우리네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 일단 우리 정모 씨. 네. 도착한 사연 소개해 주시죠.
9: 맘마쌤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맘마쌤입니다. 매번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와 영양까지 다 잡으려면 식단 짜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최근 신디 레시피 참고해서 큰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메뉴는 뭘까요?
7: 우와, 와, 어렵다.
9: 와, 진짜 급식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서.
7: 예.
9: 와.
7: 일단 고등학생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맘마쌤인데. 일단 제가 그 나훈산에서 네. 이제 풀었던 열쫄냉이 네. 급식에도 나오고 지금 메뉴판에 식당 메뉴판에 들어왔대요.
9: 대박이다.
7: 열쫄냉이. 그래서 그냥 많은 아이들에게 네, 이 맛을 전파하는 게 저는 일단 기분이 좋고 아, 그 정모 씨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급식 시대 아닌가요? 우리도
9: 네, 고등학교 때는 급식이었어요. 중학교 도시락이었고.
7: 그래요?
9: 예,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가 급식 시범 학교. 예, 그래서 5, 6학년 때 급식을 먹고 중학교 때는 다시 도시락으로.
7: 그래요? 네. 저 중학교 때는 학교마다 다르긴 했어요. 예, 예. 제가 전학을 많이 다녀가지고 서울 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서울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있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급식.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다시 전학을 가서 그때는 급식이 아니었어요.
9: 도시락.
7: 이건 자유였어요. 급식할 사람은 하고 그냥 밥 먹을 사람 밥 먹어라.
9: 대박이다.
7: 예,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싸우는 도시락도.

0: 급식실에서 먹는 친구들. 예, 하지만 저는 예, 도시락을. 예, 예.
1: 어머님이 고생하셨겠어요.
0: 아니, 아빠였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0: 사과해 주세요.
1: 죄송합니다.
0: 예, 우리 아빠 고생 많았어요.
1: 예, 예, 예.
0: 예, 예, 예. 아버지께서 예, 예. 분홍 소세지.
1: 어, 계란.
0: 어디다 뒤쳐지지 말아라 해가지고 예, 예, 계란 밑에 깔아놓고 어허. 분홍 소세지 해놓고. 예. 근데 제가 막 뺏길 줄 알았나 봐요. 도시락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를 몰랐던 거죠. 예. 다 먹었거든요. 네,
1: 빼서 먹으면 먹었지.
0: 그래서 자꾸 분홍 소세지를 위에다 안 놓고 자꾸 밥 아래다가 자꾸 깔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까만 봉지로 자꾸 예,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빼서 먹잖아. 나 너만 먹어. 어. 이러더라고요.
1: 예예.
0: 예. 하지만 예예. 예. 일단 그 도시락은 제가 1교시 끝나고 예 사라져요.
1: 어. 보통 도시락을 싸면은 4교시 끝나고 먹는 경우 잘 없죠.
0: 아, 예, 두 새끼 먹죠, 사실은. 예, 예. 예. 자, 과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학생들이 싫어하는 메뉴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죠. 메인 메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들은 또 보통 다 싫어하는 메뉴들이 한두 개씩은 껴있죠. 뭐 나물 종류라든지.
0: 아, 그렇지.
1: 그리고 또 어릴 때 김치 안 먹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김치는 매일 나오잖아요.
0: 그러네.
1: 사실. 그러니까 이런 메뉴인 건지 아니면 메인을 뭔가 딱 기대를 했는데 이 메인의 실망을 해서 아 오늘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이런 느낌인 그쵸. 건지.
0: 근데 요즘 급식은 진짜 해외 토픽으로도 나오잖아요.
1: 예,
0: 다른 나라 뉴스에도 나와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먹는 급식
1: 맞아.
0: 퀄리티에서 막 라스타 나오고 막
1: 진짜 좋아졌던데
0: 어마어마하잖아요.
1: 예예.
0: 저희 때는 짜장밥인데 예예. 짜장에
1: 감자 안 들어있고 막 그냥
0: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예. 진짜 전분 덩어리죠. 슥 씹히는 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 예 그리고 묵국인데 무가 없어요.
1: 예. 예예.
0: 무가 없고 파 그 대가리 있는데 있죠. 그게 널리 널리 퍼져 있고 이런 게 좀 있었고 제가 짜장밥은 또 싫어하고 카레 밥을 싫어해요.
1: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싫어하는구나. 따로 따로 먹는 거 좋아하는.
0: 따로 따로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
1: 네네.
0: 카레가 나오면 또 안 먹습니다.
1: 아, 그랬구나.
0: 짜장이 나오면 또 안 먹어요.
1: 또 의외로 가리는 음식들이 좀 있네요.
0: 카레는 너무 많이 먹어요. 예, 할머니가 꽃놀이 가거나 예, 그럴 때
1: 그쵸,
0: 카레를
1: 계속 끓여 놓으시니까. 예, 카레 그리고 또 사골국.
0: 아, 네.
1: 대표 메뉴죠.
0: 대표 메뉴죠. 예.
1: 그래서 아 진짜 아, 이거를 뭐 어떻게 잡으라면
0: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깔끔하게
1: 예.
0: 취나물 가겠습니다.
1: 아 취나물.
0: 네, 예, 취나물.
1: 아, 어린 나이에는 사실 향이 좀 셀 수 있죠.
0: 아, 아닙니다. 도라지 나물.
1: 아 나물로 가는군요.
0: 도라지 예 도라지로 갈게요.
1: 어.
0: 예 저는 도라지 좋아했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도라지 나올 때 친형아 불러요.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도라지를. 제일 많이 받았던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1: 네.
0: 도라지, 예 도라지 무침. 정모 씨,
1: 와 이거 진짜 저는 그러면 이게 왠지 그냥 사이드에 깔리는 메뉴일 것 같지가 않아.
0: 아, 그냥 메인 메뉴일
1: 메인일
0: 것 같다.
1: 때 이게 메인이 나와서 실망을 하는 거지. 그럼 저는 생선 쪽으로 가겠습니다.
0: 예. 생선?
1: 예예.
0: 너무 맛있는데?
1: 너무 좋아. 사실 그래도, 너무 좋아해. 에? 근데 그게 메인으로 나왔을 때 실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야. 어릴 때는 왜냐면 정크푸드나 그런 고기,
0: 고기
1: 종류
0: 이런
1: 게 팍 나와야 되는데
0: 아~
1: 예를 들면 뭐 고등어 조림 이렇게 나오고 코다리 조림 이런 거 딱 나올 때
0: 너무 맛있어.
1: 난 너무 좋아. 사실
0: 그러니까.
1: 전 너무 좋아해요.
0: 에, 근데 먹는 거를
1: 왜냐면 특히 코다리찜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통한 코다리가 있고 옆에 꼬리 쪽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 쪽을 받았을 때
0: 빅한 쪽.
1: 에헤이가 된단 말이야. 저는 그럼 코다리로 갈게요.
0: 아, 코다리? 야. 오케이. 자, 일단 도라지 무침 대 코다리 가겠습니다.
1: 예.
0: 자, 과연 우리 맘마쌤의 추리가 이제 우리들의 추리가 도라지 무침과 코다리가 나왔고요.
1: 네.
0: 저희 추리가 맞을지 AOA의 심쿵해 듣고 올게요.

0: 네, AOA의 심쿵해 노래 듣고 오셨고요. 우리 맘마쌤과 통화 연결이 됐죠?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맘마쌤!
1: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의 즐거운 점심시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맘마쌤이라고 합니다.
0: 와, 우리 맘마쌤!
1: 네네.
0: 그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신 지는 몇년 되신 거예요?
1: 아, 저는 대학교랑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0: 네.
1: 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지는 한 30년 정도
2: 야, 와.
0: 됐어요. 예?
2: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30년이요?
0: 전 3년 된
2: 어,
0: 줄
2: 30년. 대박이다.
0: 30년이요? 와.
1: 네네네.
2: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급식의
0: 역사가 다
2: 벌써 30년이
0: 그렇죠.
2: 이상이 된 거잖아요.
1: 그쵸.
2: 대박이다.
0: 와. 지금 되게 급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선생님?
1: 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약간 외식 같은
2: 아,
1: 느낌이잖아요.
0: 맞아. 뷔페 막 이런
2: 예,
0: 데
2: 예.
0: 같은 그런
2: 저희
0: 느낌.
2: 저희 때는 약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0: 맞아.
2: 쭉 올라왔었어. 그
0: 예.
2: 통을 크게. 예.
1: 아,
2: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1: 지금
2: 예전. 지금은 식당이
1: 네네네.
2: 있고. 그렇죠.
1: 네, 지금 식당 배식이요.
2: 맞아.
0: 아, 지금 식당 배식이구나. 가끔씩 네. 이제 네. 반장 부반장 엄마들이 국 퍼주고.
2: 예, 네, 우리 때는 친구들
0: 밥 퍼주고
2: 그렇게 해서 밥 퍼주고
0: 네.
2: 친구들한 미트볼 같은 거 나오면 야, 좀만 더 줘 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챙겨 주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1: 아, 지금도 학부모님도 오고 계세요?
2: 아, 그렇구나.
0: 아 그래요?
1: 네, 네, 네.
0: 몰랐습니다.
2: 저희 학부 형이 아니어서.
0: 예, 예. 학부 형 나이죠.
2: 그렇죠. 네, 나이는 학부 형
0: 하지만 철은 없기 때문에 철은 뭐 학생이죠. 뭐.
2: 그렇죠. 예. 예, 예.
0: 그러면 고등학교 영양사 쌤들은 식단을
1: 네네.
0: 그럼 미리미리 짜시는 거죠?
1: 네, 저희는 한 달 전쯤에 미리 짜고 있어요.
0: 아. 그러면 8월 식단은 이미 나왔고
1: 지금 9월 식단 짜고 있어요.
0: 이야.
2: 네. 와. 아, 신기하다. 약간 그
0: 좋다.
2: 의상 디자이너 쌤들 같아.
0: 그렇죠.
2: 미리.
0: 미리미리.
2: 아, 예, 예.
0: 원래 12월 시상식이면은
2: 네.
0: 10월부터 바쁘거든요.
2: 그렇지.
0: 예. 그나저나 제 레시피를 참고해서 이제 큰 사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1: 네네.
0: 혹시 열쫄랭이였나요?
1: 네 맞아요.
2: 열쫄랭이. 역시 역시.
0: 예. 아, 그 반응이 좀 좋았어요?
1: 네 반응이 예. 저희 이제 쫄면은 항상 무침으로만 나가고
0: 맞아요,
1: 원래
0: 맞아요.
1: 이제 물국수는 소면이나
0: 예.
1: 뭐 메밀국수만 나가다가
0: 네.
1: 제가 신디 레시피를 보고
0: 응?
1: 아 저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0: 네.
1: 쫄면으로 물국수를 나갔는데
0: 네.
1: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식감이 쫄면 식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2: 그럼,
1: 식감이거든요.
2: 쫄깃쫄깃.
0: 네. 엔간하면 안 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안
0: 제가
1: 게 제일 중요해요.
0: 맞아요. 그래서
2: 네.
0: 제가 여름엔 쫄면이라는 거예요.
2: 어.
0: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좋아하셨나요? 열쫄랭을?
1: 아, 네. 선생님들 엄청 좋아하시고
0: 예.
1: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냐고
2: 야.
1: 선생님들은 방송을 잘 안 보시는지
0: 아, 좀 보셔야 되는데
1: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냐고
0: 예.
1: 그러시더라고요.
2: 고등학생이니까.
0: 아니 또 배움을
2: 요즘에 또
0: 친구들이랑
2: 예,
0: 예. 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좀 가까워지려면 나온 산을 봐야 돼요.
2: 그치, 아니 그건 맞죠. 근데
0: 아영이랑
2: 왜냐면
0: 봐야 됩니다.
2: 요즘도 야자 이런 게 있죠. 고등학생.
1: 요즘은 야자는 없어요.
2: 야자 없어요?
0: 야자가 없어요?
1: 아 이제 뭐 예전처럼
2: 예, 예.
1: 막 야자를 모아놓고 하진 않고
2: 네.
1: 자율적으로.
2: 아 자율적으로.
1: 네.
0: 우리도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2: 네.
0: 나가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율이라고는 붙이면
2: 예, 예.
0: 안 되는데.
2: 예예.
0: 예.
2: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왜냐면
0: 선생님
2: 그 어쨌든 그 야자 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0: 맞아.
2: 이제 또 퇴근하시면 나온 사람 보기 되게 힘들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0: 아니, 퇴근하면 나온 사람
2: 예, 예.
0: 딱 보는 시간이.
2: 그렇죠.
0: 예예.
2: 예.
0: 아, 좀 아쉽네.
2: 이제는 이젠 보셔야겠. 보셔야겠네요.
0: 아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2: 맞아요.
0: 되는데요. 맘마쌤.
2: 네.
1: 네. 네.
0: 학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를 맞춰봐야 되는데요.
1: 네.
0: 주로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좀 많이 나오는 메뉴예요?
1: 이거는 주로 여름에 많이 먹어요.
2: 여름?
1: 네. 네.
2: 아, 잠깐만 그럼 차가운 건가?
0: 아니 아니야.
2: 여름에 많이 나온다고?
0: 하!
2: 어
0: 느낌이 조금
2: 왔어요.
0: 예, 예.
2: 벌써.
0: 예, 아니 그러면 약간 싫어하는 이유를 살짝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1: 이 메뉴에
0: 네.
1: 주 재료가 있어요.
2: 네.
1: 이 재료의 향을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0: 알겠다. 느낌 아, 왔다.
2: 진짜?
0: 예, 전 느낌 왔습니다. 예, 이미 끝났어.
2: 향 때문에.
0: 예, 예.
2: 어, 어때요? 이 메뉴는 그러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싫어할 만한 메뉴인가요?
0: 이거 좀 난이죠.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아, 학생들이
1: 어른들은
0: 싫어하죠.
2: 어른들은 그렇지? 좋아해.
0: 알겠다니까. 와, 예, 저는 이제 느낌 왔습니다.
2: 와.
0: 아, 저는 일단 먼저 써놓을게요.
2: 어, 예, 예, 예.
0: 네. 어. 아, 저는 뭐, 예.
2: 잠깐.
0: 아, 이겁니다.
2: 어, 그래요?
0: 예, 예.
2: 어.
0: 저는 무조건입니다.
2: 어.
0: 예, 예. 아, 저는 요거예요. 예, 예.
2: 어, 진짜.
0: 저는 이거라고 무조건 강력하게. 자, 한번 꺼도록 한 번만.
2: 어, 예.
0: 맘마쌤.
1: 네.
0: 마지막으로 강력한 힌트를 하나 더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이 음식을 보면.
0: 응?
1: 바다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2: 바다요?
0: 그래요.
2: 와,
1: 바다.
2: 아, 아, 네네. 예, 예.
1: 그리고 예, 이 재료로 마사지도 많이 해요.
0: 아, 그렇죠. 제가 느낌이 왔다 그랬잖아요.
2: 맞네, 그러네.
0: 제가 느낌 왔다 그랬잖아요.
2: 그러네요.
0: 어, 예. 제가 식드래곤이에요.
2: 그러네요.
0: 예, 예, 예.
2: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뭐 범접할 수가 없네요.
0: 제가 이제 푸드계에 예, 예.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2: 예, 예, 예.
0: 진짜 식드래곤입니다.
2: 진짜 예, 정말 푸드파이터. 진정한 푸드파이터.
0: 푸파는
2: 예, 예.
0: 빨리 많이 먹잖아요.
2: 예, 예.
0: 저는 여유를 느끼면서 맛있게 많이 먹어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자, 일단은 단서를 이렇게 한번 모아본 결과
2: 네네.
0: 저는 맘마쌤님의 학교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급식 메뉴는 오이 미역 냉국으로
2: 아.
0: 정했습니다.
2: 아, 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0: 오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2: 있죠, 있죠.
0: 미역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2: 있어요. 예,
0: 이게
2: 예.
0: 또 합쳐지면 약간 네.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2: 그치. 거기에 식초를 또 같이
0: 그렇지.
2: 넣기 때문에
0: 그래서 그리고 약간 미지근해지면 그건 또
2: 아,
0: 예, 맛이 없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2: 아, 난 너무
0: 저는
2: 좋아하는데.
0: 사실 없어서 못 먹어요.
2: 전 너무 좋아하는. 저는 사실 네. 어릴 때부터도 너무 좋아했던 메뉴여서.
0: 오이 미역 냉국 진짜 킬러예요.
2: 예, 예, 저도요.
0: 예.
2: 아, 저는 바로 또 침이 고이는데.
0: 그렇죠. 선생님들은 좋아하거든요.
2: 어, 좋아하죠.
0: 아, 시원하다.
2: 예, 예, 예.
0: 이게 있는데
2: 예. 아,
0: 아이들은 좀 싫어할 것 같다.
2: 그래.
0: 예. 그래서 오이 미역 냉국으로 최종 선택을 하고요.
2: 예, 예.
0: 정모 씨.
2: 와, 큰일 났네. 그, 자, 그러면 저는
0: 차가운
2: 예,
0: 거, 차가운
2: 예,
0: 거.
2: 치졸하지만 네. 오이 무침으로.
0: 치졸하다.
2: 예, 예, 예.
0: 정말.
2: 오이 무침.
0: 무침으로 가요.
2: 예, 예, 예.
0: 오케이.
2: 오이 소백 이로 갈까?
0: 아니야 소백이는 좋아요.
2: 어, 그렇지.
0: 오이 소백이는 예. 또 아이들이 좋아요.
2: 어, 오이 무침. 자 도라지 넣을게. 오이 도라지 무침.
0: 너무하네 진짜. 내 거 다 썼네. 자 그러면 맘마쌤.
1: 네.
0: 예. 오이 미역 냉국 대
2: 네. 오이 도라지 무침.
0: 자 저희 두 사람 중에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0: 자, 마마쌤, 학교 학생들이 네. 싫어하는 바로 그 메뉴는 무엇일까요? 최종 정답 발표해 주세요.
1: 오이 미역 냉국입니다.
0: 예! 아, 저 느낌이 확 왔어요.
2: 아, 그러네. 예. 아, 저 진짜 바로 맞추네요.
0: 전 바로 알았어요.
2: 어, 대박이다.
0: 아, 이것이었구나. 예. 어, 근데 오이 미역 냉국 너무 맛있는데요, 선생님.
2: 그러니까.
0: 예. 그럼 정답인 이 오이 미역 냉국을 아이들이 좀 얼마나 네. 싫어하는 거예요?
1: 아, 이제 배식을 하면 네? 받아가지 않아요.
2: 아, 그 정도예요.
0: 오호, 주관이 뚜렷하구나.
2: 그러네요.
0: 어, 그래요?
1: 네.
0: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좀 많이 남겠네요.
1: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재료를 넣어보기도 하는데
2: 도토리묵이라든지
1: 그렇죠. 도토리묵도 넣어주고 도토리묵도 넣어주고 그런데 어 그래도 잘 먹지 않아요.
0: 아, 희한하다.
2: 그러니까.
0: 희한하다.
2: 아 근데 저는 사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오이냉국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좀 아 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0: 어. 저는 그냥 더 달라고 그랬어요.
2: 그러니까요. 저도 네,
0: 선생님 남았나요? 이러면서 어. 더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야 요즘 다르구나.
2: 그러게요.
0: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여름철마다 오이 미역 냉국을 식단을 그 짜는 이유가 뭘까요? 오이 미역 냉국?
1: 아니 저는 이런 맛을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땐 먹지 않지만 네. 나이가 이제 들어서 졸업하고 나면 먹을 날이 오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맛을 기억하고 먹었 이제 이 맛 입맛이 길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2: 맞아.
1: 이런
2: 아,
1: 맛도 언제, 있고.
2: 그럼요. 네. 저희가 미각은 결국 다 깨어내는 예.
0: 그 세상의 때문에. 모든 맛을 맛보여드리고 싶은 약간 그 느낌이
2: 그렇지.
0: 있잖아요. 우리 맘마쌤이.
1: 네,
0: 그죠?
1: 네, 네.
0: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1: 아,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잘 지내고 또 계약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또 이제 열광하고 있을 우리 고3 학생들 파이팅 하고
0: 아.
1: 또 항상 응원해주는 남편과 우리 쭌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하.
0: 아 역시 이름 자체가 맘마쌤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얼마나 진짜 따뜻합니까?
2: 맞아요.
0: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예전에 제가 주번이었을 때요, 6학년 때.
2: 아, 주번 오랜만이다.
0: 예. 예. 근데 이제 또 동네에서 약간 유명한 조금 제가 이제 힘들게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 밥을 그렇게 많이 챙겨줬어요.
2: 어...
0: 예, 그 초등학교 때.
2: 네네네.
0: 그때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니까
2: 그쵸, 예.
0: 그때는 이름을 다 외워주셨거든요.
2: 맞아, 맞아.
0: 그래서 신영아, 신영아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선생님이 도시락에다가 못 사줘서 미안해 하고 그 밥을 챙겨가라고 그랬었어요.
2: 따뜻하다.
0: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양사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2: 네.
0: 그때 그 푸근함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맘마쌤도
2: 네.
0: 한 명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 이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2: 그렇죠.
0: 마음에도 영향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맘마쌤,
1: 네,
0: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1: 저 DJ DOC의 여름 이야기.
2: 야,
0: 아, 이 시절이 우리 맘마쌤. 놀았던 시절이신가요 혹시? 그죠?
1: 네네.
0: 예, 혹시 맘마쌤도
2: 지나간 여름의 추억이 약간 있으실 수 있으니까
0: 갈색 립스틱 바르셨었나요? 김혜수 립스틱.
1: 네.
0: 에코 언니들처럼.
2: 아,
0: 예,
2: 그렇죠.
0: 뭐
2: 팥죽, 팥죽 색깔.
0: 팥죽 색깔이시네요. 아, 네. 그때는 귀신도 물러가요. 동지팥죽이라서 귀신도 물렀거라 말씀드리고 우리 맘마쌤.
1: 네.
0: 아이들의 영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맘마쌤의 건강
1: 네. 네.
0: 그리고 오래오래 아이들에게 건강한 영양식 꼭 주시고요. 우리 맘마쌤도 저희가 더 이제 건강하시라고 녹홍세 드려요. 네, 정말 우리 맘마쌤께는 녹용 홍삼 세트 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화이팅.
1: 네, 화이팅.
0: 네. 와, 우리 맘마쌤의 호시절
2: 네네.
0: 그때 여, 그 당시
2: 그때 그 여름
0: 네. 네. 정말 끝장을 봤던 그 노래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둥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아 금자둥아 옥자둥아 칠보칠성보배둥아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칠곡에서 우상님 어르신이 부른 아이 어르는 소리입니다.
2: 옥가전으로 들었나 복시르기도 생겼네 둥둥둥 내 사랑아
3: 아이를 공중에 띄우고 어르는 둥가둥가 노리는 아이의 다리 힘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2: 키도 크기 잘생겼다. 둥둥둥.
4: 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쩝쩝박사 선생님들의 식욕을 자극했던 시간이죠. 바로 니모!
5: 니모!
4: 오늘은 거의 뭐 이관왕입니다.
5: 예, 그러네요. 진짜. 예,
4: 제가 좀 요리 쪽이나 네네. 이런 식 예, 이런 식 문화에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들의 권으로서
5: 맞아요, 맞아요.
4: 예, 놓칠 수 없다. 예, 그리고 오이냉국을 네. 우리가 그 노래 나가면서도 네. 계속 토론이었어요.
5: 맞아요.
4: 오이냉국을 어떻게 안 먹지? 너무 맛있는데라고 했는데
5: 네네.
4: 예, 요즘 친구들 또 김치도 못 먹는 친구들도 있고
5: 그쵸?
4: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친구 있고 여러, 그러니까 우린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살고 있다.
5: 그럼요.
4: 예, 말씀드리면서 네. 오이 미역냉국. 저는 진짜 없어서 못 먹어요.
5: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는 거기에 이제 도토리묵 넣어서
4: 묵사발.
5: 저는 묵사발을 사실 너무 좋아해서
4: 묵사발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5: 그렇군요.
4: 예, 열절냉을 예. 만드셨던
5: 네네.
4: 그 남은 냉면 육수 있죠.
5: 네네.
4: 거기에다가 묵 집어넣고 김치 집어넣고 깨 집어넣고 예. 그리고 먹으면 묵사발이에요. 예, 예.
5: 그치.
4: 같은 국물이에요.
5: 그러네.
4: 예, 같은 국물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제가 또 나훈산에 시원하게 예, 또 얇게 썰어 먹거든요.
5: 네네네, 국수처럼.
4: 예, 국수처럼. 예, 뭐든 쳐야 돼요. 면을 치던가, 예.
5: 묵을 치던가. 그
4: 떡볶이도 제가 얇게.
5: 예예예.
4: 예, 예. 예, 예. 얇게 치잖아요. 뭐든 쳐서 먹어야 된다. 예, 쳐서 먹는다. 설을 빼면 큰일 나요. 예, 좀 강한 리듬이 좀 나와가지고.
5: 네.
4: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진영,
5: 이역동무에서 기타 치는 정모였습니다.
4: 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 후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0: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출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정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영미 누나가 출산휴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사실 저도 조금은 언제쯤 나한테도 연락이 올까? 이렇게 좀 기다렸는데 우리 대호 선배님에게 배턴을, 바통 아니고 배턴이죠, 이어받았습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선배님께서 제 이름 석자만 겨우 말씀하시고 광고에 쓸려나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제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미리 나간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 선배님을 거울 삼아서 시계 잘 보면서, 아나운서 원래 제일 먼저 들어와서 배우는 게 시간 조절이거든요.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정영한입니다.

0: Save the world.
1: 자, 현재 시각 2시 5분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마돈나와 저스틴 팀벌레이크, 팀발랜드가 피처링했죠. 4 minutes 듣고 왔습니다. 정희원님께서 이 첫 곡은 4분 안에 두댕이들을 사로잡겠다, 이런 포부의 선곡인가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예, 4분 만에 손 딱 사로잡아야 2시간 정도 쭉 가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당찬 패기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박가연님께서 우리 대호씨가 영한 하나 너무 환영해주지 말라고 질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선배는 또 어쩔 수 없이 저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늘 되는데, 저희 띠동갑 선배님이시거든요.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대호 선배님께서, 아, 또 방송인 김대호님이 되셔가지고 일단 아나운서와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저는 또 전통의 계보를 이어가야겠죠. 5988님께서 베테랑 느낌 나는걸요. 김대호 씨 할 때랑 너무 비교되게 안정적인 톤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응원의 기세에 힘입어서 우리 대호 선배님께서 잘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보고 제대로 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5년차 아나운서가 된 나이로는 막둥이인 정희환입니다. 김순중님, 오잉,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제가 모르는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미모 무슨 일인가요? 아유, 이렇게 또 쑥스럽게 제가 또, 예, 말씀하신 김에 지금 너튜브, 무흐즈, 또 미니를 보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제가 깍듯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효정님, 근데 눈매가 영민님이랑 닮았어요. 하관 한번 가려주세요. 근데 진짜 저희가 어렸을 때 사진이 정말 닮았습니다. 영민 DJ와 제 어린 시절이. 예, 둘 다 영자 돌림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자,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오늘부터 딱 나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도 두 대 코너를 꽤 오래 했거든요. 예, 영민님.

0: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또 그 전에 제재님까지 이런 날이 오네요. 예, 아 개인적으로 좀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예 아직 점심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설렙니다. 안민철님께서 2시 데이트 인별 피드 보고 영한 하나 오늘부터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들어왔어요. 2시 데이트에 사연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지난번 정오의 희망곡에서도 재밌게 들었어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께 토로해달면 안 되는데 2시에 데이트입니다. 예, 줄여말하는 멋있네요. 2시 데이트. 예, 아 2시에 데이트.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 보내실 분들 참여하실 곳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미니 게시판 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무더운 여름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올품, 모빌코리아 윤활유, 삼일제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롯데렌탈, 경기주택도시공사, 알레스아우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음주엔 T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시간을 잘 지키는 아나운서 정용환입니다. 네, 뉴진스의 어텐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대호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 뉴스톤이다. 텐션을 업해달라 하셨는데요. 조금만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의 후배 정영환입니다. 네, 김정훈님께서 이제 막내 아니라 이건가요? 흐흐흐. 초심으로 돌아가서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오, 몸푸신다. 아니 이게 제가 이게 미니와 소통한다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바지 파자마 입은 것 같다고 해서 한 바퀴 돌아드렸는데 흥이 좀 더 오르면은 예 하겠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는군요. 예, 제가 첫 해 춤추는 아나운서 막 이런 거 했었어가지고 박주영님이 요청해 주셨던 거죠. 턴해달라고. 예, 깔끔한 바지, 검은 바지 입었습니다. 예. 저와 눈매가 닮은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우셨고요. 예, 연거푸 말씀드립니다.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영한. 예. 라디오가 처음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표준에서 예, 플레이볼이라는 프로그램 진행도 했었는데 아 이게 또 두 대는 느낌이 다릅니다. 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있고 아나운서 모드가 아니라 그냥 철부지 예, 사회초년생 아들로 온 느낌이라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수석에 앉다가 갑자기 운전석 앉아서 남의 차 모는 이런 느낌. 예, 좀 긴장되거든요. 지금 그래도 격려 많이 보내주고 있으셔가지고 되게 기쁜데 예, 정신이 없습니다. 예, 화면 잘 나오는지도 보고 미니도 보고 문자도 보고 사연도 봐야 하고 부장님 눈치도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시계 보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예, 눈 희번득 뜨지 말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부드럽게 보겠습니다. 예, 박서리님께서 목소리에 비해 얼굴이 엄청 영하시네요. 영미 DJ랑 할 때 어딘가 세월의 느낌이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 이름부터 영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고강용 아나운서 후배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나이로는 아나운서국 막내 96년생 아 근데 지난달에 이제 생일이 있어서 만 30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별명이 애늙은이다. 예. 또 제가 인천에 신기촌 시장 통해서 자라면서 좀 세월이 많이 묻었거든요. 예. 겉보기에는 좀 어리숙해 보일 수 있으나 예, 삶에 관록이 적지 않다. 영한 아나운서는 목소리 톤이 몇 개나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뉴스할 때, 선거할 때, 스포츠 중계할 때 다 다르던데 아, 제가 뭐 잔재주로 그런 걸 좀 길러서 일단 뭐 요즘 AI 시대여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 조카랑 이름이 같아서 더 정이 가네요. 차에서 듣고 있는데 잘생기셨다 해서 보라보러 들어왔어요. 크크크크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AI한테 대체되지 않기 위한 잔재주도 좀 준비를 했고 자 이제 뭐 뉴스를 할 때는 3928번님 네, 저는 내일 가평 계곡으로 캠핑 가서 장 보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잔뜩 사서 이 폭염 이겨내볼게요. 내일도 캠핑장에서 두 대 정영한 아나운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정영한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 좀 비즈니스 모드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도 있죠. 중계도 있죠. 예, 2026번님은 중계 모드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지금 재래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운 날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섭씨 40도를 넘어가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것도 있고요. 네,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일과 야채들이 저게 시들시들한 이런 상태이거든요 지금. 예, 아 이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원투수 들어가나요? 슛! 들어갑니다!
0: 이런 느낌으로 이모저모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초반부터 정신사납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예, 2시 10분쯤 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문 받는 대로 자판기처럼 나가보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예, 박현진님께서 살짝 재롱잔치 봐주시는 느낌으로 즐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제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모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뜨겁게 드셔도 됩니다. 일단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다의 VIP. Yeah. What don't you tell me, baby?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한입니다. 자, 먼저 VIP 바다의 노래부터 해서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543 에스쿱스 민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다은님께서 오빠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었다니 소름. 야, 요게 저는 사실 아나운서 되고 나서 더 그런 게 보통 젊어 보인다, 어려 보인다 하면은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는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 들어까지는 아니고 성숙해 보인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예, 저는 어쨌든 빨리 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감사합니다, 다은님. 예, 5933님. 옛날 사람은 노래 듣다가 영화 귀여운 여인이 생각나네요. 줄리아 로버츠 알아요? 아, 줄리아 로버츠 당연히 알죠. 이거 프리티 워먼, 프리티 워먼. 이거 샘플링한 곡이잖아요. 그 느낌 딱 저도 캐치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작품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0785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라디오 듣는데 처음 오신 거 치고 너무 스무스해서 좋네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초등학생 4학년입니까? 아니면 4학년 초를 센스있게 바꿔 말하신 거 아니에요? 말투가 예 4학년 40대 뭐 이거 아니시죠? 일단 근데 맞습니다. 원래 일단 4학년이면은 이제 11살이잖아요. 예, 세상을 좀 알아가야 나이입니다. 저도 31살. 뭐 20살 차이면 친구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0785번님. 오늘 학교 다녀오시느라 예, 학원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숙하시네요. 8739님. 남편과 고2 딸을 집에 두고 혼자 강릉 여행 떠나는 중이에요. 평생 처음 혼녀입니다. 오, 평생 첫 혼자 떠나는 여행을 지금 강릉으로 예, 고2 딸을 놓고 떠나고 계신데 강릉도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저도 막 오후 출근할 때 새벽에 강릉 가서 해보고 당일 출근한 적도 있고요. 일단 저는 강릉 가면은 그 교땡 짬뽕 가서 아주 녹진한 짬뽕 거기는 뭐 군만두도 없습니다. 이제 짬뽕 거기에 밥 말아서 딱 먹고요. 그리고 이제 강릉하면 커피 거리들 많잖아요. 또 박이땡 선생님이 하시는 그 커피하우스. 거기서 실제로 박이땡 선생님이 아직도 나오기도 하시고요. 거기 이제 안목해변인데 쫙 산책해주고. 아 지금은 좀 해변가가 더울 수도 있으니까 그 오죽헌 이쪽 이제 나무 그늘 사이로 싹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시원한 파도, 동해바다 바닷소리 듣고 싶네요. 예, 편안하게 다녀오시고요. 이제 좀 자유를 즐겨보십시오. 고2까지 또 따님 또 이렇게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8541번님 회사에서 화장실 테라피하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역시 화장실이 아늑하고 좋네요. 예, 요즘 직장인의 안식처가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 화장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9시에 트레이딩룸의 역할을 하기도 많이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칸이 비어있지를 않아요. 요즘 만석이 많아서 뭐 줄 서서 가는 예, 몇 번째 칸 좋아하시나요? 저는 TMI인데 그 입구를 기준으로 세 번째 칸이 저희 제일 멀거든요. 저는 거기를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좀 개인정보를 좀 많이 말해줘도 좋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TMI인가요? 예,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 지금 2시 27분 30초를 지나고 있고요.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안영미 씨 대신해서 스페셜 DJ가 돼서 지금 감개무량한 상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4632님께서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영한 어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예, 김영한 아니라 정영한이고요. 어나운서 아니고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좀 틀려주셔야 덕분에 제 이름 몇 번 더 알릴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영한 사전. 그 사전에 많이 있잖아요. 영한사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2시의 데이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를 위해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슝!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 들었습니다. 날은 녹아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고막이라도 시원하시라고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들 열심히 선별하고 있습니다. 2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함께할 스페셜 DJ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조영민님, 영한아나 반가워요. 예, 스디는 언제까지 하시나요? 요 스페셜 DJ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흘 동안 예, 목, 금, 토, 일 주말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우리 박가연님, AI한테 정영한 아나운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라이벌이네요. 재치 있는 진행 스타일과 트렌디한 감각으로 MBC 자체 유튜브 채널 뉴스 아나니 등 뉴미디어 콘텐츠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었어요. 라고 하네요. 제가 나쁘듯. 야, AI가 이제 저도 아는군요. 와, 성공했다. 저 어렸을 때 초등 때 꿈은 녹색 창에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게 꿈이었는데 아, 더 부단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4484님, 상암동 미갈 정용한 아나운서님. 예, 참고로 이 미갈은 미친 갈매기입니다. 예, 저번에 상암동 돈까스집에서 배웠는데 방해될까 아는 척 못했습니다. 다음에 뵈면 아는 척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예,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예, 미갈 일단 제 별명이 한때 미친 갈매기였거든요. 여기서 갈매기 춤을 좀 췄었어가지고 예, 제가 또 인천 출신이라 갈매기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쉬운 거는 정용한, 예, 영한, 예, Y-O-U-N-G, 젊다, 영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사실 저는 그냥 J-Y-H만 맞으면 다 그냥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도 Y-H니까요. 예, 2020님이 안녕하세요 정 아나운서님. 오늘 너무 잘하셔서 처음으로 문자 써봐요. 개인적으로 김대호 전 아나운서님도 잘하셨지만 김대호 전 아나운서님을 강조해 주셨는데 예, 정용화 아나운서님은 더더 잘하시네요. 예, 이분도 YH는 맞춰주셨습니다. 현직과 전직의 차이인가요? 아까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 듣고 반했습니다. 우리 정용화님은 또 CN블루 또 밴드 보컬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정영한. 예, 다행인 건 정영한이 동명이인이 많지 않거든요. 이참에 제가 오늘 제대로 각인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페셜 DJ 할 때 보내주시는 문자 하나, 미니 하나, 여러분의 50원, 100원, 샵 8000번으로 오는 거 다 소개는 못 드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 이쯤에서 재량으로 깜짝 퀴즈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대를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이 MBC 아나운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오타일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선착순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샵 8000번,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오답으로 나왔던 정용화님 노래 한 곡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Can't Stop. 예, 정용화의 활약이 도드라지는 CN블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CN 블루의 Can't Stop 듣고 왔는데요. 제가 아이스크림 몇 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아, 일부러 틀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삼행시를 막 지어보내 주문한 거 이상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많이 좀 감동받으면서 곤란한데 오늘 목표는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률 90%, 100%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뭐 제일 많은 게 뭐 정영환, 정용환 다양한 게 있는데요. 근데 영한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영한.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그 깨똑 이런 걸로 저를 012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영한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정영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 어쨌든 제가 사비를 털어서 한 세 분 정도 아이스크림 더 드리고 싶습니다. 1647님 정영한 아나운서 예, 두 번째로 보내주셨고요. 아, 두 번째로 아 첫 번째 분은 맞추셨는데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이 속도는 좋았는데 4512 정영환 거 봐요. 정영환이 오답률 제일 많습니다. 아쉽지만 틀리신 김에 기억해 주시고요. 7019님, 1806님, 4512님, 정영환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1806님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딱 요 분까지 이렇게 아이스크림 우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좀 더 여유를 갖추고 기회를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드십시오. 아, 그 짧은 시간에 삼행시 도전해 주신 분들, 이분들은 뭐 선물은 포기하고 그냥 재미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감동, 예, 정성에 감사의 말씀.

말씀 올리겠습니다. 4844님입니다. 정! 정말 영! 영원히 한! 한없이 응원해! 정영한 맞죠? 아나운서님 파이팅! 야,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따뜻해도 저 사실 사회 초년생들은 좀 여기저기 가서 기가 많이 죽거든요. 예, 지금 라디오 부스가 10층에 있는데 9층 내려가기가 쉽네요. 8069님 정!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고 영! 영한 얼굴을 갖고 있는 한!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질 이름 정영한입니다. 이거는 공익광고로 쓰고 싶습니다. 예, 이 두 분은 제가 사비로 드리고 싶으면 뭐라도 드리라고요. 제가요? 또 작가님들도 예, 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뭐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런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지금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2시 43분 5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647번님, 너무 더워요. 혹시나 싶어서 0 정도 왔는데 덥다 못해 뜨거워서 다시 집으로 차 돌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시원한 나라로 날아가고 싶네요. 흑. 아, 그러니까 이거 피서를 갔다가 오히려 더 대피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뜨거운 날씨입니다. 근데 저 추천드릴게요. 이 주차비가 조금 걱정될 수 있긴 한데 가신 김에 인천공항. 인천공항 저는 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서 비행기 티켓 없이 공항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예, 김포공항도 가고 인천공항도 가고 거기서 싹 1시간 정도만 주차비 내고 에어컨 센다고 하고 기분 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공항에 또 요즘 볼 게 많거든요. 가신 김에. 그리고 또 뭐 파라다이땡 호텔, 인스파이땡 호텔 거기도 투숙하지 않고, 투숙 너무 비싸거든요. 그 시설만 구경하고 옵니다. 그러면 여행 갔다 온 느낌 나요. 예, 이번 주 정말 말도 못하게 덥죠. 뭐 어디든 여러분들 또 추천하는 피서지 그 대피소들 추천 좀 받겠습니다. 그냥 문만 열면 바로 땀이 쭈르륵인데 이런 날 우리는 좀 시원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뱉어보자. 예? 우리 시원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주제.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죠. 시원하게 잔소리 하고 싶다. 사춘기 호소인 초육딸에게 머리 감으라고. 너만 보면 더 덥다고 시원하게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보기만 해도 퍼렇게 질린 주식계좌. 더는 아프지 않도록 시원하게 손절하고 싶다. 이거는 좀 시원하게 익절해야죠.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이거 주식을 종용하면 안 되는데 저는 버티고 있습니다. 안 돼. 저는 볼 때마다 땀 많이 나던데요. 이거 주식계좌. 예, 식은땀이 잘잘 나서 좀 몸이 서늘해지긴 합니다. 예, 더워 죽겠는데 저녁 뭐 먹냐고 묻는 남편. 시원하게 여기까지. 예, 말주림표 6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예, 땡땡이 꼭 두 글자는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혹은 몸이 영혼이 속이 뻥 시원해질 만한 얘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여름의 생명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요즘 디카페인으로 한 서너 잔씩 마시고 있는데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Dreams Come True, 에스파의 노래죠.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듣고 왔습니다. 아, 저도 당연히 원곡 SES 버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대를 둘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영한 아나운서니까 영한 맛으로 또 이제 세대 연결을 위해서 에스파 버전으로 준비해봤고요. 자, 2시의 데이스트 시간을 잘 지키는 스페셜 DJ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뭘 하면 시원해질지 우리 공감대를 얻을 만한 여러분들의 사연들 열심히 한번 골라봤습니다. 시원하게 하고 싶은 거. 아, 근데 저는 보면서 꿈틀꿈틀했던 게 다들 시원하게 퇴사하고 싶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아, 저 회사 사랑합니다. 예, 열심히 다녀야 하고요. 예, 시원하게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씩 들어볼게요. 고유리님, 시원하게 외박하고 싶다. 애들 둘 키우며 혼자 외박하기 어렵네요. 오늘 아이들 방학 끝나서 어린이집 보냈어요. 점점. 이 온점 두 개가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자, 아까 어떤 우리 두댕이분께서는 고이 딸내미랑 아들, 남편분 냅두시고 강릉으로 떠나셨거든요. 한번 반나절만 한번 도망쳐보세요. 말이 쉽지 어렵다는 걸 압니다. 힘내시고요. 김화숙님, 시원하게 배달음식 시키고 싶다. 집밥만 밥인 줄 아는 신랑에게 시원하게 배달음식 던져주고 싶다. 예, 배달음식. 이왕이면 진짜 시원하게 좀 차가운 걸로 시키세요. 뭐 냉면이나 콩국수 이런 걸로. 예, 아, 고생 많으시네요. 화숙님도. 6954님, 1차원적이지만 시원한 물에 샤워하고 싶어요. 연일 이어진 폭염에 냉수를 틀어도 뜨끈한 물이 나와서 씻어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찬물이 싫다가도 이게 뜨끈한 것도 아니고 그 미지근해서 기분이 되게 묘한 온도의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씻자마자 또 끈적끈적해지니까 이 수건으로 물기 닦아도 닦아지지도 않습니다. 아, 이 진짜 시원하고 뽀송하게 씻는 느낌. 아, 공감됩니다. 0612번님. 집에 있으면 남편이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을 29도로 맞추거든요. 회사가 시원해서 좋아요. 시원한 곳으로 출근하고 싶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반가워지네. 예. 아, 저도 제가 2년 전에 이제 3년쯤 됐나요? 저희 어머님 별명이 달빛 요정인데 이유가 밤에도 불을 안 켜고 화장실 갈 때 달빛으로 화장실에 가시거든요.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는데도 야, 여전히 집에 갈 때마다 틀어져 있는 걸 못 봤어요. 예. 아무 서큘레이터 틀어놓고 이거 창문 열으면 시원해. 그래서 저도 에어컨 웬만하면 안 틀고 있습니다. 예. 아, 에어컨이 참 소중하죠. 예, 근데 냉방병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럴 때. 8457번님. 내 문자 도착 안 하는 거 아니죠? 시원하게 나도 사연 읽히고 싶다. 바로 원 풀어드렸습니다. 너무 더운 사무실에 내 사연이 울리면 나 너무 설렐 것 같아요. 8457번님, 더운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8457번님, 드디어 읽혔습니다. 8457번님,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열심히 보내주고 계셨는데 이제야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속이 좀 시원해지겠다, 몸이 시원해지겠다 싶은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렛츠고! 서울원에서 만

0: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땡땡하고 싶다. 백은화님입니다. 시원하게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 싶네요. 배도 고프고 더울 때 일석이조 미숫가루 생각나요. 아, 미숫가루 선식 너무 좋죠. 고소하게. 저는 차라리 찜질방 가서 딱 땀 빼고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사이다랑 미숫가루. 3036번님. 시원하게 다 벗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미치겠어요. 근데 회사라 그럴 수 없어요. 안 되겠네. 그 뭐 팀장님 뭐 사장님 뭐 하세요? 지금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지금 고생해서 지금 회사를 위해 지금 뼈 빠지게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신데 3636번님, 3036번님. 예, 좀 시원하게 좀 틀어주십시오. 예, 벗으면 곤란합니다. 좀 시원한 소재의 옷들 요즘 많잖아요. 예, 그 조그만 선풍기 USB로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 하나 추천드릴게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댕이들이 시원하게 해보고 싶은 것들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 오랜만에 읽어드렸다고 이거 자꾸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이거 방송 진행을 못합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끝나고 혼자 개인 방송이라도 열어야 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아우, 저희가 땀에 흠뻑 젖고 있으니까 이 박진영의 웻 듣고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한지인님, 시원하게 낮술하고 싶어요. 시원한 화이트 와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좀 이따 출근해야 해서 그저 아만. 저도 그러고 있는데요. 아, 여름은 진짜 음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난달에 생일에 이상하게 이번 생일에 막걸리를 좀 선물을 몇 병 받아가지고 제가 술은 잘 못해가지고 자기 전에 그 밥그릇에다가 한 잔씩 마시고 자거든요. 야, 이게 잠도 잘 오고 뭔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어른들이 술 좋아하시나 싶습니다. 요즘 나도 나이 들어가나. 예, 김이지영님이네요. 시원하게 욕하고 싶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좋은 말 예쁜 말 하면 좋은 거 알지만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푸는 데는 욕만 한 게 없더라고요. 혼자 읊조리듯 해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학생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요즘 오죽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조금 자그마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제 옥상 같은 데 가져가서 그 욕 배트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나운서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뭔가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한다는 편견, 편견은 아니라 뭐 미덕이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저도 공감하는데. 6127님, 시원하게 숙제 안 하고 게임하고 싶다. 이분도 초4입니다. 야, 요즘 11살 분들이 좀 많이 성숙해지시고 예, 자유를 찾아 갈망하는 어른에 가까워지는 나이죠. 방학이 돼가지고 우리 또 멋진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하면은 다들 좀 일탈적인 거, 못하고 있는 거. 뭐 저도 소신발언 하나 해볼까요? 시원하게 광고 안 듣고 그냥 이 사연 다 읽고 싶다! 죄송합니다. 광고주님들 사랑하고요. 라디오는 또 광고가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제 넘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짜 추워질 수 있다고요? 예, 밖에서 표정이 확 안 좋아지네요. 예, 시원하게 땡땡하고 싶다. 예, 제가 온도는 낮춘 것 같습니다. 좀 서늘해졌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고요. 추첨 통해서 여름의 생명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농담이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광고 듣는 동안 사연 좀 더 받을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0: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주말.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시 8분 4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3시군요. 마음은 2시여서 2시에 데이트고요. 3시 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잘 말하지는 못하는군요.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 시원하게 듣고 왔는데요. 뭔가 요 노래는 아이스크림 그 하드라고 부르는 딱딱한 거 와삭 먹으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환이고요. 7903님이 아니, 궁금한데 아나운서분들은 욕도 굉장히 정직한 발음으로 하시나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크크크크. 아, 제가 누구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아나운서들도 뭐 회식을 하고 막 3차, 4차 이 고차로 이제 좀 술이 되면은 좀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 재밌는 게 야, 이게 주문을 하실 때 정확하게 주문이 한 번에 갑니다. 이게 심지어 주문을 한 번에 종업원이 못 알아들으면 이거 핀잔 듣거든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괜히 일부러도 뭔가 발성 발음 더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저도 혼나거나 이제 조금 거친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귀를 지나서 전두엽에 꽂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정말 말싸움 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욕 같은 거를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분이 한 3배 정도 더 나쁘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0084번님께서 드라이브 스루 할 때 긴장 없겠네요. 저는 제대로 말 못할까 봐 엄청 쫄리거든요. 메뉴 이름도 너무 어렵고요. 이게 저도 그래요. 반드시 한 번에 알아듣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오히려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런 거 있죠.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선배들도 가면은 뭐 주차장 같은 데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그냥 주차하러 왔어요 하면 되는데 아, 커피 한잔하러 왔습니다. 이런 게 조금 오버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있고요. 예, 아무튼 그 장점이자 단점이 같이 있다. 자, 두댕이들이 시원하게 해보고 싶은 것들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2593번님, 지난주에 수술 받았는데 아, 요런 문자가 많았는데 저희가 좀 못 읽고 있었거든요. 이분 건 읽어드릴 수 있어요. 수술 받았는데 시원하게 방귀 끼고 싶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죠. 아니, 그렇게 지금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빨리 읽어드릴게요. 1257님, 시원하게 쾌변 보고 싶다. 4446님, 끙파요. 저희 가족은 큰 것을 끙파라고 하는데 쾌변을 하고 싶네요. 0205님, 시원하게 쾌변하고 싶습니다. 아, 순산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시원하게 아기 낳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산부신데. 예, 모두 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늦은 점심 하고 계신 분들 좀 없으시기를 양해 바라겠습니다. 4669번님, 시원하게 삭발하고 싶다. 저 여자인데요. 농사 짓다 보면 너무 더워서 목욕을 자주 하는데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진짜 뒤통수만 이쁘면 삭발하고 싶네요. 아, 또 이게 농사 지으시면 지금 이 땡볕 더위에 진짜 고생 많으실 텐데요. 아까 보니까 과수원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가요? 이게 날씨가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이럴 때 과일 같은 건 좀 더 달고 그러지 않나요? 예, 농사 이야기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245번님, 시원하게 아내랑 맞짱 한번 뜨고 싶다. 뜨지 마세요. 예, 예, 집니다. 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예, 아, 아내분도 같은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점. 예, 아니면은 그 뭐 자녀분 계시거나 하면 심판 받달라 하시고, 예, 서류 잘 작성하시고 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맞짱이라는 단어, 예, 신선한데요. 3192번님, 시원하게 키보드 자판 다 뽑아서 먼지 닦고 싶습니다. 아, 이거 있어요. 오늘따라 사무실 키보드 진짜 더러움. 이게 진짜 사무실 키보드에 먼지가 보일 정도면 지금 자잘자잘한 스트레스가 그 눈에 보이는 게 먼지가 아닙니다. 3192님의 그럼 뭐 잔업, 뭐 집안일, 친구, 모든 그 사사로운 것들이 다 먼지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예, 요거 한번 날잡고 씻어주십시오. 박지혜님, 시원하게 대출 받고 싶다. 잔금 대출 신청해놨는데 시원하게 대출 풀한도로 확정받고 싶어요. 요즘 주담대 한도 때문에 피말려요. 아, 지금 계속 막 금리도 오르고 오르려고 하고, 이거 뭐 대출도 쉽지 않고, 이거 아, 진짜 일단 뭐 사회적으로 뻥 뚫렸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이 답답한 불경기 좀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원하게 도장 쾅 찍히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소태훈님, 시원하게 순간 이동하고 싶어요.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로. 그러면은 또 아, 춥다 추워. 아, 또 이럴 거면서요. 근데 저도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 예. 눈 내리는 겨울. 근데 겨울이 왜 좋냐면 따뜻해서 좋아요. 아니 말이 또 길어지는데. 예. 여름은 덥지 따뜻하진 않거든요. 예, 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이 좋습니다.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어서 시원하게 우리 같이 예, 겨울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노래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겨울왕국 삽입곡이죠. 레디고 이디나 멘젤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이혜리님께서 전주 듣자마자 갑자기 눈 내린 벌판에 서 있는 기분. 이 음악이 가진 힘이에요. 김수인님 코스피 시원하게 만가게 해주세요. 아 가자. 아니, 주식 얘기도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가겠죠 여러분. 가야죠 대한민국 경제. 저는 뭐 지금 21세기판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주식 얘기하면 또 등골이 서늘해지니까 더위를 식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5034님 덥다 더워 얼음골 계곡 가서 몸 담그고 수박도 한 통 팍

담가 놓았다가 주먹으로 박살 내서 먹으면 시원할 것 같네요. 야, 이거죠. 아니, 오늘 등록하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 일단 이 주먹으로 박살이라는 워딩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예, 이분도 지금 이 더위에 열이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계곡물이 정말 시원하고 차가운데 그늘막에서 너무 좋죠. 8841번님. 집 곳곳에 꽉꽉 차 있는 아이들 장난감 시원하게 다 갖다 버리고 싶네요. 이거는 그 꽉꽉 차 있는 정리를 어머님이 하셨네. 예. 아버님이실 수도 있지만 어머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정리한 흔적을 아이들이 착하게 다 정리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예. 9995번님. 시원하게 어깨 뽑았다가 다시 잘 맞춰서 끼우고 싶어요. 아, 매일 컴퓨터 작업을 하니 어깨가 만성으로 아프네요. 이 느낌 뭔지 압니다. 저도 뭐 공부하거나 할 때 자세가 안 좋아서 진짜 그냥 뚝 뽑았다. 저는 일부러 그래서 너튜브 같은 데다가 그 막 추나요법 영상 찾아서 보고 그런다니까요. 또르륵 따르륵 들으면 시원해집니다. 그거랑 그 코에 피지 뽑는 영상. 저의 좀 은밀한 취미인데 이거. 예. 오선화님. 좀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원한 얼음 이글루에 잠깐이라도 들어가 있고 싶네요. 너무 더워요. 이글루 혹시 가보셨나요? 여행 좀... 아,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이글루 안 가봤고요. 아, 그 자수정 사우나 얼음방은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이글루죠. 그 초등학생들 특 있거든요. 꼭 그거 손가락으로 계속 아파도 비벼서 그 얼음방에 꼭 구멍을 내야 해. 예, 그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혹시? 아, 요즘 찜질방들이 많이 없어져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찜질방 갑니다. 땀 쫙 빼고 예, 시원하게 얼박사랑 미숫가루 마시고 예, 얼음방 가서 간만에 또 구멍 하나 내고 싶네 얼음방에. 예. 농담이고요. 4327번님. 저는 시원하게 학원 쬐고 싶다라는 하원. 그러네. 이게 아이랑 부모님 마음이 똑같네요. 아이들은 학원을 쬐고 싶고 부모님은 하원을 쬐고 싶고 애가 알아서 집에 오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데리러 가야죠. 흐, 제발 혼자 와 얘들아. 근데 이게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아이들도 좀 실내학 가방 뱅글뱅글 차면서 좀 혼자 다니는 이런 경험도 좀 세상이 또 흉흉하고 그러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응원 드리겠고요. 김재희님. 시원하게 트림하고 싶어요. 회사 아니라 한 듯 안 한 듯 그 속 트림 하시는군요. 계속 시원하게 하면은 답답한 속이 뻥 뚫릴 것 같아요. 흐흐흐. 이럴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안식처 화장실 가시는 분 너무 멀다. 그럼 이제 재채기 스킬이 있어요. 재채기 하는 척 슥.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스페셜 DJ 처음 하는데 체면이 너무 구기네. 예. 아, 계속 또 문자로도 야, 김대호 아나운서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대호 아나운서의 띠동갑 후배 예, MBC 아나운서국의 최연소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한 아나운서고요. 어떻게 트림에 도움이 되게 제가 뭐 춤이라도 한판 추시라고 신나는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유재석 엑소의 A Dancing King.

유재석 엑소의 댄싱킹 함께 들었습니다. 황지혜님께서 혹시 누구신지 여쭤도 될까요? 3부 이후에 오셨군요. 시원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2시에 데이스 스페셜 DJ MBC 아나운서 정영한이고요. 96년생 쥐띠 김대호 아나운서와 띠동갑 차이가 나고요. 예, K-POP부터 또 지금 무엇이든 물어볼게요까지 2시에 데이스에서는 코너로 왕왕 인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5907번님 시원하게 퇴근하면 안 되나? 같이 가실까요? 예. 후회하겠죠, 저희 함께. 예, 마음만은 함께 시원하게 예, 한 5, 6시간만 버텨보자고요, 일단. 5922번님. 앞에 막혀있는 차들 시원하게 볼링공으로 다 쓰러뜨리고 싶어요. 그 생각 항상 하잖아요. 아, 맨 앞차 뭐하노? 예? 어휴, 지금 뭐 다들 뭐 여기 주차장이야? 어? 어? 여기 뭐 명절이야? 추석이야? 맨날 그런 마음. 이제는 아니 러시아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강변북로나 어디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BC가 상암동에 있잖아요. 뭐 종로보다 동쪽에서 약속이 잡힌다. 아, 예, 좀 가기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사실 방송 있다고 못 간 적도 있어. 친구들아 미안해. 예, 일단 길이 많이 막히시는 것 같은데 안전운행 하시고요. 시원한 음악과 함께 더위를 좀 식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영진님께서 시원하게 고음 싹 치르고 싶어요.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진짜 안 좋은 일이 너무 겹치다 보니 어렵네요. 원룸이라 소리는 못 지르겠고 혼코노는 용기가 안 나네요. 아, 요즘 이런 이유로 야구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소리 지르는 항아리 같은 거 팔거든요. 걷다가 좀 저도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를 때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뭐 오늘 아까 계속 뭐 주식 때문에 힘들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뭐든지 바닥 다지면 V자 반등 나옵니다. 안 좋은 일이 너무 겹친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야, 얼마나 잘 되려고 이래 이거. 예? 안전한 조정, 건전한 조정 뒤에 음란한 상승이 온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송영진님 파이팅입니다. 9933번님 시원하게 바지 단추 풀고 싶어요. 점심 먹고 빵까지 먹었더니 터질 것 같은데 억지로 부여잡고 있네요. 시원하게 숨 쉬고 싶어요. 근데 저 공감되는 게 저도 제가 좀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를 때 잠깐 맨 위에 후크만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루틴으로 지금 평일 저녁 스포츠 뉴스 하는데 들어가는 길에 그 큐카드로 살짝 가려서 그 제 남대문이 잘 이렇게 그 방어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너무 과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각 15시 2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시에 데이터 함께하고 있는 정영환입니다.

0: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머라이어 캐리의 Emotions. 야, 시원한 돌고래 고음. 제가 음역대가 좀 낮잖아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균형 좀 맞추려고 아주 시원한 거 틀어봤는데 이게 5옥타브, 7옥타브까지 올라가는 거의 이 정도면 휘파람 아쟁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나도 좀 올라가네? 예, Emotions, 머라이어 캐리 노래였고요.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스페셜 DJ로 나선 아나운서 정영환입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중이시고요. 저는 오늘부터 나흘간 목금토일 함께할 예정입니다. 2856번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어떤 분이신지 초록창에 검색해봤어요. 더위 조심하세요. 야,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초록창에 이제는 막 MBTI 이런 것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 뭐 그 나무 위땡 거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누군가 나의 행보를 어떻게 이렇게 봐주시는지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업데이트. 저에 대한 정보 정영한입니다. 오늘 제 이름 맞추기가 퀴즈로 나갈 정도로 유사 이름이 정말 많은데요. 영한, 영한 사전. 숫자 01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7님께서 12년 후 김대호님 나이 때 뭐 하고 싶으신가요? 후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막 그 띠동갑 GT 아나운서들 해가지고 12년 후 하신 것 같은데 야, 12년 뒤에 사실 까마득해요. 저도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지금 5년 차가 되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제 팔자에 이 회사 나갈 팔자가 아닌 것 같아서 회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영한의 땡땡땡 이런 거 뭐 하나 또 해보고 싶은 그런 너무 야망인가요? 예, 선배님들 듣고 계셨다면 못 들은 척 해주시고요. 정영한의 땡땡땡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제가 그러면 그때 42, 43 이쯤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남자 아나운서는 40은 좀 넘어야 좀 공감대랑 예, 이게 또 얘기가 재밌어진다. 어쨌든 멋있게 늘고 가겠습니다. 8007번님,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인데요. 택배기사의 소소한 행복. 시원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싶습니다. 아, 진짜 요즘 더운 날씨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출퇴근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항상 기사님들이랑 인사 나누는데 그러네요. 엘리베이터가 시원할 때 있거든요. 예, 시원한 엘리베이터. 오늘 같은 날은 좀 일은 적고 고층은 많아서 시원하게 엘리베이터 오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709번님, 친구들 만나면 밥값 각자 계산하는데 한 번쯤은 제가 시원하게 그냥 친구들에게 냉면 쏘고 싶네요. 예, 아, 골든벨 울리는 거죠. 저도 그런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참에 저랑 어떻게 친구, 제가 아까 초등학생 1학년 11살 친구랑 20살까지는 친구 된다고 했거든요. 위로 이 20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평냉 비냉 뭐 다 좋아하거든요. 예, 9933님, 남편이 할머니 댁에 가서 시원한 지하수로 등목 야무지게 하고 싶다네요. 깡시골이라 아직도 거기는 등목하면 이가 달달 떨린대요. 그 특유의 이제 시골 가면은요, 그 꼭지 돌려가지고 파란색 호수 타고 나오는 그 고무 호수에서 나오는, 근데 이게 수압이 너무 세면 안 돼. 졸졸졸졸 나오는데 정말 그 등골이 시리는, 엎드려서 해야 하는 그, 아, 등목 시원하겠네요. 아니면은 그겁니다. 파란색이나 분홍색 바가지로, 살짝 색바랜 분홍색 바가지로 딱 뿌려주면은 그것만큼 시원한 게 없죠. 9233번님, 펌프 눌러서 콸콸콸 해야죠. 아, 펌프까지. 아, 여기 진짜 여기 살짝 펌프에 살짝, 그럼 이제 철분 추가되거든요. 예, 또 이런 더운 날씨에 빈혈 이런 거 예방용으로, 예, 이거 조금 처음에 녹물 나오기는 하는데 철분, 또 중요한 철분 섭취 잘해주시길 바라면서. 9921번님, 수요일에 면접 보러 가요. 아, 이분은 필요합니다. 시원하게 합격하고 싶다. 바로 그냥 눈빛으로 사로잡으십시오. 기세로. 예, 나오실 때 그 의자 흐트러진 거 한번 딱 잡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딱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합격 기운 받아가실 분들 많으시네요. 예, 저도 합격은 좋거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100님, 8월 9일에 보는 79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 시원하게 합격하고 싶습니다. 팀 79 파이팅! 아, 이게 스터디 그룹처럼 운영을 하시나 봐요. 예, 모두 함께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또 한능검 1급 봤거든요. 예,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예, 멋진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합격하고 싶은 두 분을 위해 바로 이 노래, 보이넥스도의 I Feel Good, 좋은 기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이 넥스트도어의 I feel good, 투어스의 널 따라가까지 쭉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2시의 데이트 정영한이고요. 조세호님께서 와 투어스까지 제가 또 영한 아나운서인 만큼 영크크하게 가고 있습니다. 유향기님 어머 목소리만 듣다가 심을 보니 귀여워.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좀 쑥스럽지만 해봤는데 향기로운 문자 감사드리고요. 2422번님께서 울 큰애랑 동갑인데 목소리가 중후하네요. 응원합니다. 영한 아나운서님. 제가 좀 일찍 애늙은이가 제 추구미여가지고 9096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것도 막 요즘 스타일은 아니죠. 7892님 72년 누나랑 친구해주세요. 조경진님도 영한아 나도 친구하자. 81년생이다. 아 제가 아까 위아래 20살까지 이거 그냥 위아래 30으로 늘립시다.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경진이 형님 친구는 좋은데 그러면 냉면은 누가 계산? 아까 냉면 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냉면 좋아합니다. 예, 아 오늘 친구 많이 사귀고 가네요. 2941번님 3시 퇴근인데 자꾸 늦어져서 결국 3시 20분에 나왔어요. 아 팀장님 제발 시원하게 3시에 좀 보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출근은 뭐 1분 5분 늦으면 뭐라 하시면서 퇴근은 자꾸 너무하시네 팀장님. 시원하게 김혜정님 시원하게 웃고 넘어가고 싶다. 날이 더우니까 사소한 일도 자꾸 예민해지고 속상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냥 시원하게 웃어 넘겨버리고 싶네요. 아 근데 이게 오죽하면 그 쿨하다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하 그러세요. 예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얼마나 괴롭히는 게 또 많으면은 당연히 웃고 넘기자고요. 이영여인님 영한하나님 AI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아 또 오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 잔재주 한번 부려봐야죠. 제가 좀 그걸 준비할게요. 예, AI가 연도별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제가 한 세 단계로 시간을 거슬러가는 AI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주시면 맞춰서 AI 목소리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시원하게 땡땡 하고 싶다 두댕이 대 사연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블랙핑크의 고! 듣겠습니다.

0: 블랙핑크의 고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자,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AI 버전의 목소리를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날짜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AI가 제가 3단계가 있거든요. 자, 3개의 문자를 골라서 시간 역순으로 가볼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요즘 AI. 아, 요즘 AI 너무 똑똑해졌고 너무 비슷해졌습니다. 3960번님께서 요즘 AI는 자연스러움이죠. 아들 데리고 강원도에서 과천까지 마술 공연 보러 왔는데 입구에서 아들 배 아파서 바로 근처 내과 왔네요. 과천까지 와서 내과라니 공연은 날렸네요. 이런 느낌으로 좀 다정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1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최현주님.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회의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약해서 버럭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에어컨 좀 강으로 들어주세요. 이런 느낌. 높낮이가 좀 자기 멋대로요. 띄어쓰기는 좀 있는데. 10년 더 뒤로 가겠습니다. 9944번님. 이걸 한 번 부탁해도 되나요? 조사 아들 북 버전 있는 건데 얘가 어디서 듣고 이걸 자꾸 연습해요. 들의 콩깍지는 간 콩깍지냐 안 간 콩깍지냐 크크크크크 간 콩깍지면 어떻고 안 간 콩깍지면 어떠냐 흐흐 간 콩깍지냐 안 간 콩깍지냐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AI 맞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영어 스펠링으로 한글을 쳤을 때 예 안녕하세요 크크크크 바보 바보 이런 느낌의 이런 걸로 20년치 AI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잔재주로 여러분에게 각인을 남기고 싶은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아나운서 정영환이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0: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영한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도 소개드릴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 협동조합,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와 함께합니다. 와, 지금 제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아, 제가 진짜 아나운서 5년차인데 이렇게 긴장 빼고 즐기면서 지금 얼굴이 얼얼할 정도로 미소 지으며 방송한 게 너무 오랜만이고, 아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미니 문자 여러분의 50원 100원에 불살라서 저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아, 대우 선배님이 어떻게 그 시간 놓치게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입이 10개여도 읽을 문자가 너무 넘쳐가지고 진짜 제가 오늘 잔재주도 많이 부렸는데, 우리 0540님 뭐야 왜 그렇게 잘해, 최은아님 악! 너무 그럴듯해서 너무 웃겨요. 오선아님 크크크크크크크크 너무 잘한다 크크크. 아, 여러분께 작은 웃음 드릴 수 있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 저는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 또 주말 토 일까지 두 대와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되겠고요. 2784번님 영한 아나운서가 뉴스투데이에서 춤췄던 게 잊히지 않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요.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참고로 여긴 인천 옹련동 인천의 자랑 정영한,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제가 또 아이타운, 예, K-웨스트코스트거든요. 인천 출신이어가지고, 예, 인천 신기촌 시장 아직도 어머님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4115번님 정영한 아나운서 저 바로 인별 팔로잉합니다. 센스있고 재밌고 목소리 좋고 재치있고 멋지신 분이었군요. 첫눈에, 아니 첫귀에 반했다고요. 저는 사연 뭐 방송 잘한다, 잘생겼다 보다 목소리 좋다가 저에겐 최고의 극찬입니다. 예, 저도 라디오 스타를 꿈꾸며 오늘 이 첫 걸음에 아주 큰 의미 부여하면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일기 세 장 쓰고 자야지. 아,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대호 선배님이 시간 놓친 걸로 얘기를 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의식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음악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 40초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이어지는 완벽한 하루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서 완벽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영환 아니고 용화 아니고 용환 아니고 명한 아니고요. 정영환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있는 딜쿠샤.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3.1운동 소식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기자 부부가 살던 집으로 지금은 당시 모습을 되살려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딜쿠샤는 행촌동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붉은 벽돌집인데요. 옆에는 400년 넘은 커다란 은행나무가 듬직하게 서 있고요. 안으로 들어서면 1920년대 거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벽난로와 괴종시계,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한국식 병풍도 눈에 띄는데요.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꼭 100년 전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다고 하네요. 오래전 누군가의 집에 잠시 초대받은 기분이겠네요. 8월 6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보즈스캑스의 조지아 들으셨어요. 너무 좋네요. 아주 경쾌하고도 신나는 시원한 사운드를 가진 이 곡이 76년도 앨범 Silk Degrees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이 앨범이 아주 이 안에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로우다운이나 뭐 We Are All Alone 같은 그런 굉장히 히트한 곡들 사이에 이런 멋진 곡이 또 끼어있죠. 또 보즈스캑스의 또 그 앨범 하면은 또 아무래도 We Are All Alone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숨겨진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 곡 듣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으면 이 앨범 한번 찾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때 보즈스캑스의 앨범에는 연주자들이 토토의 멤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토의 멤버들이 이제 예전에는 스튜디오 세션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토토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이 보즈스캑스 이때 모든 그 팝 그 음악들을 보면은 뭐 스틸 루카스 뭐 데이비 피치 같은 그런 굉장히 제포카로 같은 이런 그 스튜디오 세션맨들 토토의 멤버들이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마이클 잭슨의 앨범도 그렇고요. 그래서 토토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무튼 오늘 보즈스캑스의 조지아 오늘 완벽한 하루의 첫 곡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요. 진미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방학이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3남매 엄마입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들 방학하면 참 우리 어머니들이 게다가 3남매잖아요. 저도 이제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얼마나 또 신나가지고 아이들이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또 밥도 차려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죠. 빨래도 뭐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강수님님 드디어 미니 가입했어요. 한번 듣고 또 듣고 이젠 이 시간 되면 이곳에 자연스럽게 오네요. 상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별거 없는 목요일입니다. 소소한 사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아주 여러분들의 또 아주 수려한 신청곡들 또 같이 들어줍니다.

0: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삼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암마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육,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들으셨습니다. 아주 명곡이죠. 너무 좋습니다. 들을 때마다 좋은 노래들 그런 게 있어요. 이 밤이 지나면도 그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요. 소소한 얘기들, 소소데이 목요일이죠. 오늘 소소한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1104 쓰시는 분이 버스를 탔는데 햇살이 정면으로 들어와요. 힘드시죠? 아, 정말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니까 에어컨 착 바람하면 바로 주차장에서 탁 그냥 타고 가면 되고 MBC에서 이제 방송이 끝나도 주차장으로 딱 내려가서 실외로 나갈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버스 기다리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학종님, 저는 지금 출근길 아내는 퇴근길 아파트 단지에 만났는데 단지에서 만났는데 퇴근하는 아내가 부럽네요. 아, 좀 그 학종님은 조금 늦게 출근하시면서 아내는 이제 퇴근하시는 그렇게 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러면은 김학종님이 퇴근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아내는 또 출근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또 둘이서 아주 즐겁게 사는 시간이 올 겁니다. 정한이님, 사무실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종일 땡볕에 세워뒀더니 불감하네요. 안전벨트 버클에 손대었어요. 아, 정말 정말 끔찍하다. 밖에다가 세워놓으면 에어컨을 틀어도 오랫동안 에어컨이 정말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너무 더워서. 박현진님은 저 아래업기 송구하운데 오늘 청취율 조사 결과 나온댔는데 완화 청취율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뭐 청취율이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 청취율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우리는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여러분 덕분에 살짝 올랐습니까?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하지만

우리 제작진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올라야 한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를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이라도 올라서 너무 저희도 아주 기분 좋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텔라장의 노래 들을게요. 아무도 모르는 엔딩.

스텔라장의 아무도 모르는 엔딩 들으셨습니다. 고윤희 님이 순디 더 열심히 들을게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윤희 님. 근데 원래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듣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림님은 살짝 오른 거면 잘한 거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맞아요. 살짝보다 또 잘했지만 사실은 살짝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근데 이거 이 청취율 조사를 한 거를 여러분들도 뭐 찾으면 볼 수가 있나요? 아는 분들이 있는 아니에요? 못 봐요? 그럼 많이 올랐어요. 우리 아주 저희는 사실 많이 올랐다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율로 볼 때는. 근데 이 동시간대에서는 조금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손지영님은 저 완벽한 하루로 갈아탔어요. 청취율 더 오를 거예요. 편안한 방송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올랐군. 손지영님 덕에 저쪽은 조금 떨어져.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박미라님, 저도 올라간 거에 일조한 거네요. 아니, 이렇게 다, 박미라님, 그래요. 맞아요. 박미라님도 일조한 거 맞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게 티내시는 분들이 계시네. 맞네.

이제 더울 일만 남았어요. 주보름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덕에 정말 올랐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물론 문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보내시지만 열심히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실님 올라서 뿌듯하네요. 더 자주 들으러 올게요. 아 그래요. 김은실님 평소보다 더 자주 들어주시고요. 주변에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물론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다 듣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완벽한 하루 청취율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도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까 이제 이렇게 방금처럼 박미람님처럼 이렇게 티 많이 내세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레마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의 Calm Down. 여러분 Calm Down 하세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티 내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Calm Down 하시고요. 레마 셀레나 고메즈의 Calm Down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0: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티아고 이오르크의 보세 브라 생프리 앵밍입니다. 2007년에 데뷔한 브라질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어린 시절을 미국, 영국에서 보낸 영향으로 2집까지는 모든 곡을 영어로 불렀습니다. 포르투갈어로만 채워진 첫 앨범은 2015년에 발매했고요. 오늘 준비한 곡은 2020년 싱글인데 티아고가 10대 시절에 처음 써본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 보세 브라 생프리 앵밍은 내 마음 속 영원한 당신이라는 의미인데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어쿠스틱 기타를 곁들여서 잔잔하게 노래했습니다. 티아고 이오르크의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티아고 요르크의 보세브라 생브리앵밍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냥 어쿠스틱 하나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사실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노래의 분위기나 이 목소리, 노래 부를 때 어떤 표정만 상상을 해도 어떤 사랑 노래라는 느낌이 싹 들죠. 이게 사실 뭐 노래라는 게 이렇게 꼭 가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 노래의 어떤 감정이 들리는 듯한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 곡도 그 중에 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유리 님이 하트를 와 무려 9개를 적어주셨어요. 왜 9개인지 모르겠지만 다다다다다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이모티콘을. 정재현님은 노랫말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명처럼 포근하게 껴안아주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 그래요. 정말 언어의 문제는 아니죠. 이 느낌, 그 부르는 사람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이 노래만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참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0465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존 케이의 칩 선글라시스 공유예요. 카페에서 나오는 달콤하면서도 세련된 멜로디, 목소리, 비트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바로 플리에 담고 무한재생했어요. 근데 가사를 찾아보니 멜로디와는 달리 언젠가는 잃어버릴 거라는 불안함에 사람에게 거를 둔다는 반전이 있더라고요. 모든 감정선에 부합되는 만능 치트키 같은 곡이랍니다. 오,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 멜로디와는 다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고 신나는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슬픈 노래들,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이 곡도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존 케이의 Cheap Sunglasses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why I can't have nice things Cause I break them I'll take them for granted yeah.

0: 0465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존 케이의 Cheap Sunglasses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면정의 첫사랑까지 두 곡 들었습니다. 정말 0465 쓰시는 분의 말대로 이런 곡의 설명을 좀 듣고 이 곡을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김치 세트 그리고 냉동만두 쿠폰. 아, 이거 두 개가 아주 잘 어울려요. 만두와 김치 이렇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29 쓰시는 분이 청주 이선임이에요. 처음 들어왔어요. 상순 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선임 씨 이렇게 또 오늘 완벽한 하루에 처음 오셨군요. 정말 반갑고요. 우리 완벽한 하루는 아주 청취율이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타셨어요. 여기에 아주 좋은 음악 많이 나오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니고요. 시간 되실 때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563 쓰시는 분이 야외 주차했더니 차 내부 온도가 41도 찍혀요. 살려주세요 라고. 야, 내부 온도가 41도라니 정말. 요즘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그 바깥의 온도도 42도, 43도 이렇게 찍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지 정말 좀 이렇게 그늘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7389 쓰시는 분, 순디, 애들이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집 근처 초밥 사러 갔는데 휴가 가셨네요. 얘기 좀 하고 가시지. 그러면서 사장님이랑 모르는 사이예요 라고. 아, 그래요. 쉬셔야죠, 사장님도. 근데 좀 이렇게 미리,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최현진님, 순디, 제가 현재 일하는 곳 근처 식당이 일제히 가격이 인상되어서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굶었습니다. 배고프네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다고 굶으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그래도 이제 날이 갈수록 그 음식값이 인상이 되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도 굶으면 안 되죠, 최현주님.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거 드시고 내일부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사 드셔야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힘내서 또 일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드셔야죠. 그중에 그 와중에 좀 싼 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미영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이 곡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난리가 난 것처럼 몹시 소란스럽고 두서없이 행동하는 것을 난리법석.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러운 걸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여기서 법석을 따로 쓸 수도 있는데요. 법석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을 뜻해 법석이 나다, 법석을 놓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석의 발음은 법석인데요. 표기는 썩이 아니라 석, 법석으로 적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첫 곡으로 투팍의 캘리포니아 러브 드셨어요. 이 곡이 나오자마자 9629 쓰시는 분이 와 완화에서 투팍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주원님도 투팍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투팍의 노래 들으니까 참 좋네요. 아 여름에 이런 노래가 참 들리면은 뭔가 더워도 이렇게 리듬을 타고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455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저 대신 서연아 사랑해 라고 해주세요 라고. 아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이것도 전국의 또 서연이들이 아주 설레겠는데. 아 참 그래도 한번 제가 더 해드릴게요. 서연아 사랑해 라고 누군가 우리 서연 씨를 사랑하는 분이 전해달라고 했어요. 1217 쓰시는 분. 영화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딸과 친구들이 땡볕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개원예고 영화 전공 46기 화이팅이라고 꼭 전해주세요. 아 정말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이 영화 찍는 게 좋으면은 이렇게 좋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영화 찍는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 참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게 고생을 해도 그게 추억이 됩니다. 나중에 그 화면을 보면 야 진짜 그때 진짜 그 친구들이랑 야 얼마나 더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얼마나 즐거울 거예요. 정말 개원여고 영화전공 46기 제가 정말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들과 소소한 얘기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은 라디오에 이런 걸 사연이라고 보내도 되나 싶은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주 소소한 선물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 광고 나가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0: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노리플라이 그리고 타루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들으셨고요. 그 뒤로 설의 알로하 마이 러브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박정혜 님이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 갔어요. 그래서 좋으세요? 자유부인? 남편이 그래요. 참 남편이 지금 더울 때 고생 많으십니다. 왠지 휴양지로 출장을 간 느낌이네요. 6505 쓰시는 분. 요즘 화제인 영화 보러 가는 중이에요. 뭐게요? 아, 저도 정말 요즘 영화 정말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이 영화들이 길어요. 호프 아니면은 오디세이 아니면은 스파이더맨이겠죠. 또 딴 게 있나요? 요거 쓰시는 분. 혹시 다른 화제인 영화. 저는 이 세 개를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왜 이렇게 영화들이 길고 시간이 없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부러워요. 3740 쓰시는 분. 소소한 사연. 저 내일 회사 퇴사해요. 아유, 그래요. 그래요. 뭐 퇴사 별겁니까? 퇴사하고 좀 자유를 느끼다가 또 일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회사 또 다른 회사가 또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쉬어도 되는 분이니까 쉬겠죠.

있죠.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은님, 저 셀프 뿌염했어요. 흰머리 싫어요. 아, 흰머리가 좀 많이 나시네.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거를 좋아해요. 흰머리가 나는 게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자연스럽지 않나요? 흰머리가 싹 난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나의 어떤 인생에 오래 살았구나. 내 어떤 그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박지은님은 뭐 싫으면 뭐 뿌염 해야죠. 맞습니다. 2933 쓰시는 분이 뉴진스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듣죠. Attention.

뉴진스의 어텐션 들으셨습니다. 0316 쓰시는 분이 편안한 진행과 너털 웃음 그리고 끊기지 않는 좋은 음악에 이끌려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상순 퀴즈 시작 음악이 나오면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Guns N' Roses의 You Could Be Mine. 아 이거 오랜만에 또 듣겠네요.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의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32년 오늘 8월 6일은 세대 3대 영화제 중 하나죠. 베니스 영화제가 처음 개최된 날이었습니다. 베니스 하면 관광객을 태우고 운하를 오가는 곤돌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베니스의 곤돌라는 모두 검은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저는 베니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그런 뭐 영화에서도 뭐 본 것 같고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본 게 단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관광객을 태우고 운하를 오가는 그런 곤돌라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상승 퀴즈가 희한한 게 이렇게 문제가 이렇잖아요. 베니스 곤돌라는 모두 검은색이다. 근데 정말 생각하지도 무슨 색일지 관심도 없었는데 왠지 다 검은색일 것 같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검은색이엔 뭔가 관광객을 곤돌라는 검은색으로 통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래요. 만약 예를 들어 뉴욕의 택시는 노란색인 그런 느낌으로 검은색으로 칠하자 이런 생각을 또 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상승 퀴즈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서 5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베니스 곤돌라 어쨌든 위를 좀 꾸미긴 좀 다르게 꾸미긴 하겠지만 곤돌라 색깔은 검은색으로 통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제가 베니스의 어떤 시장이라면 그런 곤돌라 검은색으로 칠할 수도 있겠다. 뭐 통일시키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풀어보시죠. 베니스의 곤돌라는 모두 검은색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켈빈 해리스 그리고 리아나의 This is what you came for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베니스의 곤돌라는 모두 검은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O로 찍었습니다. 저도 뭐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화면으로만 봐서 그걸 잘 확인은 못하죠. 8738 쓰시는 분이 정답 O. 모범택시도 검정색이잖아요. 요금도 비쌀 것 같으니 그럴 듯요. 오, 그래요. 뭔가 좀 프리미엄, 좀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느낌으로 검은색으로, 검은색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이혜연님이 정답 O. 맞을 것 같은 이 예감, 미친 예감. 이혜연님, 좀 이게 감이 좀 있으신 분인가요? 보통 이렇게 맞을 것 같다 하면 또 맞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찍어서. 997호 쓰시는 분은 X, 곤색이래서 곤돌라 아닌가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997호 쓰시는 분. 7726 쓰시는 분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답은 X입니다. 맞았네. 오늘 맞았어. 전문가가 납셨어요. 근데 X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 이 전문가들이 많이 틀립니다. 자,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베니스의 곤돌라는 모두 검은색이 맞습니다. 과거 귀족들이 곤돌라를 화려하게 꾸미며 경쟁하자 16세기 베네치아 공화국 정부가 지나친 낭비를 막기 위해 곤돌라를 모두 검은색으로 칠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요. 이 규정과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에도 베네치아의 영업용 곤돌라는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미니까 약간 그런 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보인다.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진짜 다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검정색이네요. 근데 그 안에는 조금씩 색깔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곤돌라 자체는 검정색으로 펍으로 뭐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야, 오늘 정답 맞췄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012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고유진의 노래입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

0: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에 이어서 224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멜로망스의 동화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184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탄력근무제로 일찍 퇴근하면서 완화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것 자랑해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저한테 자랑하지 마시고요. 다른 주위에 동료분들한테 자랑하셔야죠. 완화된데 너무 좋다고. 자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하루가 이제 청취율이 올랐어요. 아시죠? 거기에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 프로그램. 내가 듣고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꼭 자랑해 주세요. 8516 쓰시는 분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아, 그래요. 아, 번호 기억나시나요? 그 그대로 한번 또 사셨을 것 같은데 번호 기억 안 나시나요? 나시나요? 그냥 당첨만 되는 것만 꿈을 꾸셨나요? 안타깝네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3: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33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아이랑 둘이 캐러밴 캠핑 와서 치킨 시켰어요. 집에서처럼 라디오 켜서 들으니 그리 낯설지만은 않아서 좋네요. 아, 그래도 조금 이제 캠핑장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시원하죠. 지금 이런 도시에는 너무 더운데 그렇게 조금 더위를 피해서 가서 그래도 밖에는 더우니 그 밴 안에서 치킨 다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분위기 되게 좋겠네요. 특히 이제 해가 지면은 정말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잘 캠핑하시고요. 3114 쓰시는 분. 상순 DJ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 보내요. 목소리 때문인가 지나고 보면 자꾸 듣고 싶은 매력이 있으세요. 차분한데 위트도 있고 하하. 저는 다리 골절로 집에서 요양 중인데 집순이라 그런지 잘 맞네요. 라디오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다리 골절이 된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김에 집안에서 좀 쉬면서, 밖은 또 더워요. 쉬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또 정통 라디오, 또 좋은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미는 날이니까 3114 쓰시는 분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들어오실 거죠.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이죠. 라이프 앤 타임의 세상만사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에 자신의 생각을 맞춘다. 그 방송국 호출 부호는 WIIFM으로 What's in it for me의 줄임말이다. It for me은 그러니까 그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뜻. 이 방송국 주파수에 생각을 맞추는 능력이 성패를 가른다. 유명 세일즈 전문가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출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라디오 방송의 유일한 목적은 청취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라디오 제작자들은 거꾸로 청취자들 생각의 주파수에 프로그램을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능력은 인생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춰주지 않지만 우리는 열심히 날씨에 주파수를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날씨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아, 김경희 씨가요. 예. 오늘도 주파수를 루틴대로 맞춰서 입장. 볼륨 업. 어, 야. 노래 제목대로 턴 업 더 라디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주파수를 맞춰 주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기대에 걸맞게 좋은 음악 많이 나가야 할 텐데. 자, 오토그래프의 연주한 노래 턴 업 더 라디오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음주 후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티맵.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I will survive. 이 노래에는 대체로 보면 약간 처절하게 부르는 버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생존해야 되니까 I will survive. 야, 이

신은정 씨가 청해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나른한 I Will Survive라고 하셨는데 맞죠? 네. 닐스 란트그렌이라고요. 스웨덴 출신의 재즈 트롬본 연주자이자 보컬리스트. 예전에 챕터 2라는 팀도 했었고요. 저도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닐스 란트그렌, I Will Survive. 이거 딱 맞네. 김윤숙 씨. 아, 더워도 난 괜찮아. 곧 가을이 올 거니까. 예. 요 노래 스타일하고 비슷한데 아주. 아. 난 괜찮아. 예. I Will Survive.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 야, 사진을 보내셨는데 이거 좋아 보이는데. 예, 치열한 경쟁을 뚫고 휴양림으로 휴가 왔습니다. 낮에는 계곡에서 시원하게 놀고 저녁에는 백캠. 아, 휴가가 이보다 완벽할 순 없네요. 예. 롱립 백캠. 고맙습니다. 2567번으로. 예. 휴가 잘 마치고 오시고요. 예. 시원해 보이는데. 와. 2021번으로 예, 춘천에 계시군요. 아, 춘천도 덥습니까? 우리 생각에 춘천은 서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음악은 시원한 음악. 예. 켈빈 해리스 피처링 포렐 윌리엄스, 케이트 페리, 빅션, 필스.

0: Well, Bobby,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네, 아쿠아의 바비걸. 9180번으로 스웨덴 여행하고 코펜하겐 가는 길입니다. 스웨덴 아티스트 노래 나와서 반갑네요.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야, 이거 마침인데 아쿠아 멤버들이 대부분 덴마크 친구들 아니에요. 야, 코펜하겐은 제가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볼 수도 있었는데. 아쿠아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새 앨범 내는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쇼케이스를 한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아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 정문주 씨 고맙습니다. 아쿠아의 바비걸. 앞에 들으신 음악은 켈빈 해리스. 켈빈 해리스 피처링 포렐 윌리엄스, 케이트 페리, 빅 존, 필스였고요. 김민지 씨가 청해 주셨네요.

다음 주에 좀 시원해진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예,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Don Henley, The Boys of Summer.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에너지 기초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잠깐이라도 바깥은 정말 끔찍하게 덥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폭염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도 더 확대가 됐는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횡

0: 충청과 춘천 등 강원 영서 지방과 전주, 광주 등 호남 일부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사실 절기상 가을의 시작 입춘데요. 더위는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만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최고 120mm, 그 밖에 경북 동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도 최고 5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영화계에서 절대적 권위를 자랑하는 이동진 평론가는 1년에 서너 편 정도에만 별 5개를 붙여준다. 그가 매해 쏟아지는 그 많은 영화에 달랑 한 편에만 별 5개를 붙여주고 심심하게 보낸 해가 의외로 적지 않다. 별 5개가 붙으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들어가거나 사용해도 되는구나 싶어하고 별 1개가 붙으면 불량품 취급을 하며 아예 관심을 끊는다.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선 고객이 붙여주는 별의 개수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 상품의 질과 상관없이 별 테러를 감행하는 구매자들도 등장한다. 많은 서비스 생산자들이 별 사탕 봉지에서 별을 세듯 별이 몇 개인지 세는데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상품에 대한 확신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좋은 걸 몰라보다니 한심하군. 이걸 안 쓰면 너네만 손해야 하며 튕기고 싶지만 그러다간 망하기 쉽기 때문이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고객의 관심을 끌어 지갑을 열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좀 유치하지만 틈만 나면 별을 셀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별을 많이 붙여주는 소비자가 중요할까? 별에 인색한 소비자가 중요할까? 인심 좋게 별 다섯 개 주는 소비자 위주로 마케팅 전략을 펴는 게 유리할까? 별 한 개를 주는 소비자를 달래는 전략이 유효할까? 철수는 오늘 짐 에드워즈의 스토리 설계자에서 다음의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별 다섯 개 리뷰를 쓰는 사람들은 그저 열광적인 팬층일 때가 많고 별 한 개 리뷰어는 삶의 불만이 가득한 잘난 척쟁이다. 별 두 개, 세 개, 네 개 리뷰어들은 이건 이래서 좋지만 이렇지 않아서 불만입니다 라고 설명을 적음으로 가장 유익하다. 좋거나 나쁘다는 확신을 깨뜨리기는 어렵지만 아직 입장에 소신을 갖고 있지 않아 엉거주춤한 상태인 별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를 공략하는 것. 그들의 의견을 참고해 나간다면 확실히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열성 지지자나 반대자보다 소리 내지 않는 중도층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 좋을 것 같다.

lover's dream, still playing on your movie screen.탐미쉬 무비 들었습니다. 아, 오늘 첫 순원을 들으시고 1972번으로 와, 오늘은 다 제 얘기 같네요. 대학 강사입니다. 학생들이 보는 강의 평가에서 별 한 개 받았거든요. 예. 그냥 넘기려고 해도 계속 연연하게 되네요. 와, 어떻게 별 두 개 만점이에요? 아니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저 강의를 평가합니까? 아하, 참 아니 그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이 무조건 인기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이 별이 높은 거 아닌가? 아하, 참 피곤하네. 하긴 따지고 보면 저도 평생을 평가받는 직업을 해왔잖아요. 제가 뭐 대중음악 할 때는 음악 듣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거고요. 평가가 아주 낮으면 뭐 도태되는 거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청취자들의 평가를 받는, 청취자들의 평가가 낮으면 또 도태되고. 아, 피곤하네. 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6시 42분 49초 막 지났습니다. 자, 1410번으로 아, 오늘 제 생일이에요 하고, 오, 축하합니다. 예, 좀 지났을 거예요. 예. 지났지만 축하하고요. 음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예, 이 랜디 뉴먼이 부른 노래입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0: of you.
1: 에드 슈라운의 Shape of You 들었습니다. 315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토이스토리 사운드트랙에서 랜디 뉴먼, You've got a friend in me. 박용심 씨가 저한테 별 4개 주셨네. 처음 듣는 노래도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나와서 저는 별 5개 주려다가 아, 옛 남친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와서 별 하나 삭제. 저는 별 4개. 추신, 되도록이면 전 남친이 좋아했던 음악 틀어주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전 남친이 좋아했던 음악 리스트를 쭉 뽑아서 보내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민정 씨. 아, 퇴근길에 유튜브만 보다가 며칠 전부터 라디오 세계로 다시 넘어왔는데 역시나 좋네요. 아, 노래도 다 좋고요. 예. 덕분에 더더욱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예. 아이고, 퇴근길엔 배철수의 음악 캠프죠. 와, 아, 이건 국룰인데 이걸 아직까지 모르셨구나. 아, 잘 오셨습니다. 예. 이거 계속 작은 화면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유, 시력이 안 좋아요. 예. 제가 저 친한 안과 의사가 계시거든요. 예. 아, 진짜요. 예. 성모병원에 문정일 박사라고 진짜 계신데 아예 안 좋대요. 여기 들여다보는 거. 예. 스마트폰. 가끔 보는 건 뭐 괜찮은데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예. 눈은 역시 멀리 보는 게 좋습니다. 멀리. 자연을. 쫙. 특히 초록색을 보는 게 이렇게 좋다는데 눈에. 눈 건강에. 아. 광민정 씨. 환영합니다. 자주 오세요, 이제. 자, 1, 2부 끝곡은 백햄 절친. 네. 제이홉. 피처링 글로릴라. 킬링 잇 걸. 930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따뜻한 공감과 위로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T형 인간의 차가운 충고도 필요한데요. 유명한 선현들 중에도 T들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극심한 근심은 말이 없다.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의 말이고요. 이탈리아 시인 페트라르카도 지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열정에 불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열정이 강하지 않은 거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 진짜 힘든 게 아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자꾸 말할 시간에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네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테렌스 트렌트 다비 We Sing Well 들었습니다. 2440번으로 와 아저씨 제가 요즘 꽂혀있는 곡이에요. 왜 갑자기 이 음악에 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모르는 고맙습니다. 테렌스 트렌트 다비 We Sing Well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부 4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음주 후엔 티맥대리, 에어비앤비,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 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0: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애덤 레빈의 로스트 스타즈 들었습니다. 8119번 또 최은서 씨 고마워요. 예. 8119번으로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와, 엄마 따라 듣고 있다고. 아, 그래요. 예, 자주 와요. 예. 아, 박은영 씨가 배철수님의 잡돌이를 오늘도 잘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모쌤 최고. 예. 자, 스크로브로아가 진행합니다. 임진모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어, 금방 박은영 씨 사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하여튼 잡돌이란 표현이 참 좋네요. 어울리고. 예. 잘 피해 가야죠.
0: 잡돌이가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네. 하는 거지. 예. 일방적인 비난이나 네. 뭐 책망 예. 이런 게 아니에요.
1: 근데 배철...
0: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되. 이 목표가 중요해, 목표.
1: 근데 제가 여기 조금 출연한 사람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배철수 진행자 선배의 이 언어 행위나 전체적인 마음씨를 보면
0: 네.
1: 이 서로 다른 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0: 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봐요. 아니,
1: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0: 못마땅하다 이거죠.
1: 네? 네? 그다지 뭐 이렇게 뭐 마음이 이렇게 훈훈하지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오늘은 하실 얘기 없으실 텐데
1: 왜요?
0: 네. 일단 예. 일단 지각한 거를 사과를 하셔야죠.
1: 네,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0: 심상욱 씨가 보내줬잖아요.
1: 예.
0: 지각 덕분에 오랜만에 비긴 어게인 사운드트랙의 로스트 스타즈 듣고 네. 좋네요.
1: 자꾸 지각해야겠네요. 좋은 곡이 나가려면.
0: 아, 지각이 잦다 보면 이제 결석하게 되고 결석이 잦다 보면은 네.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송명석 부장은 저한테 좋은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0: 오늘 추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뭘 지금
1: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없으니까.
0: 있을 때 얘기해 있을 때. 이 사람 있을 때는 또 보면 되게 막.
1: 응? 그렇죠. 저 기회주의자예요.
0: 기회주의자는 제가 저 체제 수능형 인간입니다.
1: 근데 참 지금 들어와서요. 잠깐 네. 앉아가지고 이 로스트 스타즈를 듣는데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먹히는 그런 곡을 쓰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벌써 곡 쓰기가 달라요. 이 대중적인 접근하는 사람.
0: 아니 근데 이게 네. 히트가 돼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1: 예.
0: 근데 이게 히트 되기 전에는 예. 이 곡이 과연 대중들의 그렇죠. 평가를 좋게 받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1: 예.
0: 확실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1: 네네.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이게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실 차트 순위가 높은 건 아니에요.
0: 네네.
1: 높진 않지만 이거 지금 앉아서 들으니까 특히 후반부에 한 옥타브 올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곡을 절대로 이 사람 심심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에요 저는.
0: 그럼 뭐 그 머른 5의 히트곡도 그렇고
1: 그렇죠.
0: 대부분 보면 뭔가 좀
1: 있어 생명이요.
0: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1: 대중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0: 네. 아하. 네. 현혹.
1: 예. 네. 근데 사실요 옛날에 어떤 작곡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대중들에게 놀라게 하는 것이 없으면 곡 쓰나 마나라고 얘기했어요.
0: 대중들이 그 음악을 듣고.

0: 예. 네, 좀 오, 어, 놀라야 돼요. 어.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 그건 예전에 제가 좀 했는데
0: 좀 해하셨죠.
1: 대학까지 나오고 그럴 때 다들 예. 이놈 뭐야 이거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0: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를 부르는데 어. 그걸 보는데 진짜 세상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나.
1: 아하.
0: 아 참 어때 그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를 끌어대.
1: 야,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
0: 아니 근데 딱 보면 그 세상을 그다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순응하면서 그 고분고분 공부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 거죠.
1: 아니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락 음악의 정신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어? 락 음악 락커가 무대 위에 딱 올라왔는데 너무 모범생처럼 네.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저항의 음악인데 어쨌거나.
0: 그렇습니다. 어.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잖아요.
1: 야 그거 웃기겠는데.
0: 뭐요?
1: 힙합인데 힙합 하는데
0: 네.
1: 정장 딱 수트에다가 예.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웃기지 않을까요?
0: 웃기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또 하나의 저항이죠. 왜냐하면 힙합은 막 프리스타일 해가지고 그냥 어. 온통 막 틀을 깨는데 그 사람은 그게 싫어서 어. 나는 관행이 싫어서
1: 나 정장이야.
0: 난 정장으로 갈래. 오. 나비 넥타이 보타이하고
1: 아 그것도 괜찮네.
0: 그것도 힙합 행위죠. 어. 그것도 저항 행위예요.
1: 그게 힙하네.
0: 힙하죠. 그게 맞습니다. 어.
1: 합까진 모르겠는데 힙하긴 하네.
0: 힙합은 못지겠다. 합이 원래 춤이니까.
1: 어허, 네,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러면 예. 음악 얘기해야죠. 아니, 오늘... 아, 지금까지도 음악 얘기하고 있었구나.
0: 그런데 아.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빌보드 그 100 100을 네. 쭉 보다가 보니까 원더월이 어. 올라 있어요.
1: 그저 월드컵 네. 때문에 그래요.
0: 네, 월드컵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국 친구들이 참 대단하구나. 얼마나 광적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또 노래 부르다 보면 이게 다시 차트에 올랐겠어요.
1: 그 월드컵
0: 영국 차트에도 다시 올랐더라니까.
1: 승리한 뒤에 예. 막 선수들이 다 네. 거기 있는 팬들하고 같이 원더월을 그러니까. 합창하니까.
0: 맞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원래 네. 갤러거 형제들이 네. 또 축구 광팬 아니에요.
0: 그렇죠. 어? 그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걸 느낀 거죠. 이게 세월에는 어떠한 명곡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어. 만약에 이게 78 아르헨티나 월드컵이라든가.
1: 네네.
0: 아니면 뭐 82년이 어딘가요? 파리가 이탈리아 우승했는데 저 스페인에서 했나?
1: 가물가물한데.
0: 예. 하여튼 86 그 고 시절에 만약에 영국이 4강에 오르면서 잘했으면은 틀림없이 비틀즈나 롤링스톤스 노래가 나왔을 거라고요.
1: 그럴 수 있겠네.
0: 네. 근데 노래가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비틀즈, 롤링스톤스, 레드 제플린 너무 멀어. 그죠?
1: 멀죠, 멀죠. 네,
0: 명곡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일단 가슴에 이렇게 착 안 와요. 근데 오아시스는 아직 와. 어허. 활동도 하고 아직도 그 두 형제의 갈등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1: 82년은 스페인 월드컵이네.
0: 스페인 맞습니다.
1: 기억났어요, 기억났어요. 네, 82년.
0: 그때
1: 황보관 선수가
0: 네, 그 골
1: 의외의 그 중거리 슛을 넣었던.
0: 맞아요.
1: 예. 야, 그때 중거리 슛 찰 때.
0: 그 멋있는 거.
1: 그거 아니라는데?
0: 아닌가? 황보관이 8인가? 아니, 아니에요. 86이 그때 8위는 우리가 못 나갔을걸요?
1: 8위 못 나갔나?
0: 못 나갔어요. 그때
1: 86년 멕시코 맞아요. 월드컵에 처음 네. 나간 거네 우리가.
0: 서독하고 그때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가
1: 오랫동안 못 나가다가 네. 아, 미안해요.
0: 독일이 이탈리아 징크스 생긴 게 결정적인 그게
1: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0: 아니
1: 네.
0: 근데 그때 만약에 월드컵에서 영국이 잘했으면 아마 비틀즈나 롤링스톤스의 그 명곡들이 나왔을 겁니다.
1: 그래요. 그 황보관 선수가 골 넣은 건 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아, 네. 아무튼 그게 왜 이렇게 인상적이었냐면 아, 그건 너무 먼데서 최순호 선수가 살짝 밀어줬는데
0: 그걸 차서
1: 그걸 차 에이 저 왜 슛을 근데 들어갔어 그게. 와.
0: 그해 우리가 골 가뭄이었어요.
1: 근데 그 이탈리아 월드컵은 3패로 끝났어요. 3패.
0: 골 가뭄이었던 기억이
1: 3패.
0: 나요. 예. 하여튼 근데 그 원더월이 다시 오르는데 사실은 영국 차트를 보니까 순위가 좀 달라요. 미국에서는 원더월이 탑 10에 들었지 않습니까? 탑 10에 들고 던룩백인 앤 거는 20몇인 거로 기억하는데
1: 네.
0: 영국에서는 이 원더월이 2위에 그쳤고 그 다음 싱글인 던룩백인 앤 거가 정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영미 간의 취향에 편차가 있어요.
1: 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0: 네.
1: 월드컵에서
0: 네.
1: 주드 벨링엄 때문에 헤이 주드.

0: 주도 많이 불렀네. 헤이 주도.
1: 맞아요.
0: 거의
1: 예, 예.
0: 주드 벨링엄 네. 주제가로.
1: 하여튼 이게 축구가 네. 축구가 이렇게 다시 차트에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역주행의 방식이 상당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0: 자 일단 그렇죠? 원더월 한 곡 들을까요?
1: 네네.
0: 예, 오아시스의 원더월.

0: 네, 오아시스 원더월. 참고로 또 미국 친구들은 또 오에이시스.
1: 네네.
0: 어, 근데 음악 나가는 사이에 심상욱 씨가 제보하셨습니다.
1: 네.
0: 아, 참고로 10년 전에 진모쌤 지각하셨던 날도 기다리는 동안 오아시스 노래 두 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0: 합니다.
1: 야, 이걸 다 기억하시네.
2: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지각을 뭐 한두 네. 번 하신 게 아니고 네, 네.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예. 저는 37년 예. 동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진행하면서 네.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 진행자는 그래야죠. 저는 손님이에요. 아, 손님은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아, 손님이 딱딱 맞춰서 오는 사람이

0: 모시는 스타일이에요.
1: 아니, 근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임진모 씨가 네. 손님이에요?
0: 그럼요, 저 손님이죠.
1: 고정 출연자가 무슨 손님이에요?
0: 아, 고정 출연은 뭐래요? 출연료가 똑같은데. 낮은 수준에서.
1: 그게 무슨 얘기야? 뭔 매사를 돈으로만 사람이 그 배금주의자예요?
0: 예.
1: 자, 그러면 얘기하시죠. 뭐 여기서 할 말이 없네. 어? 배금주의자라는데 뭐 아우.
0: 근데 사실 오아시스 하면 제가 왜 오늘 그 원더걸이 좀 대단했냐면 네. 제가 사실 배철수 맞게 뭐 출연한 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된 때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가 히트일 때.
1: 어.
0: 근데 95년, 96년은 온통 기억나는 게요. 얼터너티브로 하기 살짝 꺾인 상태에서 네. 완전히 브리팝이 대세를 장악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죽하면 이 오아시스가 블러랑 한판 전쟁을 치르는데 영국 언론이 그걸 배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어허.
0: 브리팝 대전이라고.
1: 잠깐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0: 네.
1: 아, 이게 맞네. 여러분이 보내셨어?
0: 네.
1: 1821-1300.
0: 네.
1: 아니, 돈 받는데 무슨 손님이냐고. 방망 뜨시네. 그러네. 어. 출연료 받고 나오는 사람이 무슨 손님이에요? 아니면 무료로 나오든가.
0: 네, 지금 이분들
1: 무료 봉사.
0: 너무 그 사고가 경직돼 있네요. 왜 그러냐면
1: 네.
0: 자, 손님이든 뭐든 저의 출발은 출연자 손님입니다.
1: 뭔 소리야 이게.
0: 출연자이자 손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 배 선배는
1: 네.
0: 출연자이자 진행자인 거고.
1: 어.
0: 그리고 돈은 다 받아야죠.
1: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0: 아니,
1: 말이 없죠.
0: 아니 손님이 돈 받지 않는다는 얘기 또 어디가 있어 그런 말이에요.
1: 아니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청취자가 청취자 무시하는 거예요?
0: 아니 무슨 다른 의견도 제가 이렇게 참고할 그런 소지지만.
1: 아니 예. 청취자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저는.
0: 네네.
1: 어.
0: 돈 받은 건 손님이 아니에요?
1: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실래요?
0: 아, 저 좀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1: 아, 그럼 지각한 주제에 더 해야지 그러면 제 시간 맞춰서 가시려고? 여보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0: 아, 이거 게스트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네. 광고 뒤에 스크로브 락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페이드 아웃 한번 되시죠.
0: 네.
2: MBC FM for you.
3: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4: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3: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5: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3: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3: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3: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9: 소담스퀘어 전남.
3: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1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내일이 입추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많이 덥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올해 최고 기온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39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한번 기온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양산 하나만 있어도 체감온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이 이번 폭염의 고비고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쪽으로 피서 가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도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스크로브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씨가 네. 아저씨 저희 집 초딩 4학년이 그러네요. 아유 또 싸우신다. 에유. 예. 야 초딩 싸우는 거 아니다. 아저씨가 일방적으로 야단치는 거지. 싸우는 거 아니야. 야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네. 9977번 김혜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받으면 프로다. 프로면 프로답게. 이걸로 정리가 되네.
1: 네. 프로답지 못한
0: 대배우 김혜수 네.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프로페셔널이니까 돈 받으면 지각하면 안 되죠.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안 받으면 뭐 늦게 올 수도 있어요.
1: 아니, 예. 뭐 프로답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진짜 그렇게 나오시죠.
1: 근데 여기서 돈 받으면 프로다 이건 맞는데 적게 돈 받으면 프로일 수 없습니다. 이게 돈이 제대로 받느냐? 아니 돈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쟁행이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0: 지금 전역에서 네.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다들 시간 잘 지켜서 예. 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독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아, 왜 거기 있다가 끌어가고 그래요?
0: 그래야 좀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1: 전 단지 출연료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0: 자, 건... 예, 예. 1103번 예, 예. 이 시간을 기다리는 임진모 선생님 팬이지만 네. 오늘은 편을 들 수가 없네요. 한두 번 아닌 지각은 당연한 게 아니라 반성하셔야죠. 예.
1: 제가 기억 완벽하진 않지만 네. 제가 지각이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5회 정도?
1: 예.
0: 제 생각엔 더 되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
1: 그건 이쪽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늦어서 미안한 걸 제가 어느 정도 기억하는데 네. 저 중요한 건요. 30년 넘게 했어요.
0: 30년 넘게?
1: 네. 30년 넘게 하는데
0: 30년 넘게
1: 1년에 54주인가?
0: 5회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니냐?
1: 아니 받아라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연이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고 오늘도 제가 일부러 늦었습니까? 제가 그냥 태평하게 에이 뭐 늦게 가도 되지 이렇게 해서 왔습니까? 아 차가 안 도와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가 그리고 택시가 안 도와주면
0: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녀야지 그러니까
1: 그건 죄송합니다.
0: 제가 왜 점심시간에 왜 방송사에 나오겠어요?
1: 예? 제가 안 늦으려고 왜... 이쪽 오시나?
0: 그럼요. 어떤 경우에도
1: 그러니까 우리가 배철수가
0: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 최고의 어떤 진행자로서의 그 굳건한 어떤 위상을 지키고 계신 거
0: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뭐 인기가 있길 하나 방송을 잘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각이라도 하지 말고 예. 건실하게
1: 아닙니다.
0: 그래서 제가 괜히 MBC 라디오의 PD들이 저를 예. 그나마 예. 인정해 주는 것은 예. 아 사람은 참 건실하다. 예. 생긴 거와 다르게 정말 건실한 사람이구나.
1: 근데 뭔가 얘기를 잘못하셨는데요.
0: 왜요?
1: 그럼 MBC PD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0: 갑자기 아니 왜
1: 배철수가 인기가 있고 방송을 잘하니까 쓰는 거지. 그저 그냥 건실하기만 하고 방송도 못하고 본인 말대로 방송도 못하고 그러면 벌써 잘랐어요. 아유 진짜.
0: 그 뭐 방송을 아주 못하진 않아요 제가.
1: 그럼 말 또 바꾸잖아 이렇게.
0: 아니
1: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 바꾸진 않았어요.
0: 여기 이은파 씨 보내줬는데 30년의 오해는 뻥이시지요. 36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제 기억에도 5회는 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10회는 되는 걸로 하죠.
1: 10회는 안 됩니다 진짜.
0: 그럼 5회에서 10회 사이
1: 한 5회 안 넘을 것 같은데.
0: 자 그러면 일단 네. 깨끗하게 사과하고
1: 네, 그래. 사과드립니다.
0: 음악 얘기 마저 하시죠.
1: 지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죄송합니다.
0: 그래 사과할 때는
1: 근데 제가
0: 토달 이거 봐 예. 사과할 때는 토달면 안 돼.
1: 예
0: 사과는 그냥 깨끗하게 하시고
1: 예
0: 이건 또 뭐야 갑자기 3750번으로 갑자기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아 야 임진모 씨하고 찍은 사진인데
1: 네네네
0: 임진모 선생님 사랑합니다 상주에서 팬이 되었습니다.
1: 네 아마 이분께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자와 일부 청취자분들한테 혼나니까 너무 안 돼서
0: 얘기의 물꼬를
1: 살짝 돌리는군요.
0: 네.
1: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0: 진짜 팬이시네 이분.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분위기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0: 네.
1: 중요한 거예요.
0: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사진 보내주셔서 어 이걸로 이번 지각 사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하던 얘기 마저 하시죠.
1: 요것만 하고 저 브리팝 얘기하고 싶은데.
0: 네.
1: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배추 선배가 참 성격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제가요?
1: 네.
0: 뭐가 많아요?
1: 성격이. 보통 성격은요.
0: 아, 다중인격이에요, 제가?
1: 다중이라기보다 성격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다다익선. 성격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그 사람과 재미가 있어.
0: 잠깐. 네. 성격이 많다는 게 이게 네.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1: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쓴다는 뭐 쓰면 쓰는 거죠.
0: 아, 이상한데? 네. 어.
1: 네. 성격이 저는 많고 싶은데요.
0: 아, 국어 저는 안, 국어학적으로 성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 저는 성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0: 성격이 많다는 건 저는 네. 그 성격이라는 건 뭐야? 아,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시죠. 예.
1: 아니 뭐 그런 거고요.
0: 오죽하면 저 제자뻘 되는 배순탁 작가가 요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네. 글을 올리겠어요.
1: 아, 저는
0: 저 친구가 원래 토다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1: 제가요 사고가 유연하다는 말이 하기 싫어서 성격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0: 저한테 좋은 얘기는 하기 싫으시군요.
1: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0: 아니 아니. 예.
1: 아니 어떤 때는 참 굉장히 관대하시고
0: 저요?
1: 어떤 때는 정말
0: 늘 관대한데
1: 사람을 갖다 살떨리게 할 만큼 집요하시고 참 성격이 많아요.
0: 알겠습니다. 다중인격자로 하겠습니다. 다중인격자까지는 그 다중성격자.
1: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무더워지고 갑자기 생각하는데 따져보니까 30년이겠지 했더니 31년이더라고요.
0: 오.
1: 95년 8월 14일.
0: 네.
1: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영국의 슈퍼스타 두 팀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네, 오아시스. 오아시스하고 블러인데
0: 블러.
1: 블러의 레코드사에서 갑자기 레코드 싱글을 갖다 발표를 살짝 지연했는데
0: 어.
1: 그게 그냥 오아시스의 싱글하고 발표가 날짜가 같았어요.
0: 그러면서
1: 예.
0: 알게 모르게 라이벌이 된 거죠?
1: 예, 붙어버렸는데 둘이 그때 완전히 싱글 차트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해든 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승자는 블러였어요.
0: 블러.
1: 판매도 더 많았고 27만 어. 장. 오아시스가 이 전쟁에서 배틀 오브 브릿팝에서는 사실상 판정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원더월이 탑10이 되고 던룩뱅이 앵거가 막 살아오르고
0: 네.
1: 그러면서 사실 앨범 판매는 이제 오아시스가 조금 긴
0: 점점 예. 그쪽으로 예, 예. 기울었죠 저울추가.
1: 예 그리고 블러가 영국은 완전 휩쓸었는데 미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더 배틀 오브 블리팝이 기억이 납니다.
0: 네.
1: 그때 노래는 오아시스 노래는 Roll With It이었고요.
0: 어.
1: 그다음에 블러의 노래는 Country House.
0: Country House.
1: Country House가 1위에 오르고 그다음에 Roll With It는 1위를 못 올라갔어요. 아유. 2위에 그쳤어요.
0: 아니, 저는 뭐 이 당시에도 네. 저 디스크 자키 하고 있을 때니까.
1: 네네. 네. 근데 전, 영국 언론이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블러 음악을 더 좋아하긴 했어요.
1: 네. 근데 영국 언론이 이렇게 하나의 배틀이라는 개념, 어. 라이벌리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제가 알기로 그다지 없었고요. 영국에 그때 당시에 그 비틀스하고 롤링스톤스가 서로 싱글 뭐 내나 이거 막 라디오를 듣고 막 그랬거든요.
0: 네네.
1: 그때 이후로 이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95년 8월이. 그래서 그때 영국의 어떤 그런 위상 음악적 뿐만 아니라 영국의 국가적 위상이 엄청 올라갔어요.
0: 네.
1: 제가 그때 너무 놀라운 건 유학을 가는데 옛날에 프랑스 유학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영국 유학 갔다가 훨씬 많았어요. 그 정도로 영국이 어떤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거기에는 저는 브리팝도
0: 역시,
1: 크게 작용했다고
0: 봅니다. 역시 문화의
1: 봅니다.
0: 힘.
1: 예.
0: 최근에 K-POP들이 이렇게
1: 그렇죠.
0: 위세를 떨치고
1: 네네네.
0: 예, 영화들도 막 아카데미상 받고.
1: 네.
0: 어? 야.
1: 그러면 이제 한국은 이제 문화에 다른 표현은 모르지만 강국이 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그래미한테 이렇게 어? 한방 매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0: 어허.
1: 예.
0: 그러면
1: 예예.
0: 블러 음악 들으면서 정리하죠.
1: 네네네. 예. 예.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0: 아니.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거지 뭐. 예. 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1: 확실히.
0: 임지모 씨는
1: 예.
0: 그냥 통보만 하시면 돼요. 야, 나 오늘 못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 알아서 저 정리하고요.
1: 조금 전에 그러시다가
0: 야 오늘 좀 늦겠는데 그러면 아유 얘 늦게 오시고 그러고 중간에 뭐 하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 예. 또 빨리 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예, 예. 제가 알아서 잘 그 저
0: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예.
1: 자르기만 하세요 그러면.
0: 아유 저는 네, 네. 아유 임진모 씨한테는 예, 예. 까방권을 지금 드리니까. 네.
1: 근데 이거 봐요 아까하고 분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대철 선배 진면모 성격이 많습니다. 네.
0: 자 블러의 컨트리 하우스 들으면서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브로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러의 컨트리 하우스 들었습니다. 자, 7시 45분 26초, 7초 막 지났습니다. 아, 저 휴대전화 문자로 임진모 씨하고의 방송에 대해서 불만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또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 드리는데 임진모 씨하고 저하고는 거의 절친입니다. 예. 그리고 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송을 긴장감 있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아직도 이게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저 임진모 씨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지 않으면 30년 동안 방송 같이 하겠어요. 예. 자, 2407번으로 청해 주신 뮤즈 피처링 엘리 골딩. 허쉬.

0: a breath and hush.
1: Chat 따라해 보세요.
2: Account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Account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Account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Account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Account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맛이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아까 임진모 씨하고 제가 거의 절친이라고 그랬더니 6393번으로 아이 완전 절친이지 거의 절친은 뭐예요? 완전 절친 아닙니다. 네. 완전 절친은 아니에요. 자, 오늘 끝곡은 조광희 씨가 청해주신 스팅의 목소리. 15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여긴 인도네시아 길리에오라는 작은 섬인데 선셋 보고 있어요. 백햄 음악하고 딱이네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조광희 씨. The Police의 Message in a Bottle. 자, 이 음악 준비해서 마칩니다. 오늘도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혁수입니다. 어릴 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불만이나 원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닫혀있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미련한 짓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조건은 과감하게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오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오늘이 만들어줄 내일뿐일 테니까요.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8월이면 전국 고등학생 종합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야구, 배구, 육상, 수영, 검도 등 여러 분야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는데요. 몇 해 전 이 대회를 후원하는 음료회사에서는 출전 선수

2천여 명의 각오를 모아 포스터로 만들었대요. 내가 흘린 땀이 자신감이 된다. 도망치고 싶었던 날들도 전부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우리의 플레이를 할 뿐. 누구보다 즐기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생일대의 순간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선수들을 보며 일터나 학교에서 혹은 지금 서 있는 내 자리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6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드래곤 포니의 Not Out 이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 일본 전국 고등학생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각오를 모아서 포스터를 제작했던 어떤 음료회사 이야기 나누면서 오프닝 열었어요. 2121님이 각오도 좋긴 한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더운데 이런 날씨에 스포츠 경기라니 상상하니 저는 아찔하네요. 선수들 화이팅! 이라고. 맞아요. 요즘 같을 때는 이런 좀 뜨거운 에피소드 들으면은 아유 근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더운데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한국보다 조금 날씨가 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무탈하게 열리고 있는 거겠지만요. 아 오늘도 엄청났습니다. 이게 매년 심해질

0: 대처하려고 하는 게좀 암울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대처 능력도 늘어나겠죠. 자, 오늘 3, 4부에는요. 한여름밤에 만나는 별밤만의 음악 페스티벌 썸머 페스타인 별밤 그 첫 시간 밴드 5월 5일과 함께합니다. 5월 5일이 추구하는 음악은 어떤 건지 얘기 나누고 별밤을 위해서 라이브도 준비해 오셨대요.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3일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8월 한달 한여름밤 음악축제가 별밤에서 펼쳐집니다.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첫 번째 주제는 밴드 5월 5일. 8월 6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Journey의 Don't Stop Believing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첫 사연 주신 분 연달아 소개해드릴게요. 0955님 똑똑별 생애 첫 라디오 글이네요. 김이나 씨의 미사여 구애들 반해요. 직장 때문에 새벽 6시에 대전에서 세종으로 방학인 손주 셋을 쭉쭉이 하며 1시간 깨워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오늘 하루가 바빴는데 이나님 라디오를 듣게 되니 하루 피로가 싹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주 무려 셋이나 1시간 동안 깨우셨다라는 거는 진짜 정성 들여서 깨우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고단한 하루였는데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첫 사연으로요. 앞으로도 자주 사연 남겨주시고요. 6495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오늘이 여자친구랑 500일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워터파크 놀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 지금도 제 옆에 있지만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김수빈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또 꽁냥꽁냥한 시간에 별밤을 끼워주셨군요. 수빈씨 듣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두 분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길 그리고 계절에 어울리는 데이트로 꽉꽉 채우는 시간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하나 더 듣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이랑 더 보내주세요.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이어서 오늘 나온 또 신곡이에요. 서은광 피처링 푸니엘의 Feel Alive였습니다. 2158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오늘 할머니와 가족과 함께 삼계탕을 먹고 오니 정말 이열치열로 더위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여름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건강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찬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탈나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오늘 차가운 걸 먹었어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끔씩 뭐 곰탕이라도 끼워 넣고 있습니다. 보양식으로. 이정숙님, 대장부항 3개월 만에 이틀 쉬어요. 돈 버는 만큼 휴식도 중요하다는 걸 요즘 너무 느낍니다. 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아빠 생각하며 나는 괜찮은 거다 참고 있지만 그럼에도 힘들어요. 더위와 싸우며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빌어봅니다. 아 진짜 이게 요새 더위는 그냥 좀 고생의 수준이 아니라 좀 건강엔 좀 위협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게 좀 이런저런 환경이 달라지고는 있겠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무탈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틀, 3개월 만에 이틀 쉬다니. 그동안 얼마나 달리신 겁니까, 정숙님. 과구영님, 오늘도 덥네요. 요새 한강에서 운동하면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누구보다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저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위암 수술 후 살이랑 근육이 다 빠져서 함께 걷기 운동이라도 하기 위해 나오고 있어요. 직장 갔다 와서 고일아들 저녁 챙기고 운동 나오는 게 고단하기도 하나, 이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해 숙제처럼 하고 있어요. 덥지만 어머니 화이팅입니다. 라고 우리 효부의 사연 또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우영님한테도 좋은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어머님한테는 물론이고요. 우영님 아름다운 마음을 향하여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4313님은 얼마 전 3대가 서울 여행 간다고 사연 보냈던 부엉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신기해하면서 듣고 주위에 자랑도 했답니다. 드디어 3박 4일간의 서울 나들이를 무사히 마치고 컴백홈했어요. 무더위와 싸우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알차게, 무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어디 구경을 하셨을까요? 진짜 하필이면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뭐 어딜 가든 덥다면 색다른 곳에서 여행하면서 더운 거는 또 추억이 될수 있었겠지요. 일단, 즐거운 시간 보내신 건 같아가지고요. 다행이고요. 그때 뭐 구운 가시고 박물관 가시고 할 거라고 했었는데, 박물관에 요새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후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호진님, 대장부엉 저는 오늘 태안으로 가족 여행 왔어요. 지금은 마당에서 바베큐 하면서 별밤 들어요. 원래 저희 가족 완전체가 모이는 거였는데, 동생이 갑자기 입원해버리는 바람에, 이미 해버린 예약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남은 가족끼리만 왔어요. 동생이 빨리 나아서 다음에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으렴, 이라고. 아이고, 한 조각이 너무나 아쉬운 가족 여행 중이시군요. 그래도 함께 가신 분들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동생은 어쩐 일로 갑자기 입원을 하셨대요. 갑자기 다치신 건가? 아무튼 동생 쾌차를 바라면서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사연도 보내주시고요. 악뮤의 다이너소얼.

0: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 아이유 피처링 지드래곤의 팔레트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정급 별시인의 디폴트 값이라는 시 읽고 부엉이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기본값 소개하면서 같이 들은 노래고요. 2위는 화요일 첫 곡이었어요. 잭슨5의 I'll Be There. 사랑하는 반려견의 치료비를 위해서 열심히 모은 캐릭터 카드를 팔겠다고 결심한 어떤 귀여운 소년 얘기 뒤에 들려드렸습니다. 마지막 1위는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래요. 지난 수요일 영업합니다 시즌4에서 휴가를 주제로 선곡 대결을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한 노래였죠. 많은 분들이 하트 눌러주셨고요.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잭슨5의 I'll Be There.

잭슨5의 I'll Be There. 지난주 별밤 차트 탑3 2위 곡으로 함께 들었어요. 이 시간엔 순위가 있죠.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지니까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정명희 님이 대장부엉님 집 가는 길에 듣기 좋은 선곡입니다. 저 이번 주 이나님 북토크 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명희님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별밤 시작할 때 온 메시지래요. 신혜숙님이고 안녕하세요. 이나님 반갑습니다. 새싹으로 왔네요. 가요만 나오나요?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딴 데서 듣기 어려운 스타일의 곡들도 많이 틀고요. 동요부터 클래식 연주곡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는 신청해봐 주세요. 7057님 이번 주

아그나는 아내 대신 장을 봐서 집에 왔습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늘 이 일을 묵묵히 해온 아내의 마음은 오늘에서야 알겠더군요. 늘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게 역시 항상 그 집안일은 한 번씩 스위치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회사를 가는 일은 뭐 어렵겠지만 집안일이라는 것에서는 좀 멀리 있었던 분은 한번 해보는 게 뭐 고단함을 깨닫는 걸 떠나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아,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고맙다는 마음까지 들면 가장 훌륭한 거겠죠. 2101님께서 대정부엉 대학생 큰아이가 알바 월급 기념으로 영화 보여준다 그래서 동생 둘까지 넷이서 갔다 왔어요. 덕분에 시원한 영화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다 왔네요. 서영아 고맙고 다음 달에 또 부탁해 라고 다음 달까지 예약하셨습니다. 영화 뭐 보셨을까요? 요새 보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오디세이는 뭐 잘 빽빽한 것 같던데 아니면 아이맥스관만 그런 건가? 맨 앞에서 봤다라는 사람 후기가 제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턱만 보였다. 맨 앞자리 아이맥스만큼은 안 될 것 같고요. 로이킴 노래 듣겠습니다. 왜 그래?

로이킴이 부른 왜 그래 이어서 유키카의 네온 들었는데요. 1232님께서 대장부엉님 시티팝은 대체 뭘까요? 도시는 이렇게 절절 끓는데 시티팝은 청량하기만 한 마법. 노래 좋다고요. 그쵸, 시티팝처럼 조금 독특한 그 카테고리가 없어요. 장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떤 시대적 특징을 띠고 있는 카테고리인데 특정한 악기로서는 좀 묶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 어떤 시대에 확 이렇게 트렌드를 탔었던 종류의 악기들이 쓰이는 것, 그리고 이게 적당하게 신나는 리듬감이 있는 것, 그리고 약간

이런 청량한 보컬 이런 게 만나면은 아주 특정한 장르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또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도 매혹적인 일인 것 같고요. 8797님, 배달 대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만 더 배달하면 20만 원 채우네요. 끝나고 뭐에다가 한잔 하려고요. 아, 시원하게 한잔 하십시오. 요런 게 좀 이렇게 채우는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하신 만큼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시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hy don't we의 What am I 듣겠습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맛.

0: 선물이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권문경 님이 저 오늘 생일인데 남편이 회사일 때문에 새벽에나 온다네요. 혼자 자축하고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문경 님 생일이래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축하드리면서 저희 별밤에서 문경 님 생일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썸머 페스타인 별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썸머 페스타인 별밤 첫 시간 함께 할 밴드 5월 5일과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8월 한 달간 별밤이 선정한 특별한 밴드들과 별밤만의 음악 축제를 엽니다. 썸머 페스타인 별밤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밴드 5월 5일 어서 오세요. 여러분.
1: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2: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일 소중한 오늘을 노래하는 밴드 5월 5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한 번씩 죄송해요. 네, 그 포지션과 함께.
2: 아, 네, 알겠습니다. 저 5월 5일에서 노래하고 있는 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5월 5일에서 리더와 건반을 맡고 있으며 밖에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기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더우신데 항상 이렇게 응원 와주셔서 감사하고 선배님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곽지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월 5일에서 기타 치고 있는 장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청순하시네요. 예. 네. 약간 밴드가 결성하게 된 동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거칠고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차차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긴장을 하고 계신 모습이 아주 풋풋하고 이름이랑 좀 어울려요. 5월 5일. 풋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지현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더운 밤에 밖에 팬분들 오드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5: 네, 맞습니다.
0: 오드리 분들이 더운데 손부채를 붙이면서 와 계십니다. 성명민이며 헐 손은 들어주세요 하셨어요. 더 격렬히 흔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아무튼 직접 그 마이크 열어드릴 테니까 서로 그럼 소리가 들리거든요.
1: 오, 그래요?
0: 네.
3: 엄청 잘 들리네요.
0: 들어와요 소리가.
3: 진짜 최고다. 너무 감사합니다.
4: 진짜 날씨 많이 더운데.
0: 진짜 더운데.
2: 여름을 즐기십시오.
0: 소리가 이제 약간 더위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막 미소가 한박 떠 있습니다. 그죠?
3: 진짜 너무.
0: 아, 정서현님, 와, 저 진짜 별밤에 5월 5일 나와주신 날만 기다렸어요.
2: 감사해요.
4: 감사합니다.
3: 서윤님. 아, 네.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저 딴 거 보고 있습니다.
0: 지구님은 5월 5일 사랑해 주셨고요. 3217님 사연 지현 씨 읽어주세요.
3: 아, 누가 오른쪽에 장태웅 씨만 드레스 코드를 안 알려줬나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드레스 코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0: 아닌데.
3: 네, 오늘 그래도 라디오 가니까 조금 그렇죠. 편하게 입자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네. 태웅이 형
4: 너무 좀 저는 그 이나 선배님 뵌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차려입고 왔었는데
3: 아, 차분한 느낌이었던
4: 네, 바둑돌이 돼버린 약간 그런 느낌.
0: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큼은 약간 뭔가 따돌림 이슈가 있는 거.

0: 아닙니다.
1: 아,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기
2: 네, 저랑도 톤이 살짝 맞고 있는데 어쨌든 무드는 비슷해요. 약간 좀 막 뭔가 이 원색은 하나도 없는 느낌으로다가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3인조 밴드입니다. 5월 5일 밴드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실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좀 밴드 이름을 짓게 된 얘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1: 제가 설명할까요? 네. 제가 설명할까요, 여러분?
3: 그 제 할게요.
1: 네, 알겠습니다.
3: 그 저희는 네. 그 이름 처음에 이 둘이 만났습니다. 지현이랑 네. 저랑 만났고
2: 네.
3: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형을 만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날에 이제 일식 일식이죠. 일식을 네, 먹고 그 덮밥집에서 그 덮밥을 먹는데 줄이 거기가 그 집이 웨이팅이 엄청 긴 곳이었어요.
2: 맛집이었군요. 네. 예, 예.
3: 그리고 손님들을 한 번에 받고 한 번에 또 기다리시다가 또 한 번에 받고 약간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참 신기하다. 근데 또 그때 마침 또 기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임이었으니까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2: 선임 군대.
3: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2: 그리고 지현이 나중에 해봐라. 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3: 네.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 바로 그래서 한번 노래를 했어요.
2: 거기서 또.
3: 네.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너무 우리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해서 고맙다. 근데 그래서 내 맥주 서비스를 주겠다.
2: 우와.
3: 그래서 막 서비스 엄청 주셨어요.
2: 예예예. 예, 예.
3: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야 그러면 얘네만 서비스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정정당당하게 내가 기회를 드리겠다 하고 이제 넌센스 퀴즈를 내셨어요.
2: 네네.
3: 근데 그 넌센스 퀴즈가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무엇이냐.
2: 아하.
3: 근데 그걸 또 제가 맞췄습니다.
2: 그것도 맞췄어?
3: 네. 그래서 그 5월 5일이 하고 맞춰서 또 제가 받았죠.
2: 이야.
1: 김을 받았었어요.
3: 네. 그때 근데 김을 받았고.
2: 운명적이네요. 꽤나.
3: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5월 5일이라는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가
2: 네.
3: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뭐 밴드 할 거면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5월 5일 어떠냐. 그 오늘 가장 인상에 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자. 괜찮은 것 같다.
2: 네.
1: 땅땅땅.
3: 해서 5월 5일이 됐습니다.
2: 야 그래요. 이 에피소드가 꽤나 재밌어가지고 어딜 가나 할 때마다 몰랐던 분들한테는 반응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도 꽤나 좀 호탕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3: 시원시원한 분이셨어요.
2: 네. 그리고 선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독특하게도 세 분 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3: 맞습니다. 필승.
2: 필승.
1: 바로.
2: 바로.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군대에서 만났고 그리고 약간 보니까 이제 지현 씨가 네. 우리 지호 씨한테 계속 뭐 아무 데서나 노래를 좀 시켜 오신 것 같아요.
1: 예.
2: 좀 어디서나 자 노래 한번 해봐라.
3: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2: 예, 예.
1: 워낙 일단 음악적으로 막 교류를 하던 시기였었고 지호가 아마 그때 휴가 마지막 휴가였나요? 휴가를 나온 참이어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이 보석 같은 목소리를 좀 실례죠. 근데 사실 너무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2: 네.
1: 야, 여기서 네 노래 하면 진짜 엄청날 것 같다.
2: 얘기가 전혀 달라지네. 네,
1: 아 그래도 조금 후임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딱 그때 무슨 말투였는지.
1: 제가 노래 한번 해라 뭐.
2: 뒤로 넘어갈 수
1: 농담이고요.
2: 지훈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
1: 살짝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2: 아무튼간에 그 계기로 인해서 뭐 밴드 이름도 예쁘게 지을 수 네. 있게 되었었는데 그리고 근데 태웅 씨도 범상치 않습니다. 인명 구조대 일을 지현 씨가 하는 와중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인명 구조대에서 만나신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2: 예, 예.
1: 저희가 수영장에서 그 이제 라이프가드 요원이 항상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동료로서 이제 만난 형이었습니다.
2: 형이었고
1: 네.
2: 그렇군. 뭔가 다 되게 액티브하고 튼튼하고 패기와 이 겁 없는 그런 청년들의 이미지인데. 등장하셨을 때 굉장히 수줍은 느낌이 대조를 이루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약간
3: 감사합니다.
1: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김동주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 해주셨는데 세 분 다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해병대 출신이라니 겉촉 속바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겉바 속촉이잖아요.
1: 네.
2: 보기에는 순둥순둥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약간 뭐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겁없고
1: 네 여전히 뭐 귀신이 나오면은
2: 잡아버립니까?
1: 좋은 말로 이제 되돌려 보내는 편이고
2: 좋은 말로
1: 저희가 이제 외모가 이래더라도 이제 항상 또 강인한 마음을

0: 품고 있어가지고 네. 뭐 역경이 오면은 이렇게 또 세 명이서 뭉쳐가지고 네. 잘 이겨내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네. 유리님이었던 수색대인 거 언급해 주세요. 수색대. 네. 수색대 대단함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2: 수색대는
0: 너무 대단한.
2: 이제 그 해병대 안에서 해병대 보통 이제 한 1,300명에서 한 기수에 1,000명에서 1,300명 정도 뽑는데 거기에서 이제 1%. 예, 그냥 13명. 10명 이렇게 뽑습니다. 네. 각 기수마다. 그래서 해병대 수색대는 좀 소수 정예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냥 그 조금 더 심화 과정의 어떤 교육을 받는 것뿐이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강인함을 조금 더 시험에 볼 수 있는 그런 예.
1: 그럼 세 분 다?
3: 아 이렇게 저랑 지호만 수색이고 네. 저는 이제 다수가 모여 있는 그분들은 소수고
1: 세 분 중에 두 분이 수색대 출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쵸. 희박한 확률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그러니까 거의 막 UDT 중에서도 정의에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
0: UDT는 엄연히 말하면은 조금 더 특수부대 쪽에 가깝고
1: 그래요?
0: 해병대도 뭐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1: 수색대면 뭐 거의
0: 강력한 부대인데
2: 그 UDT의 교육이 이제 해병대로 넘어와서 해병대 수색대가 이제 또 있었던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과정이
1: 제가 또 이게 또 이 수색대 이렇게 팬분들도 이 우리 밴드 워로일의 수색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서
2: 아 감사합니다.
1: 이 네. 얘기를 또 약간 길게 나눠봤습니다. 비교롭게도 근데 진짜 독특하네요. 전혀 세 분 다 해병대 출신 느낌이 아닌 게 킬링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희한합니다. 그런 공통 분모에 음악의 기운이 없는데 참 희한하게 너도 음악 좋아해? 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래서 훨씬 더 반가웠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거친 이제 분들의 거칠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더 아무래도 퇴토력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음악 얘기로 통했을 때 짜릿함은 남달랐을 것 같은데 태웅 씨는 어땠어요? 이게 두 분이랑 딱 조인을 하게 됐을 때.
3: 제가 처음에 이제 지연이를 만나고 나서 이제 1년이 있다가 다시 지연이를 만나게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헤어져 있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는 이제 수영장이 쉬니까 그 다음 해에 지연이를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때가 이제 지호가 전역을 했을 때였고 둘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지현이가 저한테 형 그 지호랑 이제 내가 만든 곡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해가지고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지현이가 들려줬어요. 네. 그 두비두라는 곡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첫 곡이었죠. 근데 그거를 딱 듣고 아까 지현이가 말한 그 보석 같은 목소리를 제가 그때 딱 듣고 지현이가 형도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너무 그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바로 아 너무 좋다 그래 같이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함께 하게 됐죠.
1: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그때는 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다음 질문 이어서 할게요.
0: 네.
1: 첫 싱글이 이제 런이 나왔는데 이제 19년도에 그때 전까지 진짜 많이 싸웠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0: 네.
1: 처음 모임은 행복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다툼이 좀 많이 있었나요? 지금 지호 씨는 뭐 그럴 건 아닌데.
4: 아니요. 이거 사실 어디서 아셨죠?
1: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력이.
4: 네. 아무튼.
1: 본인들이 얘기를 어디선가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4: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놓고. 근데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자주 싸우는
1: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4: 근데 이때도 자주 싸웠었던 게 이때는 이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알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우리는 같이 공유해야 함을 욕심내고
1: 그럼.
4: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유치한 다툼이었다고 하면 이제 요즘에는 그것을 조금 더 헤아려 보는 어떤 소소한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에도 싸운다고 얘기하면
1: 근데 보통 이 해병대가 수십 년이 지나도 이 기수의 서열이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났다라는 것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3: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맏형이고 제일 이제 윗기수인데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1: 세상에 그런 거 없이. 수저도 제일 늦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분이 원래는
4: 제가 제일 늦게 들어야죠. 제가 원래는
0: 보통 눈도 못 마주치는
3: 보이지도 않는
0: 선임 분이시죠.
1: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0: 하지만
1: 함께.
0: 음악을 위해서 모인 것이라면은 이런 뭔가 규율이나 이런 기수가 빨리 조금 없어져야겠다고 생각을
1: 그건
0: 했었습니다.
1: 그건 맞죠. 네. 아주 이상적입니다.
4: 그런가? 네.
1: 아닌가요? 아우 너무 재미난 에피소드.

0: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툼 끝에 싱글 런이 나왔고 그 사이에도 계속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음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싱글 뭐 그리고 그 19년도부터 지금까지로 쳤을 때는 비교적 조금 발매가 빠른 편이 아니었나 싶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신곡이 7월 18일에 나온 너에게입니다. 아주 로맨틱한 제목인데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2: 이 너에게를 저희 팀원들과 처음에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이렇게 사랑 노래를 조금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 대상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페스티벌이나 단독 콘서트에 갔을 때 팬과 팬분들과 이제 저희 가수의 이런 관계에서 조금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음악을 실제로 라이브를 연주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행복을 주고 서로 그런 표정들을 서로 봐주면서 나도 이제 덩달아 웃게 되는 이런 관계가 참 로맨틱하면서도 팬분들한테 하나 조금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곡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멤버들한테 우리 이런 느낌의 뭔가 사랑사랑한 곡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일단은 시작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팬송이라고 봐도 될까요?
2: 뭐 각자 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곡을 작업을 할 때 팬분들의 이제 얼굴들 행복하게 웃으시는 걸 많이 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말랑말랑하게 네. 시작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첫 라이브를 이 노래를 해주신다고.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좋아요. 지금 밖에 더위를 견디면서 기다리고 계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그 의사 표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태블릿에다가 아주 활짝 웃는 이모티콘 발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멤버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염슬기님께서 세 분 다 말씀 잘하신다라고 약간 그리고 살짝 어쩔 수 없이 살짝 아직 각이 잡혀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1721님 이번 주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5월 5일 별밤 출연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곡으로 첫 번째 라이브 포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린 보람 너무나 있으실 것 같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떠오르는 생각 감상 5월 5일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지호 씨는 튜닝을 멋지게 하고 계시고요. 라이브가 슬슬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객원 연주자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호 씨만 준비되면은 다 되는 거야. 아, 가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5월 5일에 너에게.

0: 밴드 5월 5일에 너에게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연주를 위해서요. 드럼의 문성호, 베이스의 박영빈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지우님께서요. 노래가 너무너무 여름밤 같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시훈님은 편집하는 느낌이라고 가사에 치중을 해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멤버분도 다 자리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넘어지시면 안 돼요. 예,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곡이 시작되고 라이브가 시작되는과 동시에 5월 5일 오늘 만약에 처음 특히 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지호씨의 갑작스런 교태
1: 네.
0: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그게 첫 인상에서는 가장 의외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저는 왠지 그랬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1: 그 항상 그 뭐랄까요? 아, 저 오늘 좀 긴장돼서
0: 긴장하셨어요?
1: 예. 네, 그래가지고.
0: 그럼 티는 안 났어요.
1: 아, 저거 할 때는 당연히 행복하니까 그래, 풀리게 되는 건데. 네. 아, 이 라디오가 뭔가 이렇게 정적이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0: 그래, 뭐 좀 어떻게 좀 움직이면서 얘기해 볼까요?
1: 그러면 저 사실 너무 좋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그래요. 몸 좀 풀고.
1: 아, 근데 이제 노래 하니까 네. 그걸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완전 풀려서 네. 오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지현 씨는 아까 계속 괜찮으셨어요?
2: 네.
0: 그 조금 뭔가 모니터에 괜찮으셨었나요?
2: 일단 안 들려가지고.
0: 와, 근데 그런 티 하나도 안 나게 괜찮으셨어요?
2: 워낙 이제 사실 지호랑 눈 맞추면서 하는 곡이어서 이 사람 손보고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0: 네. 그래서 이쪽을 손을 뚫어져라 보면서 하고 계셨어요. 네. 팬분 나중에 이거 영상 다시 보기 하면은 그런 거 약간 솔직히 근데 이런 모멘트가 좀 팬들을 좀 미치게 하는 모멘트.
2: 그럼
0: 이때 진짜 이 모니터가 안 들어오면 건반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호 씨 손 보면서 따라갔대요 연주를. 너무 멋있잖아요.
1: 감동이요.
0: 근데 이런 일이 행사 많이 하다 보면은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혹시 오늘은 처음은 아니죠?
2: 네, 뭐.
0: 왕왕 있죠.
2: 자주 있는 일이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0: 벌써부터 이런 거에도 그렇게 초연한 모습이 연차가 굉장히 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너에게 입덕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입덕한 분도 계시나 봐요. 밖에 이렇게 문자로 써게 쓰고 계세요. 자, 이쯤에서 서머 페스타인 별밤의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1: 네.
0: 밴드 5월 5일이 요새 각종 페스티벌 라인업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밴드 5월 5일만의 시그니처가 있나요?
1: 이게 근데 공통 질문이죠.
0: 그렇대요.
1: 근데 참 저는 신기한 게요. 네. 페스티벌에서 시그니처를 뭐 없었

0: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생겼어요. 저희 두 번째 이제 정규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그 곡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이 있는데 이제 그 곡에서 항상 저희가 누가 이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누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누가 하면 그럼 뭐라...

0: 과랑 그 가자 이런 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1: 가자. 네. 방금 전에도 하셨어요.
0: 그 그죠. 이게 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2: 어. 그렇네.
1: 가자.
0: 그래서 네. 아, 또 최근에 또 근데 약간 그런 게 그 곡을 할 때면 제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어떤 그 메시지들 꼭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다. 우리 그런 마음인 거다. 그러니까 너네도 알고 있어라. 너네 스스로 대답해라. 누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시그니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연스럽게 하나씩 밴드들은 꼭 그게 생기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네. 그리고 팬들이랑도 뭐 이렇게 정해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를 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그런 자연스러운 그 생물 같은 게 밴드는 제 덕질을 해보면서 느낀 게 그때그때 매 무대가 아무리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게 계속 생물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 다니고 싶은 게 좀 초기에는 문제였어요. 그게 제 일정을 좀 무리를 주는 느낌. 밴드의 공연들은 그러니까 마치 뮤지컬처럼 뮤지컬도 그렇거든요. 어제의 뭐 베토벤이 다르고 오늘의 베토벤이 다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밴드도 좀 그래요. 그날 그날 막 베이스 기타 텐션이 다를 수도 있고 건반이 묘하게 막 다르고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매일 매일이 달라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순간에서 어떤 느껴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5월 5일 단독 라인업의 미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월 5일에 위시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악기 연결이 기술적 문제로 체크할 시간이 살짝 필요해서 음원으로 하나 들었고요. 자,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한여름밤의 여름 음악축제 서머페스타인 별밤 밴드 5월 5일의 라이브 시간은 이제 시작합니다. She said let's go.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저희는 매일 소중한 오늘을 노래하는 밴드 오버로일입니다. 방금 전의 곡은 쉬세드라는 곡이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커버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그 곡이 무엇이냐면요, 그 페퍼톤즈 선배님들의 도시락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요 이 노래를 들으면 뭐랄까요, 사실 이 원곡에서는 가을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어린 시절에 학교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을 때, 그리고 갔다가 와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학교 가방 속에 이 도시락통 이제 다 먹고 나면은 딱 이렇게 열면은 그 음식 냄새들이 이렇게 나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 여름과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그 과거가 좀 떠오르면서 매미 울고 딱 여름방학 하기 일부 직전에 어떤 그런 날들이 좀 떠올라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단순히 그때는 이제 싸줬던 게 고마웠는데 엄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시면서 또 우리 아들 기죽지 말라고 맛있게 도시락을 싸주셨었던 엄마의 그 노력들과 그리고 그때 아주 뜨거웠었던 여름의 기억이 있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락 들려드릴게요.

도시락을 한 번쯤 싸주셨던 대한민국 어머니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나요, 여러분? 아, 이거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요, 체리 로망 캔들이라는 이제 곡으로 마지막 곡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를 하는 곡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요, 이 라디오에 설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할머니한테 좀 편지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영상 편지로다가, 할머니, 지금 이 노래는 할머니가 조금 시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좀 시끄러운 노래인데, 시끄러워도 할머니가 가장 뜨거웠었던 순간이나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조금 시끄러워도 봐줬으면 좋겠고, 밥 잘 먹고, 너무 어둠이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할머니 옆에 다 할머니를 위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자고 좋은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체리 로망 캔들 들려드릴게요. Let's go!

0: 오늘의 라이브였습니다. 뜨겁습니다. 자, 멤버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드럼의 문성호, 베이스의 박영빈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She said 도시락, 체리 로맨 캔더. 와, 여러분들 락스타군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남은 시간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왕이면 이게 우리 클로징 때까지 그 클로징에서 제대로 혹시 너무 쫓기듯이 마지막 인사 하실까봐
1: 네네
0: 뒷문을 좀 열어주시면 저기 PD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어. 김복자님이요 효자 밴드라고 아 그러니까 아 되게 패밀리십이 있네요.
2: 아 그쵸 있죠.
0: 어 되게 울 뻔했잖아요 나.
2: 저도 울 뻔했습니다. 근데 울음 꾹 참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 이유진님 노래에서 빛이 나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야 아무튼 엄청난 세니스 세 곡에 이렇게 이 밴드의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부터가 여러분들 훌륭한 프로듀서라는 걸 또 입증을 해주셨고요. 아 아무튼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클로징에서 마지막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6일 목요일 방송 서머페스타임 별반 첫 시간 밴드 5월 5일과 함께했는데요. 어제 이분 문제 안 소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우리 지현 씨는 각을 좀 잡고 이 문자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상일님이고요. 곽지현! 수색교육 88차 조교. 달리기 하면서 별밤 듣는데 지연이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네. 오. 멋지다 지연아. 화이팅!
3: 필성!
4: 아, 이상일 해병님 잘 지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계속.
2: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5: 진짜
2: 얼마나 그쵸 조교인데
5: 진짜 와, 예의 후임적 멘트였습니다.
2: 아, 그래.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각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2분 남았어요. 한 분씩 후회 없이 인사를 남겨주시죠.
6: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 시간에 이렇게 밖에서 또 봐주시는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와서 또 진솔한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여러분.
4: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호가 해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또 이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밴드의 공연이 이런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5: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사랑하는 걸 많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순간이나 가장 기쁜 순간을 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옆에 끝인사까지 감동이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공통 질문입니다. 2026년 여름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6: 여름아 항상 고맙다. 근데 좀 올해는 많이 덥다. 좀만 자중하자. 그래요. 고맙다.
2: 맞아요. 좀 여름 작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첫 주 뜨거운 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기술의 강승호, 김유린,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요?
5: 저희는 밴드의 5월입니다.
2: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5: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어릴 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불만이나 원망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닫혀있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미련한 짓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조건은 과감하게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오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오늘이 만들어줄 내일뿐일 테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0: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꼭 주인공들은 열지 말아야 할 문을 벌컥 열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차원을 이동하기도 하고 덜컥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주인공을 말리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 문을 열어야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장르가 호러일지 코미디일지 몰라도 열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두렵지만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8월의 문을 힘차게 열어봅니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튜넥스 동규입니다.

0: 첫 곡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한 달 동안 아핫 DJ를 맡게 된 투넥스 동규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올해 3월에 데뷔한 그룹 투넥스의 리더고 2005년 3월 16일생이고요.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렇게 목소리도 좋답니다. 저의 매력을 앞으로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사실 제가 라디오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차에 타면은 항상 라디오를 틀어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DJ 되고 나서 엄마한테 아 나 DJ 됐다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또 DJ 하면 애칭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뀨디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디랑 뀨디 중에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 뀨디가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앞으로 뀨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앞으로 깜짝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1: 동규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동생, 또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세 이대가 너라니. 너라서 정말 행복하고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항상 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다들 너무 잘해주시니까 편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가라. 화이팅. 우리 동규.
0: 와, 이거 좀 감동인데 아 전혀 몰랐어요. 와, 도훈이 형이 이제 안지가 꽤 오래됐는데 항상 볼 때마다 엄청 잘 챙겨주고 이렇게 기운도 받아가라고 어깨도 막 토닥여주고 아 정말 따뜻한 형인데 너무 고맙네요. 아 좋습니다. 응원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동돈님이 보내주셨어요. DJ 된 거 너무 축하해.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웃음만 보여주는 동규야. 난 항상 너의 성실함을 본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DJ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거야. 우리 튜인인들이 언제나 동규 편이고 언제나 동규를 지켜줄 거란 거 기억해줘. 박동규 파이팅! 아, 커다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도 항상 튜인이만을 생각하고 튜인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저의 DJ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네, 이렇게 1대 DJ 동훈이 형과 팬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그럼 씩씩하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

0: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도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수다도 떨면서 목요일 밤 가득 채워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또 뀨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나.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어떤 노래가 사랑을 받았는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곤충뮤직 아이돌 장르 차트 40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40위입니다. 바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인데요. 2024년에 나온 투어스의 데뷔곡으로 첫 만남에 쓸 수 있는 마법의 노래죠. 최근에 너튜브 뮤직에서 누적 재생수 2억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이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노래 되게 청량하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무 영상을 보잖아요. 정말 춤이 정말 빡셉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이제 안무 영상을 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MBTI가 I라 첫 만남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또 첫 만남이 있어야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너무 낯가리지 않고 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39위는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2021년에 나온 앨범 Man on the Moon의 수록곡인데요. 최근에 한 라이브

영상이 입소문이 나면서 5년 만에 갑자기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 플래시백 저도 들어봤는데 이 더운 날씨,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청량하고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야 할 때 이 엠플라잉 선배님의 플래시백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8위는 아, 이분들 곡이 나오네요.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입니다. 작년 11월에 나온 곡인데요. 귀엽게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최근 스포땡파이 누적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아, Not Cute Anymore 이 노래 나왔을 때 저도 사실 와, 이런 노래가 있다고? 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저도 너무 이제 멋지고 이제 막좀 섹시하고 이런 노래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저도 그렇게만 보이고 싶지 않다. 이제 뭐 Not Cool Anymore 이런 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저도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37위로 가볼게요. 바로 All Day 프로젝트의 Famous입니다. 작년 6월에 나온 데뷔곡인데요. 혼성 그룹이어서 나오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까지 접수하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아, 좋죠. 저희도 그룹이 되게 힙합을 좋아하는 그룹이어서 힙합 그룹에 대한 이제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이 올데이 프로젝트 선배님들의 힙합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동규똥깨님, 아, 이거 닉네임이 동규야, DJ 된거 다시 한번 축하해요. 라디오 DJ 됐다는 소식 듣고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그때 이제 저 혼자 있었는데 제가 이거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애들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DJ 됐다. 제가 왜냐면 평소에 DJ 하고 싶다고 이제 애들한테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정말 많이 축하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돼지감자님. 박동규 DJ 데뷔 축하해. 7월 DJ이셨던 아이덴티티 김도훈님이랑 친분이 있잖아요.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된 건지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그리고 라디오 DJ를 맡게 된 기분을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해주세요. 아, 맞습니다. 7월 DJ였던 이제 아이덴티티 도훈이 형이랑 만난 지 지금 한 거의 6년?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좀 웃겨요. 뭔가 제가 그 형이랑 연습을 했을 때는 형이 리더였거든요. 근데 제가 또그 형의 리더를 이제 이어받아서 튜넥스의 리더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훈이 형이 또 오늘 응원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또 DJ 맡게 된 기분을 한 소절로 요청 주셨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하이 선배님의 올리라는 노래입니다.

네, 정말 이 노래 가사가요.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가사말이거든요.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요청도 들어드려봤습니다. 저 잘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뀨디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38위 곡 아일릿의 나큐레니모, 그리고 37위 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일릿의 나큐레니모, 이어서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밤을 가득 채워줄 노래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36위부터 33위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뉴진스의 디토입니다. 2022년 12월에 나온 곡인데 특히 학생 컨셉으로 찍은 뮤직비디오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달리는 장면, 같이 자전거 타는 장면 등이 담겨서 완전 하이틴 영화 재질이었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뉴진스 선배님의 디토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들었었는데 뭔가 이 가슴이 시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참,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요.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니면 뭐 폭염이나 자전거를 이제 계속 탔거든요. 정말 너무 잘 타가지고 막 해외 사이트에 막 소개되고 그럴 정도였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35위는요, 바로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2024년 10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한국의 아파트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곡이라 따라 부르기도 쉽고 곡 자체가 재밌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아파트, 아파트. 이거 모르는 한국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저는 멤버들이랑 그 제로제로 게임, 제로제로 게임이나 아니면 참참참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엔 34위로 가볼게요. 바로 아이브의 IM입니다. 2023년에 나온 곡인데요. 나는 나답게 앞으로 가겠다는 메시지와 시원하게 올라가는 보컬이 특징인 노래인데요. 선배님들의 공연에서 빠지면 아쉬운 대표곡 중 하나고요. 특히 공연장에서 떼창할 때가 인상적인 곡이라 들을 때마다 에너지를 받는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IM. 저도 이제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와, 이 노래 너무 높다. 와, 이걸 어떻게 부르시지? 했는데 너무나도 잘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IM 부를 때까지 노래 연습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바로 있지의 That's a No-No입니다. 이번 주는 33위를 차지했네요. 이 노래가 2020년 3월에 나온 노래인데요. 올해 월드 투어에서 무대를 공개한 이후로 쇼폼 영상이 퍼지면서 챌린지 열풍까지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선배님들의 퍼포먼스가 진짜 진짜 멋있거든요. 네, 저도 That's a No-No 이제 챌린지를 한번 찍었었는데 춤이 정말 어려워요. 이 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면서 챌린지를 찍었었는데 그만큼 있지 선배님이 무대를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규동님, 동규가 위로는 135세 이하까지는 친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현생에서 나이 많거나 동생인데 친구하는 사이 있나요? 많죠. 많지는 않고요. 그 도훈이 형이 정말 친구처럼 대해줘가지고 네 저보다 한두 살, 네 맞아요 두살 많은데 저랑 엄청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고요. 또 제가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11살, 9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도 진짜 저랑 친구처럼 막 장난도 치고 이래가지고 네 정말 135세 이하까지는 친구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2125님,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라면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참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래요? 물 올리기 1보 직전입니다. 다이어트 힘들죠. 저는 사실 정말 배고플 때마다 물을 마시고, 근데 이게 진짜 배고픕니다. 그러면은 뭐 가끔 먹습니다. 예, 가끔 저도 못 참고 먹거든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드시고 싶다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33위 곡 있지의 That's a No-No.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8월의 DJ 투넥스 동규입니다. 앞서 뉴진스 선배님의 디토 듣고 오셨고요. 차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만나볼게요. 32위는요, 바로 2024년 3월에 발매된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발매하고 몇 달 뒤에 엔믹스 선배님이 이 곡을 커버했는데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또다시 차트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쭉 역주행 중이고요. 이 노래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곡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 곡을 사실 엔믹스 선배님 분들이 이 곡을 커버했을 때 처음 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게임 같은 형식으로 노래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막상 이제 데이식스 선배님의 해피를 이제 원곡을 들으니까 아, 이런 가사말이 이제 또 담겨 있구나. 정말 위로를 저도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 아니 좀 지친다 싶으실 때 데이식스 선배님의 해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힘들 때 좀 오히려 더 약간 다운된 노래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뭔가 저를 좀 공감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데니엘 시저의 쿨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위는요, 청량 컨셉에 도전한 누에라의 EXE입니다. 7월 말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노래인데요. EXE라는 곡 제목이 좀 특별하죠?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쓰는 파일 형식인데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고백을 실행하겠다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아, 저도 뉴에라 선배님이랑 활동이 좀 겹쳤어가지고 무대를 직접 봤는데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아, 저희도 지지 않아야겠다. 엄청 에너지를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바로 엔믹스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블루 밸런타인입니다. 엔믹스 선배님들이 보여줬던 곡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노래라서 당시에 정말 반응이 뜨거웠죠. 아,

제가 이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가 되게 몽글몽글한데 좀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이 감성을 터뜨리는 느낌? 아, 이 노래는 정말 꼭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9위로 가볼게요. 바로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데뷔 앨범의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로 따라하고 싶은 안무와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라는 밈 덕분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노래인데요. 스포땡파이 누적 재생 수가 7억 8천만 회가 넘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7억 8천만 회.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뉴진스의 하이보이. 아, 정말 노래도 너무 좋고, 이 챌린지가 누구나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이라서 저도 많이 따라했거든요. 이렇게 29위까지의 차트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코또짱님, 동규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라디오를 통해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동규는 자신의 말하는 목소리나 노래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이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제 노래 부르다가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다르게 들리는 거. 근데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노래방 이제 다니면서 그 노래방에 녹음 버튼이 있어요. 그 녹음 버튼 누르면 이제 이메일을 쓰고 거기다 이제 녹음 파일을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계속 들어가지고 제 목소리나 이제 노래하는 게 익숙한데 이제 코토짱님도 녹음해서 이제 들어보면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뀨랑이님, DJ 된걸 축하해 동규야. 동규 할머니 댁이 전주라서 전주에 많이 놀러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 댁 놀러 갔을 때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죠. 전주가 되게 뭐랄까요, 그 감성이 있잖아요. 되게 뭔가 아 이게 좀 따뜻한 그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갔을 때그 마당에 이제 할아버지랑 삼촌들이 직접 이제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기억이 되게 선명히 남아 있거든요. 아, 전주 또 가고 싶다. 여러분의 문자 계속 기다립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도 환영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1위 곡 뉴에라의 EXE, 이어서 32곡 엔믹스의 블루 밸런타인 듣고 올게요.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들을 만나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누에라의 EXE 그리고 엠믹스의 블루 밸런타인 듣고 왔습니다. 다음 순위도 알아봐야죠.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2024년 10월에 나온 미니 5집 타이틀곡인데요. 에스파 선배님들 특유의 쇠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곡이죠. 중독성 있는 후렴과 안무 덕분에 무대 영상을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은 저는 그 에스파 선배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실 때 자주 쓰시는 그 스킬이 있거든요. 이제 그 보컬 플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스킬이 있는데, 이 위플래시라는 곡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게 바로 쇠맛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귀에 바로 저장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27위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제니의 솔로 정규 1집 수록곡 Like Jenny입니다. 곡 제목부터 느껴지듯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니 선배님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노래인데요. 퍼포먼스까지 너무나 멋있는 곡이죠. 아마 아이돌 분들은 모두 한 번쯤은 쳐보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하죠. 저도. 아, 이 Like Jenny 추면서 와, 이거 춤이 왜 이렇게 살리기 어려워. 와, 이렇게 느끼면서 춤을 췄었거든요. 또 이 Like Jenny 무대 보시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되게 멋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야, 26위는 이 곡이 차지했네요. 영케이의 솔로 2집 타이틀곡 Shut the Door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일기처럼 쓴 곡으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뛰어들었을 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히려 자유를 느낀다라는 감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곡을 무려 3, 40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와, 영케이 선배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저도 이제 곡을 쓰거든요. 곡을 쓸 때 이 3, 40분 만에 나오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 곡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 Shut the Door도 그런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리고 방 꾸미기에 요즘 또 꽂혀가지고 요즘 방을 되게 여러 개를 사면서 이제 꾸미고 있는데 저는 또 검정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상이랑 서랍이랑 이제 침구랑 다 검은색으로 바꿨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방 꾸미기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다음 곡도 영케이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한 곡이네요.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이번 주는 25위를 차지했고요. 이 곡은 뭐 청춘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죠. 아, 이 곡 도훈이 형이 또 이 노래 소개하면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네, 제가 들었었는데 아, 그만큼 유명하고 또 청춘의 대명사적인 노래입니다.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 노래 확인해봤고요. 325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한번 볼게요. 요즘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두 개씩 먹고 있어요. 냉동실에 좋아하는 걸로 한가득 쌓아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회사 다니는 거죠. 동규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 간식은 뭔가요? 아, 저도 이제 디저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초코 이런 것보다 그 샤베트 좀 상큼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 여름 간식에 좀 되게 덥잖아요. 뭔가 이 디저트 중에도 더운 간식이 있고 좀 시원한 간식이 좀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는 좀 샤베트 같이 상큼한 거 한번 어떠신지.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27위 곡 제니의 Like Jenny, 26위 곡 영케이의 Shut the Door.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뀨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수요일 타임.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입니다. 앞서 제니의 Like Jenny, 이어서 영케이의 Shutter Door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영케이의 Shutter Door 듣고 왔고요. 들어도 들어도 좋은 노래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끝까지 상처를 주는 관계를 표현한 곡으로 사랑했던 순간과 힘들었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가사를 표현하는 로제 선배님의 보컬이 고막을 사로잡는 노래죠. 로제 선배님 노래 너무 잘하시죠.

저도 로제 선배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되게 커버하신 곡들도 되게 많이 듣고 저도 한번 로제 선배님의 노래를 커버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로제 선배님만의 그 색깔이 정말 이 곡을 더욱 완성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완전 대세인 분들이 나오네요. 리슨의 Runaway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목처럼 어디론가 달려가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가 특징인 노래인데요. 리센느 선배님들의 곡들이 요즘 다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이 노래도 다양한 차트에서 순위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아, 리센느 선배님 요즘 굉장히 또 핫하신데 뭔가 저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노래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입니다. 이 노래를 제목을 직역하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인데요. 기존의 이미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에스파 선배님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드래곤 선배님이 직접 랩 파트에도 참여를 해서 더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 Whole Different Animal 들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다르다 라고 바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뭔가 특히 이제 지드래곤 선배님이 이제 랩 파트 나오실 때 와, 이게 약간 진짜 다른 동물 같은 느낌? 다른 종족의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콜라보를 한다면 아, 지드래곤 선배님 너무 하고 싶은데요. 같이 힙합 한번 해보시는 거. 네, 이번에 21위로 가볼게요. 네, 바로 블랙핑크의 띠어입니다. 선배님들이 오랜만에 발매한 완전체 신곡이었죠. 특히 월드투어 무대에서 이 노래를 선공개하면서 역시 블랙핑크 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달릴 때도 듣기 참 좋은 곡이에요. 아, 저도 러닝을 뛰면서 수많은 곡들을 듣는데 이 뛰어가 이 제목 그대로 저의 이 에너지를 엄청 증폭시키는 그런 노래예요. 이제 사비가 뛰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달리기 속도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엄청 이제 신나게 뛸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여기까지 21위까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1시간도 도파민 터진 노래들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저랑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23위 곡 리센느의 Runaway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 응, 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데뷔 후 첫 라디오로 아돌라에 출연한 그룹인데요. 당시 멋진 퍼포먼스 무대부터 단체 모자 돌리기 실력까지 뽐내며 신인의 패기와 귀여움을 보여줬고요. 올 여름에는 아핫 DJ로 발탁되며 아돌라와의 인연을 이어가게 된 팀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튜넥스! 축하합니다! 아돌라의 가

아둘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튜넥스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듣고 왔습니다. 아둘라가 응원하는 아이돌이 된 지금 이 느낌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아이돌 라디오 모두가 꿈을 꾸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아둘라가 직접 응원을 해주신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데뷔 첫 라디오 아둘라 나왔을 때 그때 더보이즈 영훈 선배님께서 CD를 해주셨는데 아 정말 정말 떨렸거든요. 근데 영훈 선배님께서 계속 이제 긴장을 풀으라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편하게 재밌게 무대를 마쳤습니다. 네,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둘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아둘라의 응원을 받았으니 저도 더 힘차게 아하 차트 소개해보겠습니다. 다시 20위부터 출발해볼게요. 먼저 20위는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제목처럼 상큼하고 청량한 썸머송인데요. 최근에 음악방송 1위도 하면서 아 올여름 접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아시아 투어도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선배님들 파이팅입니다. 아 저 요즘 같은 여름에 이런 썸머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미스나인 선배님 덕분에 올해 여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의 활력소는 아메리카.

0: 아메리카노? 네, 항상 사실 항상 삶의 활력소인데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또 오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아, 이 선배님들이 또 등장하네요. 19위는 아이브의 뱅뱅이 차지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퍼포먼스도 정말 화제였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많았는데 특히 허리를 엄청나게 꺾는 퍼포먼스는 볼 때마다 놀라웠어요. 아, 정말 영광스럽게도 또 활동이 겹쳐가지고 무대를 직접 봤거든요. 이 허리가 거의 막 90도까지 꺾이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끔 따라해보곤 했는데, 아, 이거 스트레칭, 네, 저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18위로 가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이입니다. 확신에 찬 깊은 사랑을 담은 곡으로 한로루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아주셨습니다. 특히 이전 앨범인 블루 발렌타인이 잘된 후로 발매한 노래였는데 연달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완전히 엔믹스만의 색깔을 증명했죠. 맞아요. 이번에 엔믹스 선배님의 새로운 신곡들이 되게 그전 노래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곡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어서 17위는요. 도경수의 팝콘이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피어나는 설렘을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감정에 비유한 노래인데요. 선배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 곡의 설렘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저희 팀 투넥스의 막내 아티기가 도경수 선배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경수 선배님 팝콘 노래 엄청 많이 부르고 다니는데, 아, 나중에 또 뭔가 기회가 된다면 도경수 선배님과 한번 노래 할수 있을까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그리고 19곡 아이브의 뱅뱅.
1: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아이돌 음악만 취급합니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22곡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이어서 19위 곡 아이브의 뱅뱅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16위부터 13위 곡 확인해 볼게요. 먼저 16위는요, 채예나의 캐치캐치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2세대 아이돌 느낌이 강한 곡이잖아요. 실제로 친오빠인 성민 선배님이 활동한 그룹 남녀공학의 삐리뽐 빼리뽐의 느낌을 참고해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아, 네, 저희도 이 캐치캐치 챌린지를 했었는데 와, 이게 진짜 정말 귀엽게 한다고 해서 귀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정말 채예나 선배님이기에 이런 노래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누나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음악방송을 키면은 저도 계속 보면서 잠들기도 하고 계속 노래 즐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누나가 엑소 선배님의 팬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노래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404가 15위를 차지했네요. 춤 좀 춘다 하면 한 번쯤 도전해봐야 하는 맛깔나는 안무가 포인트인 노래죠. 실제로 많은 아이돌 분들이 커버한 버전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튜넥스가 커버한 404도 한번 보셔야겠죠? 이번에 14위 가볼게요. 바로 하츠투하츠의 루드입니다. 올해 2월에 발매된 통통 튀는 하우스 장르의 댄스곡인데요. 다양한 챌린지가 화제였습니다. 안무를 활용한 챌린지부터 스텔라 선배님의 영어 나레이션 파트를 따라

0: 라는 챌린지까지 쇼폼을 아주 지배했었죠. 아 이거 기억나네요. You don't wanna upset me? 맞습니다. 이거 영국 버전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음 순위도 볼게요. 와 화사의 굿굿바이가 13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도 어디서나 떼창이 가능한 곡이 됐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특히 배우 박정민님이 뮤비에 출연해서 화제였는데 한 시상식에서 두 분이 꾸민 특별 무대로 또다시 화제가 되면서 음원까지 핫해진 곡입니다. 네, 저도 이 특별 무대 봤는데요. 와, 이게 이 정말 어찌 보면은 되게 긴장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저였으면 엄청 긴장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 분만의 그런 뭔가 하모니?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2512님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오늘 집 청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올 여름에 우산을 엄청나게 잃어버렸더라고요. 맨날 버스나 지하철에 놔두고 내리고 어디 두고 온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우산 미련 없이 보내줘야죠. 노래로 마음 달래보겠습니다. 아 그쵸, 우산 너무 잃어버리기 쉬워요. 사실 저도 우산 들고 나갔다가 이제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냥 조금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그냥 맞고 가거든요. 그만큼 저도 우산을 잘 잃어버리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산을 항상 사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미련 없이 보내줘야죠. 이렇게 오늘 뭐하고 보내셨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키키의 44, 하츠투하츠의 루드,
1: 이어서 동영수의 팝콘
0: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뀨디 투넥스 동규고요. 앞서 키키의 44, 이어서 하츠트하츠의 루드 듣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뜨겁게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우주의 드라우닝입니다. 이 곡은 2023년에 발매된 곡인데요. 우주 선배님이 군 복무 중 국군의 날 특집 방송에서 이 노래를 열창하는 영상이 주목받으면서 역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이 무려 3,200만 뷰를 돌파했대요. 와. 아, 이 우주 선배님 드라우닝, 이 뭐지 뭐랄까요, 노래방 가면은 무조건 불러야 되는 곡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제가 막 초등학생 때는 막 She's Gone, 막 Tears 이 노래 불렀었는데 요즘 대세는 또 드라우닝입니다. 다음 순위로 가볼게요. 오, 또 반가운 이름이네요. 하츠트하츠의 레몬탱입니다. 와, 이번 주는 11위를 차지했는데요. 선배님들이 노래도 이렇게 핫하지만 요즘 예능캐로 활약 중이시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저희 작컨도 사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위도 소개해드릴게요. 10위는 리센느의 Pretty Girl, 그리고 9위도 리센느의 데자부가 차지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응원하는 그룹인 만큼 음원 차트가 정말 리센느 선배님들로 가득하네요. 특히 Pretty Girl은 카라 선배님들 노래를 리메이크한 신곡인데 이 곡까지 제대로 정주행 중입니다. 아, 정말 이 Pretty Girl 되게 오랜만에 듣는 노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누나가 계속 이제 카라 선배님의 노래 틀면서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던 이 사이에 이렇게 또 한 번 히트를 쳐주시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좋아요. 그이까지 다양한 매력들 노래들을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꾸이님, 자취하는데 엄마가 수박을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수박 좋아하는데 혼자 사니까 수박이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서 안 먹고 말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잘라서 심지어 수박 씨까지 빼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또 엄미새가 됩니다. 엄마 사랑해. 아, 2351님은 수박 씨를 잘 안 드시는군요. 저는 그냥 사실 이게 씹을 때 약간 좀 그런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키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갈비찜이랑 뭐 잡채랑 이런 걸 해주시는데 또 먹고 싶네요. 어머니 듣고 있나요? 저 이번에 갈비찜 또 먹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2위 곡 우주의 드라우닝.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고요. 여름과 찰떡 콩떡인 노래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입니다. 너의 체에는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노래죠. 아일릿의 이츠미입니다. 흥겨운 테크노 장르인데다가 통통 튀는 안무 덕분에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 추고 싶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곡이죠. 아, 이 곡이 또 인상 깊은 게 저 같이 방송에 나왔던 유메키 형이 이 안무를 또 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래에 잘 맞게 짜고 또 노래도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7위는요 바로 에이티즈의 Bad가 차지했습니다. 요즘 챌린지의 열기가 음원까지 이어지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이 곡도 채산 선배님의 표정 연기와 퍼포먼스가 관심을 받으면서 꾸준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안무가 정말 잘 추할 멋진 춤이라서 아이돌계 춤꾼들이 모두 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참여를 해볼까 싶은데 아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채산 선배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6위로 가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제목은 상큼하지만 가사는 아주 강렬한 곡인데요. 나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겠다는 속담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이 와도 통쾌하게 갈아 마시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아 요즘 저 레모네이드가 너무 땡기거든요. 레모네이드 이 상큼함이 아 이 시원하게 아주 이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 제가 진짜 직접 마시는 레모네이드보다 이 에스파 선배님의 레모네이드가 요즘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제 5위 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태연의 만찬가인데요. J-POP 리메이크의 프로젝트 시작된 곡으로 뮤직비디오의 리센너의 원이 미나미 선배님이 등장해서 화제였죠. 태연 선배님이 노래를 너무 잘 살려주셔서 역시 믿고 듣는 태연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 들었을 때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 귀에 탁탁 박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들었어요. 가사 전달력이 진짜 차원이 다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5위까지 확인해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7위 곡 에이티즈의 배드 그리고 5위 곡 태연의 만찬가.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DJ 동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에이티즈의 배드에 이어서 태연의 만찬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확인해 볼게요. 먼저 4위는요. 크로티스의 레드 레드입니다. 신선한 가사와 중독성 넘치는 안무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요즘은 춤까지 따라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신드롬 그 자체인 노래입니다. 네, 저도 이 노래를 되게 짧게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곡을, 이 한국을 그렇게 가득 채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음을 제가 챌린지하면서 깨달았는데 무대도 너무 잘하시고 힘든 티가 전혀 안 나셔서 와, 이거 정말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요. 와, 여기서 이분들이 등장하네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선배님들의 데뷔 10주년 기념 재결합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음원 차트 1위, 음방 1위 등등 오랜만에 컴백임에도 수많은 기록을 쓰셨고요. 5월에 발매됐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오아이를 기다리셨는지 감도 안 오네요. 아, 저희도 데뷔 10주년 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노래, 좋은 퍼포먼스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2위 곡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제니의 Less Than a Lover인데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전 앨범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의 신곡을 발매해서 화제입니다. 직접 작사와 뮤직비디오 연출에도 참여하면서 선배님만의 미감을 담았다고 하네요. 아, 저도 사실 꿈이 있거든요. 뭔가 뮤직비디오 연출에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는데 아, 저의 꿈을 이루신 제니 선배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만큼 정말 능력과 그런 연출하시는 그런 뛰어난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제니 선배님의 또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시잖아요. 저도 되게 목소리가 허스키한 편인데 저도 레퍼런스나 이렇게 뭔가 좀 앞으로 연습하면서 제니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734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볼게요. 오늘 아침에 알람을 못 들어서 지각할 뻔했더니 내일도 살짝 걱정이네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알람을 더 많이 맞춰볼까, 불을 안 끄고 자볼까, 아님 그냥 밤을 살까 고민 중입니다. 꿀팁 환영이에요. 아, 저에게 이 꿀팁을 받으신다니, 이게 참 저도 잘 못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봤거든요. 알람을 되게 많이 맞춰봤는데 이게 알람을 계속 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람 끈 거를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 버려가지고 그거는 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룸메가 있어가지고 저를 깨워주기 때문에 좀 잘 일어나긴 하는데 요즘에 사실 저도 방법을 못 찾았어요. 네, 저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7343님 내일 아침에 무사히 약속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4위 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그리고 3위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뀨디 튜넥스 동규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리슨의 러브 어택입니다. 이 곡의 1위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음악방송 1위뿐만 아니라 음원차트 1위까지 역주행의 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센 선배님들이 정말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음악방송 1위 해서 정말 울고 싶어요. 울면서 앵콜하고 싶어요. 네, 리센 선배님들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사랑한다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요일 밤마다 이렇게 동규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쨔호! 맞습니다. 저도 튜이니 여러분들께 저의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쨔호! 제 첫 방송 잘 들어주셨나요?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DJ를 해봤는데 아 사실 긴장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장이 아직까지 사실 벌렁벌렁거리는데 다음에는 좀 더 긴장을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저 뀨디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1위 곡 리센의 러브 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튜넥스 동규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오펜하이머 사운드 트랙에서 디스트로이어 오브 월드 였습니다. 세상의 파괴자라고 하는 스코어였고요. 역시 루드비 고란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스코어에 앞서서 들려드린 장면은 1945년 8월 6일의 순간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그 오펜하이머 팀이 만든 핵폭탄이 떨어지던 순간 트루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있는 오펜하이머, 그 오펜하이머를 환호하는 그 팀원들, 하지만 연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하는 오펜하이머의 심경은 아주 복잡해지죠.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그 순간을 약간의 호러 영화처럼 혹은 사이코 드라마처럼 연출하고 있어요. 오펜하이머의 마음속에서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오늘 들려드린 장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시퀀스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이제 막 어제가 된 8월 6일은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엄청난 위력의 폭탄을 이제 인간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어쩌면 나의 발명품이 인류를 끝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그 시작이기도 한 거죠. 1945년 8월 6일 영화 오펜하이머의 한 장면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를 로제가 불렀습니다. 파친코 있죠? 파친코 시즌2의 엔딩곡이었죠? 로제의 비바라비다. 영화에서 직접, 그 시리즈에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파친코 시즌2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를 그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그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한국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나라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니까 인과응보다. 덕분에 전쟁이 빨리 끝났으니 히로시마도 그리고 나가사키도 우리 입장에서는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 두 번의 폭격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수도 적지 않다는 점이 제 마음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도 더 그런 생각들이 좀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친코라는 시리즈를 또한 보면 우리에게도 큰 비극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일 한국인의 시각에서 1945년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저는 이 파친코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파친코. 최근에 TV에서 하고 있던데요. 사과 TV, OTT로 저는 이미 다 보았지만 최근에 TV로 이제 방영하고 있는 파친코, 아마 TV로 챙겨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에피소드 지나갔나요? 시즌2 다섯 번째? 8월 6일과 8월 9일 사이에 한 번쯤은 그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닐까 해서 한번 오늘 장면과 노래를 골라봤고요. 바로 그 히로시마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가 한 편 있죠. 최근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 그 드라이브 마이카의 주요 촬영지가 바로 히로시마예요. 물론 히로시마라는 그 지역에서 촬영에 어떤 편의를 봐주고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촬영지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화 속의 인물들이 상처가 있지만 그걸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그 히로시마라는 땅이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히로시마를 촬영지로 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 미사키가 카오쿠를 데리고 가는 장면도 있죠. 바로 그 1945년 8월 6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장소였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를 혹시 다시 보시게 되면, 혹은 아직 안 보신 분 처음 보시게 되면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시퀀스에서 오펜하이머의 시퀀스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도, 그리고 파친코의 시퀀스를 함께 떠올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드라이브 마이카 사운드 트랙에서 스코어 들을까요? 드라이브 마이카 이시바시 에이코의 스코어입니다.

조지현 씨, 갑자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생각납니다. 그 숲의 서늘함이 다시 떠오르네요. 엔딩에 나왔던 곡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죠. 아마 이 곡이었을 겁니다. 이시바시 에이코의 Evil Does Not Exist.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스코어였고요. 그전에는 역시 같은 음악 감독 이시바시 에이코의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감독,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스코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이 정은임 아나운서 22주기라는 말씀 드렸고, 20주기 때 만들어둔 굿즈가 조금 남아있어서 신청하시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신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사연과 함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정우님의 영화 음악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이진영 씨, 8월 4일 기억합니다. 저의 고교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힘들었던 백수 시절까지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의 생일이 8월 4일이기도 하고요. 정우님 아나운서의 사고 소식을 처음 전해준 것도 또그 친구였고요. 그래서 매년 8월 4일에는 그 시절의 우리가 동시에 떠올라요. 고작 우린 사연도 한번 보내보지 못한 지방에 그저 습관처럼 라디오를 듣는 영화를 그냥 뭐 조금 좋아하는 청취자들이었을 뿐이지만 우리 20대의 마지막을 정우님의 FM 영화 음악과 함께 했고 밤마다 들은 라디오의 내용을 낮에 만나 함께 공유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시절을 아마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굿즈를 보내주신다면 네, 경기도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굿즈 신청에 앞서 정은임의 영화 음악에 대한 사연을 함께 보내주신 이진영 씨 반갑습니다. 신청곡도 주셨는데 그때 그 정은임의 영화 음악 같이 듣던 친구가 좋아했던 곡이래요. I'll be seeing you. 그 무렵에 사랑의 용기라는 마이클 더글라스와 멜라니 그리피스 주연의 영화에 나온 곡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좋아했다고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랑의 용기라는 영화에 I'll be seeing you가 쓰인 건 맞는데 누구 버전으로 나왔는지는 제가 자료에서 못 찾았거든요. 이건 제 선곡에 어떤 좀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생각에 제가 좋아하는 버전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I'll be seeing you가 가장 좀 많은 버전이 다양하게 쓰인 영화는 노트북일 텐데 노트북에는 지미 듀란트의 버전도 있고 빌리 홀리데이의 버전도 있고 그죠? 하지만 제가 오늘 고른 버전은 이기팝과 프랑스와스 아르디의 I'll be seeing you.

마지막 시절에 자주 나왔죠. 예, 영화 아이다호에서 에디 아놀드의 캐틀콜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I'll Be Seeing You, 프랑스어스 아르디와 이기팝이 함께한 버전 이진영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캐틀콜은 영 씨의 신청곡이기도 해요. 그때 허공의 질주 며칠 전에 음악 들려드렸더니 허공의 질주 하면 또 불사조 오빠, 네, 리버 피닉스 생각난다고. 스탠바이 미, 또 아이다호, 또 콜인 러브 다 떠오르네요. 그 시절 감성 돋는 선곡들 참 좋았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뭐 지금 제가 하는 선곡은 감성이 안 돋나요? 네. 뭐 지금은 지금의 감성이 돋고 그때는 또 그때의 감성이 돋는 거 아닐까요? 아, 그나저나 그 정우님의 영화 음악을 기억하시는 분들 그 굿즈 신청 오늘까지만 받을게요. 금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주시거나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역시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도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보고 너무 많이 신청하시면 좀 뽑아서 보내드리고 뭐 신청이 적당하다 그럼 웬만하면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니에는 올리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되니까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는 경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서영 씨, 그 시절에요. 이 영화 음악도 많이 나왔어요. 정은님의 영화 음악에 라스트 모이카니오 하셨습니다. 아, 그죠, 그죠. 이게 1992년 작품이잖아요. 마이클 만 감독의 작품.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인공인데 저는 또그 시절에 매들린 스토우 맞죠? 그또 배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배우가 아름답게 나온 영화로 기억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라스트 모이칸의 스코어는 트레버 존스가 했는데 이 트레버 존스의 음악이 살짝 좀 자기 복제가 있어요. 이분이 클리프행어 음악도 했잖아요. 클리프행어 테마와 라스트 모이칸 테마가 저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좀 비슷해서. 자, 트레버 존스의 라스트 모이칸 사운드 트랙 가운데 프로멘터리 듣겠습니다.

마이클 만 감독의 영화 두 편의 음악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라스트 모이칸에서 프로멘토리,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 인사이더, 주연 배우 알파치노였죠. 알파치노가 출연한 마이클 만 감독의 영화 인사이더 사운드 트랙에서 Safe from Harm, 페르펙토 믹스, 피처링은 샤라 넬슨, 매시버 어택이었습니다. 최근에 매시버 어택 한국에서 공연하고 갔죠. 살아있네라는 후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매시브 어택. 공연 보고 싶었는데 근데 대단해요. 그 더운데 그거 다 가신 거예요. 체력 좋다. 이 더운 날. 역시 락팬은 열정과 그리고 체력입니다.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체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열정과 체력이 모두 있어야 즐길 수 있는 락패. 전 안 돼요.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공연 보고 싶었는데. 매시브 어택. 마이클 만 감독의 히트 2. 저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제작한다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마무리하시고 감독님 보여주세요. 히트 2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지막 곡은 15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8월 2일에 72년 만에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국의 김나경, 박주와 김연아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페니 마샬 감독의 영화 그들만의 리그가 생각나면서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거 지난 주말에 다큐를 봤어요. 네.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미국 그 여자 프로야구 팀에 지명되는 이야기까지 담겨있는 다큐 봤거든요. 대단하던데요. 잘했으면 좋겠다. 네. 김나경, 박주와 김연아 선수, 그 외에도 현재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선수들에게 이 곡을 응원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야구 소녀들 화이팅! 네.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마스크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입추 때 깨가 쏟아진다라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입추 무렵이 되면 참깨가 잘 익어 꼬투리가 벌어지고 깨알이 쏟아질 만큼 수확할 시기가 된다는 뜻인데요. 원래는 참깨 수확철을 이루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좋은 일이 풍성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추죠. 아, 지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달력을 보면 계절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조금씩 가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면서 입추 때 깨가 쏟아진다는 속담처럼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기는 깨가 쏟아지는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구피의 비련이었어요. 가사 중간에 열려 열려 열려라 참깨 이 부분이 나오죠. 아 그나저나 입추라고 하는데도 날씨가 왜 이러는지 믿을 수가 없네요. 아 근데 또 조금만 지나면은 금세 또 시원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쉽다가도 내가 왜 장마 기간 때 얼른 태양을 보고 싶다고 했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너무 덥다 보니까 비가 제발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업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폴리스 함께합니다. 오늘 오프닝에 깨가 쏟아지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코너에서 저한테 깨가 쏟아지려면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좀 아슬아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량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의 소중한 한 표 다들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0: 부탁드려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떠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362번님, 방학 동안 딸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서 저도 얼른 출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하러 들어가던 뒷모습을 떠올리니 괜히 짠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딸, 언제나 너의 뒤에는 아빠, 엄마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사랑한다. 대학생인데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방학 기간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0362번님도 출근 잘하고 오세요. 새싹이신 9720번님입니다. 일본어 학원 가는 길에 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여행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힘없이 해보고 싶네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 일본어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요즘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여행가서 프리토킹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잘 다녀오세요. 9874번님, 얼마 전 차 사고가 나서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고 출근하러 가는 길이에요. 보험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어쩌다가 차 사고가 났나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사고는 한순간이죠. 맞아요. 언제든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워낙 요즘 보험이 잘돼 있다 보니까 해결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같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995번님, 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 여행 중에 봤다고 하면서 바다 거북이 사진을 보내줘서 잠깐 마음으로나마 힐링하고 다시 일터로 갑니다. 노래는 딸이 좋아하는 가수인 사브리나 카펜더 노래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아유, 거북이 너무 귀여운데요. 괜히 저까지도 힐링이 됩니다. 9995번님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무탈 하나로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따님도 여행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어느 곡 좋아하실까 했는데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듣고 올게요.

사브리나 카펜더의 에스프레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025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휴가 기간 중입니다.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려 했는데 현실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고추장찌개 끓였네요. 전 50대 남자라는 사실은 안 비밀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어요. 5시 반부터 고추장찌개요? 쉽지 않은데. 아, 어떻게 보면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한 7, 8시만 돼도 거의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더라고요. 너무 더워지기 전에 미리 아침, 점심 준비하시면 좋죠. 낮잠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나른하게 누워있다 보면은 한숨 자고 또 좋은 오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 사연 소개는 분들 가운데 9720번님, 9995번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하영님, 이직하게 되면서 8월부터 영디와 함께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지런한 사람들 왜 이리 많나요? 매일 새벽 1시, 2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났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느라 밤 11시에 잠들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괜히 뿌듯해지곤 한답니다. 앞으로도 제 아침 시간을 알차게 채워주세요, 영디. 오, 반갑습니다, 하영님. 이직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군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알차게 살고요. 부지런하게 살고요. 어쩜 이렇게 쉼 없이 달리시는지 저도 정말 신기하고 뭔가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특히 새아침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운동도 많이 가시고 학원도 많이 가시고 자기계발에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 더 놀랍습니다. 신하영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셨네요. 앞으로 자주 봬요. 박현진님,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가 하나도 안 막혀서 벌써 회사에 도착했어요. 전 휴가 기간에도 출근하는지라 제 비서지는 회사가 되어버렸네요. 마음만큼은 시원하고 싶어서 SM타운에 서머베케이션 신청합니다. 이게 휴가 기간에 출근하는 거에 장점을 꼽으라면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평소보다 도로가 덜 막히고 회사에도 사람이 좀 적어져서 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오늘도 일 잘하고 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SM타운의 서머베케이션. Let's go.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달력은 절개 입추를 가리키고 있지만 온도계는 한여름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9도였고요.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또 일부 전라권에는 폭염 중대경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9도, 광주가 38도, 대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8.7도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내일부터는 35도 이하로 기온이 조금은 내려가겠고요. 내일 영동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박진숙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영디, 여름에 매미들이 시끄럽게 울 때 들으면 좋을 노래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빅뱅의 거짓말 선곡해 주셨는데요.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이거 하루하루예요. 아,
1: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랬군요. 아, 이런 실수를.
0: 실수 덕분에 저 이렇게 또 하루하루 승리를 쌓아갑니다. 아하. 제가 오늘 이겼는데 여러분 이번 주 저 이긴 저한테 뜨겁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 지난주에 이어서 2연패에 아주 쓰다 못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혀에서 이 느껴지시나요? 이 패배의 맛 어떤가요? 불러볼게요. 영디.
1: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고 한창 제가 제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까불었었는데 네,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실수를,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다니.
0: 아, 빅뱅이 하루하루였군요. 저도 근데 이상한 걸 모르고.
1: 그러니까 다 그냥 넘어갔어요, 심지어. 네,
0: 그래서 저는 뭐, 아, 그럼 피아노 칠게요. 따라라라라 이랬는데. 하루하루였다니. 이제 누적 결과를 합산해볼게요. 올해 들어서 영디가 16, 제가 15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 그쵸? 이렇게 또 좁혀졌나요? 아, 오늘 순간 이렇게 다가와 계셨네요.
0: 그러니까 땅땅땅 여고괴담 스타일로 제가 한 걸음씩 오다 보니까 16-10으로 다가왔네요.
1: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저도
0: 이제 차리실 거예요?
1: 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0: 늦었다. 늦었다. 어떡하지?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이길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형표님, 저도 이 메시지 봤어요. 와, 헬스장에서 무게 들다가 웃겨서 떨어뜨릴 뻔했어. 아, 벨이 왜 이렇게 웃기심? 매미 소리도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노래로 바다의 매드 진짜 최고네요. 한 표 드립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 공형표님의 메시지 힘입어서 지난주에 그렇게 재밌었나 하고 다시 듣기로 복습을 했거든요.
1: 어땠어요?
0: 떨어뜨리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공형표님이 요즘에 좀 팍팍하셨다.
1: 나는 더 웃길 수 있다?
0: 사는 게 좀 팍팍하셔서 요 정도에도 크게 웃으셨다.
1: 이번 주 기대할게요.
0: 발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는.
1: 9415번님, 매미 소리 싫어하는 분이 바다의 매드를 들으면 You make me crazy 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 더 괴로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게 들려줄 노래도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영디에게 한 표요 라고 해주셨지만 제가 내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네요.
0: 제가 가져온 노래 족족 다 별로이셨군요. 3236번님, I'm so mad. 듣다 보면 너무 신나서 매미 앞에서 바다씨처럼 손가락 돌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곡 선곡해주신 베리승 하셨는데.
1: 매드가 호불호가 갈리네요.
0: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은 있다. 이 노래 부르고 나면은 좀 개운한 느낌은 있습니다.
1: 네.
0: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236번님, 공영표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 방법 배틀착플리스 알려주시죠.
1: 네,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 네,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 주시면 심사평 소개와 함께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준비되셨나요?
1: 가보시죠.
0: 뛰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사연자분은 익명을 요청해 주셨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라디오로 시작하는 애청자 빵글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여름만 되면 온도 전쟁이에요. 더운 사람들 vs 추운 사람들의 리모컨 사수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다가 안 되면 춥다고 느끼는 동료가 사무실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유유. 에어컨을 켠 채로 창문을 열어놓으니 에너지도 낭비되고 습한 기온이 들어와서 에어컨 온도를 더 내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은데요. 이 불편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노래 어디 없을까요?

0: 참고로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익명의 빵그리님, 아무래도 이렇게 더위 많이 타는 분들은 하루에 꼭 두 번 정도는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만큼이라도 좀 시원하게 전신

0: 인가 본데요.
1: 자신이라기보다 이 더위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0: 왜요?
1: 이분 더위 많이 타시죠. 저도 이 속 안에 더위가 많고 또 요즘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화를 내면은 또 그렇게 땀이 나요.
0: 아.
1: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특보가 오면은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이거 꼭 방송에 넣어달라 57분에. 그렇게 폭염특보가 많이 내려오는
0: 맞아요.
1: 여름이 이 여름이 정말 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중대경보 만들자마자 그렇죠. 이렇게 많이 때려질 줄은 몰랐어요.
1: 중대경보까지 진짜 격상되면서 이게 거의 매일매일 서울도 뭐 37, 8도가 이제 기본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덥습니다.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니 사무실에서 물어봐도 돼요. 출근하자마자 직원들한테 10명 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익명의 빵그리님 이 동료 한 분 빼고는 다 덥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동료분은 사무실에서 그럼 좀 활동량을 늘려보자. 동료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빵글이라고 할게요.
0: 네.
1: 아, 우리 빵글씨 이거 하나만 복사 좀 해줄 수 있나? 요즘 시대에 역행하게 그냥 이렇게
0: 너무 역행하네요.
1: 빵글씨
0: 큰일 나요.
1: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나 혹시?
0: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돼요.
1: 안 돼요? 어, 안 돼요? 제가 또 사무실 생활 잘 모르다 보니까. 아 그래요? 큰일 나는군요. 우리 익명의 빵글이가 진짜 유명해질 수가 있겠네요. 온라인상에서.
0: 안 좋은
1: 아,
0: 의미로.
1: 그럼 안 되죠.
0: 그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것들 네. 우리 추위를 타는 빵그리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라고 이거 한 번 더 괜찮나? 한 번 더 오케이 가져왔는데 저는 천상지 더 그레이스
0: 갑자기 기세가 확 꺾였어요.
1: 아 그래요? 이거 안 되겠어요?
0: 아 근데 어떤 의미와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1: 그죠 네 안
0: 아,
1: 되구나 네.
0: 근데 저도 비슷하게 해결책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선곡해왔어요.
1: 아니 한 겹 더 입으라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일을 늘려라. 노동을 조금 더 하시면 안 되나? 이 추위
0: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1: 아, 직장 내 갑질 조심해야 되니까. 아, 네.
0: 아, 위험할 수 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봤을 때 죄송하지만 추위 타는 사람이 저였어요.
1: 아,
0: 우리 반대네요.
1: 찾았네. 여기 있었네.
0: 그렇죠. 겨울철에 복도에 앉으면 그렇게 발 손 시려워가지고 항상 꽁꽁 싸매고 다녔고 여름철에 에어컨 아래에 있는 자리에 또 제가 지정이 되면 추워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저는 어. 온도를 막 함부로 바꾸고 이런 거는 좀 눈치보여가지고
1: 아,
0: 참긴 했거든요. 이럴 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자리를 뭐죠? 바꾸면 돼요.
1: 자리를 바꿔.
0: 자리를 바꾸셔라. 제발 나로 바꾸자. 나로 바꾸자. 비와 박진영 씨가 함께 부른 나로 바꾸자.
1: 나로 바꾸자.
0: 자리 바꾸시라고. 나로 바꾸면 돼요. 익명의 빵그리님과 이 동료분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때요?
1: 아 자리를 바꾸자. 더운 사람과.
0: 그렇죠.
1: 어...
0: 왠지 추위 많이 타시는 이분이 에어컨이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 더위를 타시는 분과 추위를 타시는 분이 서로 자리를 교체하시면은 좀 덜 춥고 덜 덥지 않을까.
1: 제가 제안 한번 해볼게요. 그
0: 네?
1: 방금 부르신 노래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실 수 있어요? 똑같이 부른지 보려고요.
0: 제발 나로 바꾸자. 이거 맞아요. 왜 의심하세요.
1: 잠깐만 끄드면서 미아가 되셨어요. 길을 잃으셔가지고.
0: 아니에요. 이 음이 맞아요. 진짜 확인해주세요. 제발. 아, 네, 억울하다.
1: 아니. 그래요? 프로들도 그렇게 부른다고요?
0: 아 제가 프로
1: 나로 바꾸 너무 추워서 마지막에 막 떨린 건가? 염소가 갑자기 나와요.
0: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거 선곡해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제목 알려주세요.
0: B와 박진영 JYP가 함께 부른 나로 바꾸자입니다.
1: 네, B와 박진영이 함께한 나로 바꾸자. 그 끝에 그렇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 비와 박진영이 함께한 나로 바꾸자.
1: 맞죠?
0: 약간 근데 생각보다 비슷하죠? 비슷해서 깜짝 놀랐네요. 저는 아니 영디가 어느 노래를 이런 식으로 부르나라고 생각했는데
1: 갈수록 노래 부르는 그러네요. 것도 뻔뻔해져야지 할 수 있구나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0: 이게 바꾸자고 약간 애원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끌고 가는 건가 봐요.
1: 그쵸.
0: 맞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배틀 차플리스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임세진님, 저희 아들이 이번에 전역을 했는데요. 매일 엄마 밥만 쳤습니다. 처음엔 그래 군대에서 집밥이 그리웠겠지 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줬는데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라고 해봤지만 제대로 된 한상을 원하네요. 하루는 너 치사병 출신이잖아. 네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면 어때?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하길 자기는 대량으로만 해봐서 적은 양은 못한다고 합니다.
1: 말이나 못하면.
0: 치사병으로 전역했음에도 엄마 밥만 찾는 아들에게 들려줄 노래를 부탁할게요 하셨네요. 임세진님, 엄마도 힘든 날 있잖아요. 엄마라고 어떻게 맨날 집밥을 다 해줘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런 날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동해놨다가 기름 쫙 올리고 굽기만 하세요. 모듬 전 세트 보내드릴게요. 필터 샤워기랑 고민했어요. 엄마도 더우니까 화가 많아서 땀이 나지 않을까.
1: 화를 가라앉히셔라.
0: 먼저 가세요.
1: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냉장고에서 알아서 빼먹어.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엄마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자이언티에 꺼내 먹어요. 냉장고에서 알아서 꺼내 먹어라. 집에 다 있잖아. 꺼내기만 하면 돼. 우리 엄마. 그쵸.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제 귀찮으시니까 알아서 그냥 꺼내 먹어.
0: 영디는 꺼내 먹는 스타일인가요?
1: 저는 군말 없이 꺼내 먹죠.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0: 아니 그러면은 에어컨 온도도 말 안 하고 조정 안 하고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꺼내
1: 맞아요.
0: 먹으라고 하면 잘 꺼내 먹고
1: 네 저는
0: 수동적이네요.
1: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0: 착한 캥거루네요. 저는 사실 저도 그 꺼내 먹어요 했다가 그 다음에 차선이 너무 약해졌어요. 차선이
1: 왜요?
0: 약해서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될지 노래는 좋은 노래인데 이 취사병이라서 양을 조절을 못하고
1: 네?
0: 또 엄마는 지금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 그쵸.
0: 매번 힘든데 거절을 못해서 양 조절 못하고 너무

0: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거절을 못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 했더니 깊은 사랑이 죄라면 반으로 줄일게. 엄마는 사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우리 아들은 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1: 어머니는 이미 사랑을 줄이고 싶어하고 계시는데.
0: 저는 한영이래 깊은 사랑이 죄라면 가지고 왔는데 좀 물음표인가요? 이 사연에?
1: 아 살짝?
0: 제가 최근에 좀 더위를 먹었어요. 고백을 하자면. 보네요. 그래서 진짜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 더위를 먹어서 링겔까지 맞았어요.
1: 오 정말요?
0: 감을 잠깐 그 링겔에 걸어놓고 온 것 같아요. 이번 주 좀 약하네. 아 스스로 인정합니다.
1: 아 그럼
0: 차선까지 원래 좀 빵빵한데 아까 그 운동하시다가 제가 발가락 조심하시라 했는데 네. 오늘은 그냥 웃지도 않고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열 운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떡해요? 꺼내 먹어요 가요?
1: 꺼내 먹어요가 낫겠죠?
0: 꺼내 먹어요 갑시다.
1: 갑시다.
0: 자이언트의 꺼내 먹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듣고 온 노래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였고요. 제가 뭐 어차피 제 노래 틀지도 못했겠네요. 제목도 제대로 모르고 왔네요. 내 삶의 반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반이었습니다.
2: 한경일의 내 삶의 밤이었고, 전 깊은 사랑이 죄라면.
3: 그 가사죠? 가사 중에 하나였나요?
2: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이라이트 가사 중에 하나였는데 네. 당연히 제가 제 불찰입니다. 네. 더위를 먹은 게 확실합니다.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3: 이장훈님, 솔로 생활 N년 차입니다. 회사에서 친한 사람들 3명이 의기투합해서 올해 여름 휴가를 해운대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부터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엔 다들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야근도 많고 술자리도 많아져서인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하는데 다시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2: 이장훈님, 운동을 하려면 역시 사람이 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력이 맞아요. 있으려면은 뭐다? 녹용이다. 그리고 홍삼이다.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3: 오,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2: 아니, 이장훈님도 사실 또 고민했어요.
3: 왜요?
2: 필터 샤워기를 보내드려야 되나?
3: 오늘은 그냥 통으로 필터 샤워기로 가는 날이 될 수도 있었네요.
2: 아유, 필터 샤워기 짱인데요. 아,
3: 저도 짱이죠.
2: 집들이 선물로 필터 샤워기 해야 되겠어요.
3: 너무 좋죠.
2: 아주 그냥 다 적용이 되는 선물입니다. 아, 어떡해요. 영디.
3: 저 먼저 가요?
2: 영디, 저 환자니까 영디가 먼저 가세요.
3: 아, 이렇게 발을 슬쩍 빼시려고 하네.
2: 아니, 제가 장마 끝나면 제 시기가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고괴담 스타일로 이겼잖아요. 네. 벅벅벅 이겼는데
3: 이번엔
2: 더위가 왔네요. 이번엔 네. 지금 폭염 중대 경보 때문에. 아, 여기 먼저 가세요.
3: 알겠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분이 있죠.
2: 누구죠?
3: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의 북부대공. 북부대공 모르세요? 에이트즈의 최사님. 아, 아, 모르시는구나. 요즘 SNS에서 아주 핫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그 표정과 네. 그 안무와 함께 그 몸 엄청 열심히 가꾸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요즘 북부대공이라면서 엄청나게 핫하시거든요.
2: 북부대공이 뭔가요?
3: 아, 약간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 웹소설 같은 웹툰 같은 그런 곳에서 냉미남에 근데 엄청 내 여자한테는 다정한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2: 차도남 이런 건가요? 네. 옛날 말로?
3: 네. 그렇죠. 그래서 라떼의 짐승남, 짐승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아, 짐승돌.
3: 네, 짐승돌의 느낌을 요즘 에이티즈의 최사님이 혼자 이분이 독보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2: 그렇군요.
3: 있다.
2: 그렇군요. 네, 네.
3: 그래서 에이티즈의 배드를 갖고 올까 하다가 라떼의 짐승돌을 다시 소환해 보려고요.
2: 아크로바틱 나와야 되는데.
3: 그렇죠. 운동을 어깨 내 어깨. 헬스장에서 하나 둘 하면서 어깨 내 어깨.
2: 아, 그렇죠. 이장훈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우리랑 비슷하다면
3: 두 캠으로 가야죠.
2: 따따따따따 하면 바로 심장 그쵸? 부여잡아야 되죠.
3: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역기를 들어야죠. 어깨 내 어깨.
2: 나도 모르게

0: 신나버리면 이제 이장호 님도 우리랑 같은 세대.
1: 그러기를 바랍니다.
0: Again and again. 저는 이제 이장호 님이 친한 사람 3명이서 이제 해운대를 가기로 했다. 해운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석 만남.
1: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0: 즉석 만남. 저는 있었거든요.
1: 저 때도 있었어요.
0: 그 지금 즉석 만남을 하러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버렸나 봐요. 이장훈 님이.
1: 그래서 놀러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0: 그렇죠. 그냥 놀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막 몸을 만들었는데 지금 흐지부지가 돼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저는 약간 느껴졌어요. 이 초콜릿이 지금 없어져서 지금 어떡하나요. 지금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이장훈 님이 여기서 좋은 인연 만들고 오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인연과 후 토크를 할 때 그때 나는 오빠의 초콜릿 복근이 너무 멋있었어. 소녀시대 초콜릿 러브 가져갔습니다.
1: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0: 말씀하세요.
1: 유부녀 토크가 네네네. 된 느낌이에요.
0: 그래요? 이게 운동할 때는 확실히 그 의지를 탁 심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조금은 섹시한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Again and Again 남돌이 이렇게 섹시한 거보다는 지금 이 이장우님은 초콜릿 러브 오빠 정말 그 초콜릿 볶은 정말 멋있었어 라고 얘기해줄 나중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초콜릿을 만들어야지.
1: 지금 부끄러우시죠 솔직히.
0: 제가 근데 이 노래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회를 떠온 느낌인 거예요. 그냥 생으로 그냥 노래를 가지고 온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다른 노래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네. 이 사연에 볶아서 올 수 있는 노래 없을까 했는데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생으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제가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장호님이 근데 정말 바다 보러 가시는 걸 수 있고
1: 그쵸?
0: 정말 그냥 여행 가시는 걸 수 있는데 제가 괜히 막 즉석 만남 이런 말을 꺼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1: 모르겠습니다.
0: 저는
1: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는 제 거 나갈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괜찮을까요? 네.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 혹시 또 금지인지 모르겠어요.
1: 아이 설마요.
0: 끈적해가지고.
1: 아닙니다. 마지막 곡은 저의 Again and Again을 제치고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를 가겠습니다. 배틀교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0: 조금 자신 없지만 다음 주에 더 세게 가져올게요.
1: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시죠. 저희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1: 오늘의 행운은
0: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0: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아침부터 매미가 맹렬하게 울어대죠.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입니다. 보통 입추부터 입동 전까지 절기상 가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여름 같은 날씨 속에서 가을의 문턱에 이제 들어온 셈이에요. 누군가는 입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입 닫아 추워지려면 멀었어. 그래서 입추. 그만큼 아직은 여름이 절정입니다. 오늘이 입추인 만큼 마음이라도 먼저 가을 맞이에 나서볼까요? 체감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더라도 더위와 짜증은 잠시 내려두시고요. 마음의 온도만큼은 가을처럼 선선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끝나지 않는 노래. 이치가나비 럴린 이소라 박효신 버전으로 첫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이에요. 어때요? 컨디션 어때요? 자, 입추입니다. 입추. 아, 입추. 잡추. 잡추. 잡추.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아, 새벽에 매미가 울어서 잠에서 깼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계절이 막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07번님이 입추라서 새벽에 귀뚜라미가 그렇게 울었나 봐요. 오, 진짜? 박영숙님이 요즘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가을이 오긴 오나 봄. 후후. 아, 정말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밤에? 아, 밤에 귀를 좀 기울여 볼까? 이수키님이 백화점 가니까 벌써 가을 옷이 나왔더라고요. 어허. 아, 근데 가을 옷 사기에는 아직 한 달 넘게 너무 더울 것 같은데, 9월도 더울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뭐죠? 금방 갑자기 또 이러다가 날씨가 변하려나? 김지윤님이 테디 어제 헬스키친 봤어요. 아는 언니랑 같이 봤는데요. 언니도 재밌었대요. 언니한테 밥 사주려고 했는데 언니가 먼저 결제해서 못 샀어요. 유유. 아하. 헬스키친은 이제 제가 하는 뮤지컬 이름입니다. 지금 뮤지컬 이제 2주차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고 계신데 감사하고 작품이 재밌어요. 이제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관객들도 보고 한순간도 졸려하지 않고 예, 다들 박수치고 또 의외로 또 눈물도 나고 그렇게 깊게 깊게 드라마가 또 들어갑니다. 음악이 너무 좋은 뮤지컬인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예, 저희 헬스키친 가족들 나옵니다. 이번에 뮤지컬로 처음 데뷔한 프로미스나인의 박지원 배우 그리고 울랄라 세션 출신 박광선 배우 이렇게 나와주십니다. 그리고 테이 이렇게 세 명이 다 헬스키친을 위해 예, 초대석에 함께 하는 예, 버전 라이브도 준비를 해볼게요. 아침에 좀 힘들어하는데 제가 시키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자, 오늘 하루만 좀 버티면은 그래도 주말이 옵니다. 열심히 달려볼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같이 하실 거고요. 오늘 최기찬 기자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잠시 후에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금요일 4부 미라클 머니 우리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에요. 손이

0: 최강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건데요. 아, 제 숨은 돈을 찾아준 은인이십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실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의 계획 뭐 하실 거예요?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선물이에요. 영화 오디세이 티켓 준비했습니다. 아, 요새 너무 핫하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퍼 놀란 감독의 신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문화선물이에요. 두 분께 2매씩 드릴 겁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1분 19초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굿모닝.
2: 굿모닝.
3: 입추라는 이름이 조금은 미안해지는 날. 오늘 서울이 39도까지 치솟겠고요. 폭염 중대경보가 지금 영서지방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 인천, 전주, 광주, 춘천 등 수도권,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에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서울, 전주 3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도 서울이 29도로 서울에는 1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일은 서울이 35도, 일요일부터는 33도 선까지 내려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내일은 동해안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도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소찬이 Tears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폭염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추이거든요. 입추 매직을 꿈꾸면서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실까요? 주말엔 또 어떤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보침료리명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자, 아, 넌 나를 찾지 마. 뒤에 들어야지. 여기서부터 못 불러. 소찬이의 Tears 계속 들을게요.

자, 여러분 자켓 잡으십시오. 준비됐죠? 조성모 다짐 흐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 좋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주말 뭐 하실 겁니까? 정관오님, 굿모닝 테디. 오늘만 근무하면 태백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거기 날씨는 새벽이 춥다는데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어, 좋겠다. 가을을 또 만끽하러 가시는 건가요? 시원하게 다녀오십시오. 이 범어님이, 테디 너무 더워요. 저는 내일 약 30년 만에 수영장을 갑니다. 8살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출동해요. 물에 뜰 수 있겠죠? 뜰 수 있어요. 무조건 뜰 거예요. 예, 한번 떴던 몸은 몸이 기억합니다. 잘 즐기고 오십시오. 천민지님이, 휴가 동안 집콕을 하면서 냉장고 파먹기를 했더니 냉장고 안이 덩 비었어요.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집 밖으로 나가기 너무 귀찮다. 예, 요즘은 어플을 잘 찾아보면 장도 실제로 배달도 해줍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드셨으니까 너무 좋고. 아, 냉장고 비면 또 기분 좋은데. 자, 여러분 잘 드셨으니까 또 에너지 꽉 채워서 모닝나이트 계속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뭐하고 보내실 건지, 주말에는 뭐 하실 건지 계속 보내주세요.

이 분위기 이어서 약간 또 힙하게 갑니다.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순옥님이 와우 밤새 잠들었던 세포들 굳어진 관절들 쭉 펴고 불금 나이트 달려봅니다. 오세요 여러분 흔드세요. 이름이 뭐예요? 1010번님 내일 신혼집 입주를 위해서 원룸 짐 싸고 있어요. 오, 에어컨도 없어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있는데요. 라디오라도 있어서 외롭지가 않네요. 내일 이사하고 나면 행복 시작이겠죠? 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 금요일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 힘듭니다 생각하고 그 힘듦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좋네요. 권유나님이 내일 저 싸이 콘서트 갑니다. 40대라서 스탠딩 잘 버티고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즐기고 올래요 하셨는데 요즘 40대가 옛날 40대가 아니에요. 딱 중간에 있는 진짜 힘내야 되는 때라 이거 못 견디면은 뭐 안 됩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물 많이 먹고 오세요. 노래 많이 드시고 오세요. 계속 노래 듣겠습니다.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흐르고 있습니다. 박미령님이 내일 영화관으로 피서갑니다. 심야영화로 신랑이랑 오디세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벌써 두근두근 신나는 중.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오디세이 그 신화 이야기 알고 가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구현하는데 너무나 대단한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던 신화를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구현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기동님이 주말에 토마토 속에 황금 반지 찾으러 화천 토마토 축제 가려고요. 황금 반지 찾으면 테디에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있어요? 황금 반지 찾으러? 오, 토마토 축제 잘 즐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아, 또 좋아하는데 토마토 먹어야겠다. 계속해서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자 계속 듣겠습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살짝 템포를 또 늦춰서 힙합 리듬으로 갑니다. 김진각님의 신청곡이에요. 듀스 여름 안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7401님이 금요 나이트 너무 좋아요. 출근길에 혼자 운전 중에 샤우팅하면서 서부 간선 달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지금도 힙합 리듬 어깨로 둥실둥실 예, 해주시면서 가고 계신가요? 8630번님 내일 제 생일이에요. 남편이 안 챙겨줘서 제가 셀프로 식당 예약했어요. 잘했어. 내 생일 사실 내가 챙겨야지. 내가 축하할 일은 내가 먼저 챙겨야 돼.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뭐 한번 옷 같은 것도 하나 질러요. 생일 축하해요. 4007번님 자영업하고 있는 김현규입니다. 주말도 오늘도 일만 하네요.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와! 그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일 때가 더 좋았어. 그죠? 사장님이 되고 대표가 되고 자영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0: 싫은 게 어딨어.
1: 그러니까 안심만큼 부자 되십시오. 예. 많이 많이 손님들이 찾아오기를. 듀스 여름 안에서 들으시고요. 모닝 나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문 닫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아침잡초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오셨네요. 서울 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6: 네, 테디 롱타임 노씨.
5: 롱타임 노씨.
6: 네, 지금 7말 8초라는 말 아세요?
5: 알죠.
6: 네. 7말 8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 휴가 가장 많이 떠난다는 기간. 이번 주말까지 8초에 해당됩니다. 그 국민적 시즌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지혜 씨도 떠났습니다.
5: 아, 그렇군요. 네. 고생해 주세요. 네.
6: 내일 전국에 524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휴가지 방향은 정오 무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태백 가신다는 분 계셨죠? 역시 피서답게 영동고속도로,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위주로 강원도 오가는 길이 혼잡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정체 정도로 보면 평소 토요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지금 출근길에 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달래내 고개 앞에 지금 사고 처리 중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지금 반포 나들목부터 정체 심한 상태고요. 올림픽대로도 김포 방향으로 영동대교 지나면서 4차로에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와요. 모닝라이트를 지금 했는데
1: 네.
0: 자영 리포터가 한때 좋아했던 일단 나이트를 좋아하셨나요? 혹시?
1: 전 사실 근데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봐서 그게 좀 아쉬워요.
0: 그래, 그 네. 세대가 아니죠, 그죠?
1: 저희 거의 끝물이었던 것
0: 끝물이었죠.
1: 같아요.
0: 끝물이었죠.
1: 네.
0: 네. 저보다도 사실 윗세대가 나이트 세대라가지고
1: 맞아요. 저희 때 홍대 이런 클럽
0: 클럽이었지.
1: 힙합 클럽
0: 그렇지.
1: 이런 데 많이 다녔었죠.
0: 맞다 맞다.
1: 네.
0: 좋아했던 어떤 이런 클럽 음악들 같은 게 있나요?
1: 클럽 음악은 아니고 그냥 제가 신나게 흔들어졌던 음악 중에 하나가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정현님의 이 바꿔 너무 좋아했어요.
0: 아, 그래서 테크노였지.
1: 네, 맞아요.
0: 역시 신나는 건 테크노야. 그렇습니다. 아, 금요일이라서 또 신나는 음악 이야기들 할 수 있어서 좋은데
1: 네.
0: 깨알 뉴스도 기분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0: 홍영 씨는 35만 원, 김해 씨는 10만 원, 충북 영동군은 3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해요.
1: 네,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0: 네, 현재까지 발표된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오호. 전남 광주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이 군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자체 안내를 미리 확인하세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 지원 대상과 신청 일정까지 꼭 확인하셔서 좀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의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조에서 출시한 $2.99 하나로 약 4,000원짜리 미니 토트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사진 찾아보니까 평범한 그냥 에코백 같은데요.
0: 네, 그런데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긴 줄이 늘어설 정도인데요. 정가는 약 4,000원이지만 국내 리셀 시장에서는 2에서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구매 대행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최대 8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한정판이라는 희소성과 SNS 인증 문화가 더해지면서 패션 소품이자 수집품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1: 오,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트레이더 조 가방 하나쯤 구매하는 게 진짜 기념이 되긴 하겠네요.
0: 저도 선물 받아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1: 진짜?
0: 그런데 이런 브랜드 가방 열풍은 우리나라 K뷰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3,000원짜리 타포린백은 출시 1년 반 만에 누적 판매량 178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명동과 홍대, 성수 등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과 함께 꼭 구매하는 대표 기념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명품이 지역 특산품을 샀다면 이제는 현지 브랜드의 가방이나 굿즈처럼 여행의 경험 자체를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아, 맞아요. 값비싼 기념품보다 그 나라 일상을 담은 굿즈가 더 특별한 추억이 되기는 하죠.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뜨거운 햇빛에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전문가들은 여름철 열성 탈모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두피도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빨개지고 따갑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이 열성 탈모는 강한 자외선과 폭염으로 두피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탈모 증상인데요. 이 두피에 열이 가해지면 모공이 벌어지고 두피 장벽이 약해지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피가 붉게 달아오르는 두피 홍반과 함께 화끈거리는 열감과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방치할 경우 두피 염증이나 지루성 두피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평소보다 두피가 뜨겁거나 가렵다면은 뭐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어요.
0: 네, 맞아요. 이 전문가들은 열성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두피의 열을 빨리 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야외에서는 양산이나 통풍이 잘 되는 모자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피에 열감이 심하다면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거나 30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멘톨이나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샴푸도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적당히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1: 예, 피부 자외선 차단만큼이나 두피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외출할 때 모자 그리고 양산 으로 두피까지 함께 보호하자고요.
0: 네, 김민정 님이 저도 LA 사는 지인 언니가 트레이더조 가방 사주셨어요. 잘 들고 다닌답니다.
1: 아, 진짜 많이들 사시는구나.
0: 엄청 편해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유혜리 님이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공항 버스 있어서 여행객들 많은데 캐리어에 올리브영 가방 하나씩 올려서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0: 네. 김정현님도 와, 저 가방 콜렉터인데 트레이더조 가방 너무 탐나네요.
1: 신기하네요. 이렇게 에코백이 이렇게 또 탐나는 아이템이 될 줄 몰랐는데.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할 거예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정기고에 머리 세웠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어제 참가한 순진 씨처럼 공개 구원 가능합니다. 뭐든 가능해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리고 10개의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며칠 전 야근 근무를 마치고 팀장님과 같이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굿모닝 FM을 듣게 됐습니다. 반반한 퀴즈 풀면서 팀장님과 아침밥 내기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그날 이후로 팀장님이 저에게 실제로 도전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전국적인 망신당할까봐 걱정을 하다가 용기 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잘 듣고 계신가요? 저 퀴즈 풉니다. 하시면서 승자가 도전을 할 법한데 일단 이 둘의 내기 중에 패자 인 분께서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0: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임지윤입니다.
1: 아, 지윤님 반갑습니다. 아, 팀장님은 지금 듣고 계실까요?
0: 네, 같이 식사하다가
1: 예.
0: 너무 앞에서 하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숨었어요,
1: 아,
0: 지금.
1: 잘했어, 잘했어.
0: 네.
1: 또 마음 편한 곳에서 또 있어야지. 아, 팀장님이 그러면 더잘 푸시는 거네, 사실상.
0: 팀장님은 더잘 푸시죠.
1: 그럼 팀장님 왜 신청 안 하시고?
0: 본인은 부끄러우신가 봐요.
1: 하하.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풍부한 것도 너무 좋지만 용기를 내는 게더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지윤님
0: 아,
1: 잘했어요,
0: 그런가요?
1: 잘했어. 아, 몇점 차로 진 거예요?
0: 아, 그냥 차라기보다는 그냥 10개 중에
1: 네.
0: 네가 반 이상 맞추면은 자기가 아침밥을 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1: 아, 근데 반 이상을 못 맞추신 거.
0: 아니, 근데 그때는 사연자분이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1: 아,
0: 분이어서가지고 제가
1: 그렇군요.
0: 뭐래도 모르고 뭐다 몰랐어요.
1: 아하. 아,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좀잘 맞는 문제들이 나가야 될 텐데. 어때요?
0: 아,
1: 오늘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어때요? 느낌.
0: 느낌이요? 원래 너무 떨려요, 그냥.
1: 아, 요새 병원 바쁘죠?
0: 더 바빠져야 돼요.
1: 더 바빠져야 돼. 어머나, 어머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 방송을 계기로 좋은 기운이 쫙갈 겁니다.
0: 아,
1: 일단
0: 감사합니다.
1: 성공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반발한 퀴즈 이제 들어갈 건데,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화이팅!
1: 좋습니다. 제한 시간 77초예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수 있어요. 아시겠죠?
0: 네.
1: 네. 준비되셨죠?
0: 네.
1: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86 빼기 59는?
0: 27.
1: 사자성어예요. 너무 부드러워 맺고 끊지를 못함. 우유?
0: 부담.
1: 속담을 말해주세요. 아니 땐 굴뚝에?
0: 연기 난다?
1: 맞아, 맞아.
0: 패스.
1: 맞는데?
0: 맞아요?
1: 예, 네, 그거 의문형으로 바꾸면 돼. 그래. 이 노래의 제목은 Everybody come to 해운대. 어어.
0: 쌈바캉스.
1: Yes. 환갑은 만몇 살일까요?
0: 누구야?
1: 환갑, 환갑.
0: 아, 환갑 60.
1: 먼지를 잠재울 만큼 조금 내리는 비의 순우리말 표현. 먼지?
0: 패스.
1: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말을 한 복싱 선수. 무하마드?
0: 알리?
1: 옷걸이를 영어로 하면?
0: 패스.
1: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와 전쟁의 여신은?
0: 아테네?
1: 고려의 마지막 왕은? 아, 어렵나?
0: 이런데?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0: 아,
1: 몰라, 몰라.
0: 패스.
1: 옷걸이를 영어로 하면?
0: 옷걸이?
1: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먼지를 잠재울 만큼 조금 내리는 비의 순우리말 표현. 먼지? 아깝다, 아까워. 문제가 어려웠네.
0: 아, 어려웠네요.
1: 어려웠네. 그래도, 어우, 잘 푸셨는데요.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문제 어려운 게좀 있어서 그렇지. 잘 푸셨어요.
0: 그래서 다행히도 노래도 약간 제 나이대로 내주셔가지고.
1: 맞아, 맞아. 야, 오히려 첫 문제 이제 빼기가 좀 오래 걸렸는데. 아, 빼기 좀 어렵긴 했어. 86 빼기 59 이게 암산으로 하기에는. 자, 너무 잘했어요. 오답을 일단 알려드리면, 먼지를 잠재울 만큼 조금 내리는 비는 순우리말로 먼지잼이라고 합니다. 예, 옷걸이는 영어로 행거이고요. 아, 행거.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이었어요. 아하. 아테나라고 했지만 저희가, 아테네라고 했지만 아테나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다고 합니다. 예.
0: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1: 아, 아테네는 근데 그리스 수도 이름이라,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0: 네.
1: 자, 일단 뭐, 아테네란 도시가 아테나에서 유래됐다고 하니까, 예. 맞는 거죠. 지유님!
0: 네.
1: 너무 잘 푸셨어요. 너무 멋졌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혹시 병원 홍보해도 돼요?
1: 아, 그럼요.
0: 저희 오창 고래 한방병원이고요. 많이 와주세요.
1: 한방병원 뭘 주로 잘해요?
0: 저희 침잘 놓습니다.
1: 침. 아프면 되고 침 맞으면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죠?
0: 그럼요.
1: 지윤님 같은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진짜 의사분들 기분 좋겠다, 대표들.
0: 여기 너무 친절한 쌤들 많으니까 많이
1: 예.
0: 오세요.
1: 팀장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0: 팀장님?
1: 네.
0: 팀장님 사랑해요.
1: 지윤님, 오늘 멋졌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멋진 하루 보내세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아테나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올림퍼스 12신 중 하나인 아테나는요, 신들의 왕인 이신과 그의 첫 아내이자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면서 하늘을 통치하는 신들의 왕인 이신,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어려워요. 객관식 어려워. 1번 제우스, 2번 코르티스, 3번 왁스. 아, 거의 신급이죠 다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나의 여름 설명서라는 노래. 예, 제스비가 아니고 제스비. 예, 뭔가 들렸죠? 예, 제스비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0: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테나의 아빠이자 신들의 왕 정답은 1번 제우스였습니다. 정주민님이 정답 제우스. 요즘 마흔에 읽는 그리스 신화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객관식 보기 듣기도 전에 제우스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0956번님이 1번 제우스. 저희 가게 이름이 제우스입니다. 최고가 되라고 지은 이름. 뭐 하는 가게죠? 제우스? 어쨌든 최고가 되실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정답 맞춰주신 분들 뽑아서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스컬앤하하의 부산 바캉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들어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비 오던 어린 날의 하굣길, 교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있으세요? 어느 어머니가 한 잡지에 쓴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우산을 들고 갈 일이 있을 때엔 하나라도 우산을 더 챙겨서 갑니다. 우산이 없어 비를 맞는 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하나라도 줄이고 싶어서,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가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엄마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이 좋은 생각을 왜 진작 많이들 못했을까요? 올여름 우산 챙길 땐 한두 개 더 기회가 있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0: 뿌리옥병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옥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부산에 사는 직장인 임경주입니다. 저는 평일에도 매일 7시 알람으로 맞춰서 듣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합창단 연습하러 가야 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7시부터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합창단이고요. 지적장애인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될까 했는데 지금 벌써 올해 가을 되면은 3회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지만은 완벽한 하모니가 아니더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노래 부르는 저희들도 위로가 되는 그런 합창이 되더라고요. 합창단의 유정이, 은희, 영아, 정민이 모두 화이팅! 아들 둘이 있는데요. 요즘 저희 큰아들이 직업훈련 받는 곳에 합격을 해서 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밥을 차려주는데 네, 1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임경주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매일 7시에 또 들으시고 토요일도 합창, 아 일요일도 또 7시에 또 아침에 진짜 늘 만나주시는 우리 친구가 됐네요. 가족이 됐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합창단의 공연도 좀 보고 싶네요. 감동이 있을 것 같아.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만 모이면 그게 또 완벽한 하모니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모두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아들들도 화이팅. 좋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예, 또 이렇게 힘이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생생내주세요. 인사로 건네주시고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시는 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또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0: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긍정에너지 뿜뿜 매일 아침 활기찹니다.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방송 때문에 이렇게 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 만날 때 좀 그래도 에너지 있게 좀 만나는 편이세요?
1: 아, 원래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0: 있는 편이죠.
1: 왜냐하면 아.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예. 이렇게 막 하고 나서 기가 빨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오. 저는 그냥 재밌었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0: 기초 에너지가 높은 편이네.
1: 좀 외향적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 있어요. 확실히.
0: 이런 우리 휘준 아나운서 에너지가 네. 또 주변에도 아주 기분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0: 아침에 꼭 필요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하하. 자, 이 에너지로 언어 유의 시작해볼까요?
1: 예.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단어의 유래,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0: 맞아요. 오늘 휘준 네. 아나운서가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어머, 휘둘아,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 무작정 미슐땡 식탁에 오면 어떡해?
1: 무작정 온 거 아니야. 우리 태순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2: 뭐야? 오늘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건가? 이거 짐작이 가는데?
1: 어? 혼잣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태순아, 잠깐만, 여기 그 주머니에 그 주머니
2: 뭐야? 희들이 아직 그냥 막 수작 뿌리네. 그냥 반지 꺼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1: 여기 있다. 아, 이거 홍삼 하나 먹으려고 챙겨왔어. 요즘 기력이 없네.
2: 홍삼이구나.
1: 왜 그래, 태순아? 무슨 일 있어?
2: 괜히 설렜네. 아, 주인 식당 데려왔으니까 정상 참작해줘야지 뭐. 아, 이 인간 언제 프로포즈 하나, 휘돌이 진짜.
1: 홍삼 기운 난다. 와, 맛있다 이거.
0: 꼴 보기 싫어. 나가. 야. 너 나가.
1: 오늘 알아볼 단어 무작정, 짐작, 수작, 참작입니다. 많죠 오늘.
0: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1: 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0: 아, 연결이 있어.
1: 연결돼 있어요.
0: 좋다.
1: 자, 정해놓은 게 없다는 의미의 무작정,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뜻의 짐작,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수작, 그리고 이리저리 보고 알맞게 고려한다는 참작. 이거는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0: 무작정, 짐작, 수작, 참작, 작이 들어가니까.
1: 네.
0: 작품?
1: 작품.
0: 아, 뭐예요?
1: 누군가에겐 작품일 수 있어요.
0: 그래?
1: 왜냐면 술과 관련돼 있습니다.
0: 술. 네, 그렇네.
1: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품이죠. 자, 일단 먼저 무작정 어원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술병 보면 한 뭐 오래전 100년 전만 해도 뭐 호리병, 뭐 나무통 이런 걸로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병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 얼마나 있는지 또 이거를 얼만큼 따를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0: 그렇죠.
1: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따를 작, 정할 정,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술의 양을 정해서 따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작정하지 않으면, 술의 양을 정하지 않고 따르면 이게 술잔이 막 넘칠 거 아니에요.
0: 그렇네.
1: 작정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이 된 겁니다.
0: 그런 거구나.
1: 네, 정해놓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0: 예.
1: 자, 짐작. 이것도 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헤아릴 짐, 따를 작. 술병 속에 술이 얼마나 있는지 헤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짐작으로 쓰는 거예요.
0: 예.
1: 또 우리가 수작 부리지 마 할 때 그 수작도 술과 관련이 있어요. 갚을 수 따를 짝. 술을 따라주고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안 좋은 쪽으로 좀 확장이 돼가지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친한 척할 때 우리가 수작 부린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0: 맞아요.
1: 네. 자, 마지막으로 정상 참작할 때 참작, 참여할 참, 술 불 작 합쳐진 말입니다. 상대방의 주량이나 분위기를 헤아려서 술을 알맞게 따라주던 행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0: 재밌다. 이 술 문화에서 다 온 거구나. 역시 태초의 인간은 술과 함께 했잖아요.
1: 그렇죠.
0: 과일이 또 익으면 마시고 막.
1: 그렇죠. 또 많이 이제 즐기는 그러니까, 그런 풍류의 어떤 문화가
0: 그래서
1: 있었잖아요.
0: 그래서 이 안에 문화들로 지금도 생활 언어로 이어지는 게 많네요.
1: 네.
0: 재밌습니다. 1419번님은 휘돌이 언제 태순이한테 프로포즈 하려나? 안 했나 우리? 안 했나 아예?
1: 했다 안 했다 해요.

0: 저희가 이게 스토리가 우리 작가들도 그렇고 희준 아나운서도 그렇고 막 섞어 쓰기 때문에 시점이 정확하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요.
1: 그래요. 이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0: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동안 어떤 형들 지금 떠들고 난리 났거든요. 한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희준 아나운서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잉넛의 마시자 흐르고 있는데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요. 안녕.
1: 안녕.

0: 아, 신나게 드시네요. 크라잉넛 마시자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오늘 최기찬 기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지만 잠시 후에 또 인사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금요일 4부는 작고 소중한 우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간이에요. 미라클 머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 동서, 음주유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잠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8시 13분 4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기창 기자님, 그동안 저희가 짐작 못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수작 부리면서 붙잡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2: 보내드릴게요.
3: 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절기 입추지만 서쪽 지역의 폭염은 오늘 절정이겠습니다. 서울 전주가 3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은 더 높겠고요. 광주는 38도, 대전 대구가 37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도 서울이 벌써 30도, 지금 자외선 지수는 전국적으로 벌써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내일부터는 서울도 3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요. 내일 동해안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지방 곳곳으로는 내일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안녕하시면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네. 시작할 때 프로폴리스의 필요성을 네네. 예, 느끼면서 네네.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네. 벌써 마지막 시간까지.
1: 벌써 10개월 됐더라고요.
0: 와, 오래했어.
1: 네, 오래했어요.
0: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이제 말을 잘 못 놓는데 우리 최기찬 기자는 빨리 났습니다. 예, 맞돌이 신사였고.
1: 역시 뭐 먹을 걸로 친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눈빛에서 이미 느껴졌어요. 형제다.
1: 아, 저 벌써 배가 고파요.
0: 아, 그래. 그래서 1550번님도 이제 끝나면 어떻게 전매추 저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지금 난립니다.
1: 전매추는 제 사실 그 네이 땡 포털에 예. 제 거 그 기자 홈페이지에 가면 제 핸드폰 번호가 공개돼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공개돼 있는데 전매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점심 문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1: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제보를 받는데 제보하려고 제 핸드폰 실제로 쓰는 번호를 오픈을 해놨는데 제보가 안 와요.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들 제보할 게 있으면 또 우리 최기찬 기자 번호가 공개돼 있으니까 꼭 연락해 주시고 전매추로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지 마시고요. 다 응원이나 안부 문자 괜찮다고 하니까 많이 오면 어떡해. 어쨌든 오늘 마지막 유종의미를 또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대 흑자, 두 번째 키워드는 청년, 마지막으로는 중고차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대 흑자입니다.
0: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8천억 원 흑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와. 직전 최고치가 이제 5월 달에 기록했던 386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걸 한 달 만에 가볍게 넘어선 겁니다. 이게 또 38개월 연속 흑자고요. 상반기 누적 흑자도 191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이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와, 진짜 멋진 수치인데 경상수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1: 예,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하고 이자나 배당금 등을 주고받은 결과를 합산을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나라의 어떤 대외거래 가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상품수지가 478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0: 야,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반도체겠죠?
1: 맞습니다. 이제 6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4.5% 증 1123억 7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예. 반도체 수출은 196.9%, SSD는 컴퓨터 주변기기는 282.7% 급증했습니다.
0: 예, 여행 수지도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네요.
1: 여행 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행 수지는 4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예. 지난 2008년 10월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월 200만 명 안팎을 유지를 하면서

0: 국내 소비를 늘린 반면에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외로 나간 국민은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든 결과입니다.
1: 그렇군요.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관광이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만큼 이번 이런 흐름에 뭐 다른 좀 산업과 내수 회복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청년입니다.
1: 정부가 청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년 정책의 가지수는 많지만 정작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여러 지원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1: 예, 정부가 청년 정책을 이렇게 따로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에서 청년은 주요 화두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청년층의 보수화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는 여권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이게 이제 교육과 취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과 자산 형성이 늦어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주거, 결혼, 출산까지 연쇄적으로 좀 늦어지는데 결국 이렇게 청년 소외를 저출생과 경제활력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본 겁니다.
1: 그렇다면은 청년 지원 방식 어떻게 달라질까요?
0: 현재 청년 지원 제도가 여러 부처에 좀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공급자간이 청년의 입장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하면 지원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취약 청년에게는 주거와 취업, 자산 형성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부처의 청년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문턱은 낮추고 흩어진 지원 체계는 한 곳으로 모으겠다라는 구상이군요.
0: 이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는 청년 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게 모든 부처의 정책을 조율해야 돼서 업무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예.
0: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중기벤처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 기업부만 상대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농림비서관은 뭐 이제 농림부만 상대를 하면 되는데 청년비서관은 모두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다 상대를 했어야 됐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에 청년비서관 대신 청년 담당관을 뒀는데 이 청년 담당관이 청년비서관보다 직급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최근 청년 비서관직을 다시 뭐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담 부처 신설하는 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역할을 좀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1: 예, 전담 부처 외에 추진되는 방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청년 정책을 연구할 독립 연구 기관을 마련하거나 전담 기관을 만들거나 흩어진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플랫폼을 강화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청년 체감도 지수, 뭐 청년 영향 평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개수보다 청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청년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청년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중고차입니다.
1: 정부가 중고차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알려주시죠.
0: 국토교통부가 어제죠.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중고차 시장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큰 시장이지만 가격과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고 하자 보상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중고차 가격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자의 하자 책임과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0: 앞으로 이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에 차량을 광고할 때 각종 수수료까지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현재는 지금 매물 가격이 500만 원이라면 뭐 매도비와 알선 수수료, 성능 보험료 등으로 100만 원이 넘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렇게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1: 차량을 구매한 뒤에 하자가 발견되면은 환불도 받을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이게 하자에 대한 보증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매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차를 산 지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차 민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성능 점검 기록부 오류도 침수나 사고 이력처럼 중요한 항목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1: 예. 최근 이제 내 차 팔기 플랫폼이 또 유행이기도 한데 이러한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까요?
0: 그렇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차량 진단

0: 비슷한 오류로 차주나 딜러가 손해를 보면 실제 손해액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데요.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이로 계정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영세 딜러들은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하면 계정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요. 정부는 이제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정부가 청년 정책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청년의 기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이쯤에서 오늘 키워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까지 예, 알려주세요. 지금 예, 아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1573번님이 처음에 프로폴리스 챙겨 드실 때부터 잘 들었었는데 마지막이 되니 아쉽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0: 프로폴리스 광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1: 그만큼 진짜 예, 많이 말씀해 주셨던 첫 시작이 기억이 네. 나는데 또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부산 수영구에서 곰탕 가게를 운영하는 청취자 정만보라고 합니다. 기찬 기자님, 긴장 가득했던 첫 출연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뇨. 그동안 아침 출근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에 부산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곰탕 한 그릇 사드릴게요.
1: 0413번님 감사합니다. 7496번님이 마뚜리 신사 기찬 기자님, 맛쟁이 신사에 꼭 한번 나와주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 하트.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0: 네네.
1: 네, 소감 들을까요?
0: 너무나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했고요. 어쨌든 좋은 기회 동안 10개월, 10개월 동안 열심히 또 했는데 혹시나 뭐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또 반성하고 혁신하고 쇄신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막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아유.
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유,
1: 예. 우리 기자님이 이제 패밀리니까
0: 네.
1: 뭐 큰일 있으면 또 부탁드리고
0: 불러주세요.
1: 예. 그리고 맛쟁이로는 꼭 한번 부르겠습니다.
0: 제가 또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1: 네.
0: 야매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1: 맛에는 야매가 없습니다. 로컬이죠, 로컬.
0: 아니 뭐 또 제가 고향이 또 맛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0: 준비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0: 여자친구의 트러스트라는 노래입니다.
1: 이거 있을까요?
0: 이게 좀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저한테 의미 있는 노래인데 이게 벌그룹 노래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저희 가장님께 불렀던
1: 세레나데.
0: 네네.
1: 이 노래를 불렀어요?
0: 네, 이 노래가 또 키가 안 맞아서 이 키를 3개를 높였어야 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음원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
1: 실제
0: 저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1: 그렇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여자친구의 트러스트. 오늘 기찬 기자님과 마지막 시간에 또 신청곡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꼭 만나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저도 최기찬 기자님 이렇게 끝일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뵀을 때 인사드릴 걸요.
3: 그러니까 회식 때.
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극한의 폭염일 때는요, 외부에 잠깐만 주차해두는 것도 너무 두렵죠. 차에 다시 탈 때 뜨거울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게 안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면 차량 실내 온도는 70도 이상까지 치솟는데 그러면 열파로 유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차량 화재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한낮에 땡볕에 주차를 하신다면 창문을 손가락 한마디 정도라도 살짝 열어두면 공기가 순환되면서 유리파손도 예방되고 탑승할 때 뜨거움도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지금 양방향 답답합니다. 신내나들목부터 월릉분기점까지 양방향 막혀서 이동하고요.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 모두 지금 성동분기점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각각 마장램프와 군자교에서부터 20분 이상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로상황이었습니다.

0: 작고 소중한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알뜰살뜰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미라클 머니!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희애 아니죠. 손희애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김희애 씨랑 이름이 같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별명일 때가 있었나요, 혹시?
1: 아, 별명보다도 이제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0: 맞아.
1: 이 김희애 씨를 언급하면서 심지어 그 김희애 씨가 하시던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따가지고 막 부자의 세계 뭐 이렇게 코너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0: 그렇네, 그렇네.
1: 항상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0: 의외로 희애라는 이름이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1: 거의 없어요.
0: 네, 희애가 흔하지 않아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네.
1: 사람 중에는 거의 그 배우님이랑 저 정도 있는
0: 맞아,
1: 것 같습니다.
0: 저도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었어. 텐션은 확실히 우리 김희애 배우보다 손희애 크리에이터가 훨씬 높거든요. 저희 회식했을 때도 웬만하면 그 리포터들 다 왔어요. 그때 신체 리포터 그쵸, 다 그쵸. 왔는데 이분들 에너지도 보통 아닌데 아, 한 3배 정도 위에 있었어요. 3단계 위. 원래 에너지 좋으시잖아요.
1: 원래 좋고 특히나 저의 목소리가 빛을 발하는 곳이 있어요.
0: 예.
1: 식당 가서 사장님 와, 부를 때
0: 꽉 완전 위에 다른 세계에 있어.
1: 진짜 큰 식당에서도 저 끝에 사장님이 계셔도
0: 꽂히죠.
1: 전 부를 수 있어요.
0: 맞아. 이게 소리가 커서 그런...

0: 막 그런 동물이 많았고 근데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거는 조용히 좀 해라.
1: 예, 그거는 뭐 살짝만 얘기해도 들리니까 이게 크게 한다고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0: 살짝만 해도 맨날 혼났죠.
1: 이 텐션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입니다.
0: 아 다행이에요.
1: 너무 좋습니다. 쏙쏙 들려요. 아주. 자,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미라클 머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미라클 머니는요. 우리의 지갑은 지키면서 돈이 되는 정보 쏙쏙 알려드리는 코너죠. 사회 초년생이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주식 입문자들을 위한 알짜 정보 등등 작고 소중한 우리의 주 머니가 두둑해질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손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1: 예, 오늘 만나볼 주제 뭘까요?
0: 네, 지난달부터 도수치료 가격이랑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 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바로 이 병원비 부담이 훌쩍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병원비 절약 꿀팁.
1: 아 중요하다.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챙겨야 됩니다. 병원비 절약법.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여러분들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또 물어본 게 따로 있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희애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네,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희애 씨, 이 병원도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0: 어, 맞아요. 요거는 다들 많이 놓치시는데요. 예.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진료 시간대라는 게 있습니다.
1: 그게 있어?
0: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벗어나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야간 공휴일 가산제도 이거에 따라서 기본 진찰료나 마취료, 수술료 등의 30에서 50% 정도 가산금이 붙게 되거든요.
1: 많이 붙네요.
0: 예, 적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약국의 조제 기본료 그리고 복약 지도료 역시 30%가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내가 정 시간이 안 되면 이 시간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평일에 내가 시간이 되는데도 아 귀찮으니까 뭐 혹은 사람 너무 막 붐비는 거 싫으니까 라고 뭐 주말이나 저녁에 이렇게 가시면은 진료비와 약값 모두 평소보다 비싸게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위급한 상황에선 시간 따지는 게 무의미하겠지만 만약 통제가 가능하다면 입원이랑 퇴원 시간도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허.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을 한다거나 반대로 오후 6시 사이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 수속을 밟게 되면 입원료의 50%나 할증이 돼요.
1: 예?
0: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응급실의 경우에는 일반 병실이랑 기준이 달라서 입원비 산정 기준이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밤 11시에 응급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새벽 2시에 퇴원하면 사실 병원에 있었던 시간 자체는 3시간 정도잖아요.
1: 예?
0: 근데 병원비 자체는 12시를 넘겼기 때문에 이틀치의 병원비를 내셔야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뭐 정말 급할 때는 고려할 수 없지만 혹시 조절이 좀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 비용적으로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오, 그렇네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이 왔다 갔다 네. 합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서도 진료비가 달라져요.
0: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도 저렴하고 또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도 확 줄어듭니다.
1: 예.
0: 우리가 흔히 가는 동네 의원들이 다 1차 병원이고요.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 같은 곳들이 3차 병원입니다. 1차 병원은 총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비율이 30% 수준인데 3차 병원, 큰 병원은 많게는 56%까지 올라가거든요. 어허. 진료비 가산 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본 진료비에 붙는 추가적인 비용 자체도 굉장히 크게 차이 나고요. 만약에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없이, 그러니까 작은 병원들에서 아, 큰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진료 의뢰서 없이 그냥 방문하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없이 본인의 부담금 100%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1: 예.
0: 이거 사실 좀 노파심에 아주 작은 질병인데도 아니, 무조건 큰 병원 가면 좋겠지 이러면서 큰 병원 무작정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또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 야. 병원을 이제 이리저리 옮겨서 다니는 것보다 한 곳만 꾸준히 다니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0: 맞아요. 병원에 처음 가게 되면 의사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새롭게 판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원래 왔던 사람을 진료 보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서 초진 진찰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1: 아하.
0: 이게 기존의 환자에게 청구되는 재진 진찰료보다 30%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옮겨 다니게 되면 비용을 추가로 중복으로 받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한 병원 꾸준히 다니는 게 더 좋고요. 단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0: 만성질환은 90일 이내에 방문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아, 아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도수치료. 예, 공간보험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인데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0: 맞아요. 이거는 차이가 진짜 큽니다. 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눈에 보이는 병원, 그냥 뭐 가까운 병원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비교를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나 혹은 모바일 앱으로는 건강 이음, 이는 알파벳 이입니다. 건강 이음 예. 앱에 들어가시면 병원별로 이 비급여 진료비를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뭐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도수치료라든지 뭐 체외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이렇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진료 항목이랑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이렇게 쫙 솔팅을 하시면은 병원별 최저 금액 그리고 최고 금액, 그리고 중간값인 평균 금액까지 싹 비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도수치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 이 병원이 막 유독 잘한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기왕이면 저렴한 데 가시는 게 좋겠죠.
1: 그렇지. 나한테 잘 맞는 것이 1번이겠지만
0: 맞아요.
1: 어디든 괜찮다 하면 비용이라도
0: 비교해봐야죠.
1: 비교해야죠.
0: 그리고 또 혹시 병원비를 돌려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1: 병원비를요?
0: 보험료 말고.
1: 전혀 없는데요.
0: 이렇게 병원비 좀 많이 쓰셨네요. 돌려드릴게요.
1: 에?
0: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처음 듣는데요.
0: 그러니까 이거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정부에서 정한 상한액을 넘게 되면
1: 예.
0: 그 넘은 금액만큼 초과분만큼 건강보험공단이 환자한테 돌려주는 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라는 건데요. 이 상한액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상위 10%는 1년에 843만 원 이상 쓰면 환급 대상이 되고요. 적게 내는 하위 기준도 있어요. 하위 10%는 1년에 90만 원만 넘어도 바로 이 초과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한액을 넘으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손희 씨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신청하세요 이렇게 계속 알림을 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 주변에도 못 본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허공에 날아간 돈이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아간 돈이 무려 38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 뭐라고요?
0: 진짜 크죠?
1: 진짜 커.
0: 근데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손희애라는 사람 앞으로 받을 금액이 200만 원 있다.
1: 예.
0: 근데 그 200만 원이 아무리 있어도 요 신청해야 되는 기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버리면 요 2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1: 없어져요?
0: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신청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1: 예.
0: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가시거나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계좌를 미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 금액이 생겼는데 내가 놓쳐가지고 못 받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시면 돼요.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은 내가 초과분이 생겼을 때 따로따로 일일이 신청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이 알아서 우리에게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또 사기로 악용을 해가지고 이런 거 신청하세요 라면서 링크를 보내주는 문자들이 종종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 공공기관이나 뭐 금융기관에서는 링크를 직접적으로 보내지 않아요. 개인정보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링크를 일단 보낸 문자가 왔다. 그러면 일단 몸을 사리시길. 네, 차라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맞아 맞아. 이렇게 돈을 또 써야 되는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더블 체크하세요. 예, 공식 뭐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0: 그러니까요.
1: 동일한 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도 이제 꿀팁 바로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또 우리 굿모닝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도 많거든요. 실시간으로 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연 님이 저 다음 주에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오늘 방송 참고해서 가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고 서보람 님이 오! 이왕이면 한 병원 꾸준히 다니면서 재진 혜택 받는 게 좋겠네요.
0: 맞아요.
1: 쏙쏙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어느 날은 집 앞에 가고 어느 날은 회사 앞에 있는 데 가고 어느 날은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데 가고 이러면은 돈을 30%씩 계속 더 내시는 겁니다.
1: 이게 아픈 걸 해결하는 것만 생각했지 진료비 이거 생각 잘 못했어. 크게 아낄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아껴서 우리 부자 됩시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들을게요.

0: 아프지 마요 잭스키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미라클 머니 손이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궁금한 거 보내주고 계신데 5497번님이 환급 받으라고 문자 오고 전화 왔는데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진짜여서 90만 원 환급 받았어요. 90만 원이요?
1: 9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
0: 여기 지금 한 몇천 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왔는데 90만 원.
1: 와.
0: 크게 뭔가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 무조건 봐보셔야 돼요. 내가 원래 좀 크게 아팠다. 올해 병원 좀 많이 쓴 것 같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0: 9802번님이 이게 접수 기준인가요? 진료 기준인가요? 오후 5시 50분에 접수를 하면요?
1: 아, 접수 기준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 이름이 등록이 된 시간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만약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달리세요.
0: 달려야지. 달려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가셔야 돼요. 그죠? 접수도 또 대기가 있을 수
1: 맞습니다,
0: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어.

0: 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속 경제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바로 여행자 보험입니다.
0: 여행자 보험. 휴게철에 이제 여행 갈 때 혹시 몰라서 가입하는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 생길지 모르니까 다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이거를 또 그냥 병원비, 오늘 우리 알아본 병원비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만 많이 아시더라고요.
0: 예.
1: 하지만 휴가철에 어떤 사고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0: 예.
1: 이 여행자 보험으로 우리가 단순히 아프거나 다치거나 할 때 병원비 받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지연이 된다거나 결항이 돼서 예정에 없던 숙박비나 식비가 추가로 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여행자 보험으로 혜택받을 수 있고
0: 오호.
1: 네, 항공기 지연 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수화물이 늦게 도착해서 아, 내가 캐리어를 받지 못해서 뭐 예를 들어 세면도구나 샀다거나 속옷을 샀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럼 그 비용 도 보장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여행지에서 실수로 호텔의 비품이나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배상 책임의 특약도 있고 현지 음식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렸다. 그러면 위로금, 그러니까 병원비 말고 아이고 많이 아프셨죠 이러면서 위로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휴대폰 잃어버린다거나 떨어뜨려서 파손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또 보상해주는 그런 특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단순히 우리 오늘 알아본 병원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혜택을 좋은 상품을 가입하고 혹은 나에게 맞는 특약이 있다면 좀 적절하게 넣으시면은 여행도 조금 더 해피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예, 이런 보험 들어놓으면 좀 마음 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는 사고 때문에 여행 전체가 이제 망칠 수가 있는데
1: 맞아요.
0: 그걸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1: 망가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0: 돈 들고 수습하고 이게 괴로울 수 있는데 여행자 보험이라는 영어를 여러분들 주머니에 쏙 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마무리할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0: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미라클 머니 손이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031번님이 건강보험공단 현직 직원입니다. 상한제 계좌 등록은 보이스피싱 악용 사례가 많아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제는 누구나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하시면서 아, 또 전문가께서 또 직접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2: 정확한 정보.
1: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악용 보이스피싱 악용은 진짜 근절돼야 되는데 근데 막을 수가 없네. 이게.
2: 손바닥 대라 진짜.
1: 어, 화가 많으시다. 마치 시간이에요. 어떠셨나요?
2: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죠.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2: 저는 항상 금요일에 와가지고는 예. 아침을 약간 신나게 놀다 가는 기분이라서 금요일 더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상쾌하게 던져주셔도 저희한테는 엄청난 꿀팁입니다.
2: 게다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꿀 정보를 드리면서 또 부자 되게 해드린다. 얼마나 보람찹니까?
1: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계속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시면 모았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곧 주말이니까 스위스로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괜찮아 떠나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2: 좋아요.
1: 여러분 해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0: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첫 곡은 목요일 문자 참여하신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초성으로 이 퀴즈를 드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전 국민들이 다 아는 히트곡을 개사해서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른도씨가 의상을 들고 상하의 상하의를 불렀고요. 박완규씨도 사랑했기 태블릿을 외쳤는데, 오늘의 정답인 노래는 수산물 편에 쓰였는데, 사실 이거는 이전부터 화로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화로회 물회 원샷 우럭 두 개 더. 이제 광고 때문에 더 이상 이게 far away로는 들리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는데, 그 곡으로 시작할게요. 8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